오늘 첫 곡, 네, 영민님 말 맞다나 오늘도 뜨거운 아침인데 뜨거운 안녕인가요? 안녕마저도 뜨거웠습니다. 토이 앨범에서 이지형의 목소리로 뜨거운 안녕. 진짜 더위와 뜨겁게 안녕하고 싶은 신주희님. 그리고 아까 그 최근 정말 뉴스에서 양산 쓰는 양산 얘기도 많이 하고 동네 양산 얘기도 많이 하고 양산을 쓰면 일단 적게는 3도에서 많게는 5, 6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근데 양산에 살고 계신 0425님께서 요즘 제일 핫한 동네라고요. 42도 찍은 경남 양산 40평상 이렇게 우리 동네가 주목받는 건 처음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컨디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도 양산이 43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 여수도 39도, 아 대전 청주 37도 예상된다고

0: 그리고 뭐 바람 방향이 이제 서쪽으로 바뀌면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들이 또 많이 뜨거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다들 컨디션 네,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따 뭐 또 오늘 M&N's 시간에도 그런 소식도 전해져 있는데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더울 때는 무서운 얘기가 최고죠. 근데 뭐 무서운 얘기, 귀신 얘기를 직접적으로다가 하는 걸 떠나서 듣기만 해도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알고 계신 아침 가족들 있으면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분처럼 4288님이 저 아침부터 소름 돋았어요. 일어났는데 7시 40분. 왜냐하면 저 6시 반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더위고 뭐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요딴 거 죄송합니다. 요런 아찔한 상황. 네.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료가 이용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 무료니까 간담이 아무튼 무언가 덜컹 서늘해지는 이야기 생각나는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 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팀앱 대리와 함께 꾸며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4881님의 신청곡으로 들었더니 9686님 아까 제가 오늘은 좀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어보자는 차원으로 좀 소름 돋거나 서늘해지는 얘기 부탁한다고 해서 그런지 마른 하늘을 달리는 게 무서워요 라고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하긴 저도 옛날에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꾼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을 수 있는 이야기 소개되신 분께는 저희가 잠깐이라도 이 더위를 잊으실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이런 꿈 한 번쯤은 꿔보셨지 않았을까? 2758님이 며칠 전 꿈에서요. 제가 이등병 막내로 재입대를 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거든요. 정말 꿈에서 울었다면 믿어주시겠습니까? 50을 바라보시면은 당시에는 2년 한 6개월 정도 근데 요새 1년 반이라서 그렇게까지 무서우세요? 예. 3년이라면은 정말 저는 입대하고 부대 입소 첫날 외국 공항에 내리는 꿈꾸다가 딱 돌아보니까 눈을 떴더니 이제 취침하고 있는

전우들? 저 진짜 예 깨고 싶지 않은 꿈이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서 0264님은 우리 중3 딸아이 방학이 아직 2주나 남았네요. 무서워요. 네. 뭐 아이스크림 동지들 네. 계속해서 역시 아들 둘과 일주일 가족여행을 다녀오신 0528님 일주일이나 다녀왔는데도 방학이 3주나 남았습니다. 무서워요. 아 옛날에는 몰랐네 진짜. 우리 집도 그랬었나? 참고로 미국은 겨울방학은 거의 없고요. 여름을 한 석 달 쉽니다. 네, 많이 더 무서운 사람들도 있겠죠? 겨울방학은 한 일주일 하나? 진짜?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동쪽은 엄청 춥거든요. 아이고 초등학교 아들 둘 학교 방학으로도 모자라 학원까지 방학한대요. 종일 집에 있는다니. 3961님 여러분 여러분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저도 지금 둘째 저 혼자 케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지금 오늘 첫 문자가 예 빨래 아빠 돌려놨다 끈에 입고 나가라 꺼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자 노래 듣죠. 지금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Q The Trumpet 그리고 루시의 신해찬이 피처링했어요. Still at the Party라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목소리가 좀 서늘함까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Love Spells, Heart for Eyes 다 노래 제목 같은데? Love Spells라는 이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지난달에 나온 신곡이거든요. 근데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오. 가성이긴 하지만 정말 소름이죠. Heart for Eyes라는 노래였습니다. 아까 신을 바라보는 남자분이 군대 다시 가는 꿈 꾼다는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신영원님은 국가고시 합격한 지 벌써 4년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1년에 10번 정도 시험 보는 꿈을 꿉니다.

0: 어떤 때는 시험이 하나 더 남았는데 답을 몰랐던 꿈. 어떨 때는 답안서 작성 다 못했는데 걷어가는 꿈. 진짜 그꿈 꾸고 나면 더위고 뭐고 소름이 쫙 돋아요.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MBC FM for you.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최근 5년 사이에 열사병 환자가 3배 이상 늘었대요. 2020년에는 약 1,800여 명, 근데 지난해 5,500명까지 증가를 한 건데요. 열사병은 무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온열 질환입니다. 하지만 열사병인지 모르고 쓰러져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사병의 증상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피로감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다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중심을 잡기 힘든 현기증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특히 땀이 안 나는 더워도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서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히는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택배 쉬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매년 8월 14일은 택배 기사님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택배 쉬는 날인데요. 뭐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까지는 아니지만 택배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휴무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절 주말 또 대체 공휴일까지 총 나흘 동안 이어져 있대요. 근데 뭐 그렇다고 모든 택배 배송이 다 멈추는 건 아니고요. 택배 회사마다 운영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연휴 전에 꼭 받아야 되는 택배가 있다면 늦어도 8월 11일까지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특히나 뭐 여름철이니까 냉장 냉동 식품이나 뭐 여행 준비물 또 기념

92그루? 거의 한 800그루가 다른 나무로 바뀔 예정이래요. 일부 자치구는 그 은행 열매로 인한 악취 때문에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거나, 그쵸, 이게 암나무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으면 이제 그때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숯은행나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진구는 100그루 조금 넘게, 또 용산구는 250여 그루 등 수백 그루가 교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하지만 은행나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병해충에도 강해서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큰 나무니까, 또 환경단체는 은행나무가 가진 장점을 고려해서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보다 도시 환경을 생각한 가로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심으면 정말 수십 년을 함께하는 가로수인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가장 많이 심어진 가로수는 말씀드린 은행나무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총 22%로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8만 대장경판의 반 이상이 바로 이 나무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건 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봄이면 분홍빛 꽃으로 여의도나 진해 등지에서 바로 이 꽃 축제가 열리죠.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가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은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노래 듣는 동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힌트송은요, 뭐 다들이네요. 뭐 말로의 노래인데요. 벚꽃이다.

제가 나영 PD한테 이럴 거면은 다 퍼주시지 왜 그랬더니 벚나무는 아니잖아요. 벚나무, 벚꽃. 네. 왠지 말로의 이 벚꽃이 나는 화사함보다는 뭔가 예 슬픈 봄날이 떠오르네요. 봄날은 가나? 자, 오늘의 힌트송 벚꽃지다. 정답은 벚나무. 3874님 자영업자인데요. 상대 덕분에 잊고 있던 택배 없는 날 공지를 올렸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요 라고. 아유 이렇게라도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고요.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 올 봄 15년간의 덴마크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신 0581님. 너무 오래 계셨네요. 벚나무들 보고 아이들이 나무에 하얀 팝콘이 달려있다고 표현하던 게 생각납니다. 덴마크엔 벚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오, 오늘 처음 알게 된 거. 저는 이 벚나무가 팔만대장경, 아까 합천에 살고 계신 분도 팔만대장경의 반 이상이 벚나무로 돼 있다는 건 모르셨다고. 네. 자, 덴마크에는 벚나무가, 벚꽃이 거의 안 핍니다. 그것도 알게 됐고. 너무 더워서 그런지 벚꽃비 내리는 봄이 그립습니다. 3956님. 네, 그 외에도 구기연, 김찬우님까지 네,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미국 출신 재즈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헤일리 로렌이 노래해요. For All We Know.

0: 일주일간의 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인데 오늘 음악이라면 출근하지 말란 뜻인가요? 저차 돌립니다. 라고 9498님 감성이 대단하십니다. 자, 정말 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대표하신 이제 이분도 아흔이 넘으셨는데 살아계신 정말 몇안 되는 멤버이시기도 한 오마라 보르톤도의 시에고 아 베사르테 내가 너에게 키스를 한다면 이란 노래였습니다. 9629님도 하트 꾹 누릅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9시 53분이 좀 넘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탱고, 이 오리지널 발음은 땅고입니다. 땅고. 근데 이 땅고를 이 땅고 연주자들은 또 곧단이라고 은어로 뒤집어서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시작된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곧단 프로젝트의 Last Tango in Paris. 영화 유명한데요. 파리의 마지막 탱고. 그 주제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기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렉트로니카 탱고를 유행시켰던 네, 고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아까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린 고탄 프로젝트의 라스트 탱고 인 파리스는 영화 레오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논란의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주제곡을 변주한 곡이 맞았고요. 아까 있었던 일 중에 저희가 그 헤일리 로렌이 노래한 For All We Know, 이게 흔치 않은 제목이라서 혹시 카펜터스 노래를 리메이크했나? 뭐 재즈싱어이니까 이걸 재즈로 바꿨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전혀 다른 노래더라고요. 저처럼 옛날 사람이 알고 있는 For All We Know, 카펜터스의 노래도 듣기 힘들어진 세상이고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이때 이런 멜로디들 때문에 음악에 빠졌던 기억이 나서 향수가 확 밀려왔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라디오에서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실 거예요. 자, 카렌 카펜터의 더위를 잊게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하죠. 카펜터스입니다. For All We Know.

0: 네, 오랜만에 들었어요. 카펜터스의 For All We Know. 9629님이 다른 게 소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선곡 라인업이 소름이에요 라고 더위가 싹 가신다고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5100번님께서 저칼로리 시사 시작할 때 입이 심심해서 감자칩을 하나 뜯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빈봉지예요. 누가 먹었지? 좀 무서워지려고 해요. 네, 가끔 그럴 때 있죠. 뜯은 기억은 있는데 다 비웠을 때. 뭐 누가 먹었겠어. 자, 아이스크림 덤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3, 4부에 본격적으로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쫙 돋는 이야기 계속 받을게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더위를 잠깐 잊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오뚜기카레, 경기도청,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음주회엔 팀앱 대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시원함이 필요해요 하고 8058님이 신청했던 권은비의 언더워터 들었습니다. 언더워터도 지금 동해 쪽 어군 자체가 이제 따뜻한 물에 사는 어군으로 바뀌고, 아 진짜 이름을 들어 세 글자 생선이었는데 꽤 비싼 생선인데 그거 원래 안 잡혔다는데 양식에도 성공했다 그러고, 역시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천년이 바뀌는 걸 목격했고요.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기후가 바뀌는 걸 이걸 목도하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웅장해지나요? 예, 4000년 한반도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 직접 겪고 있는 세대도 선택받은 세대인 거죠. 우리가 뭐 환생을 했다 해도 전생은 잊어버렸으니까. 어제 두산베어스 갔다가 권은비님 시구랑 특별 공연 봤는데, 3207님 언더워터의 어군까지 나오니까 빵 터졌어요. 6746님 예, 진짜로 예,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해수욕장들이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물받기도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 8776님입니다 밤에 집에 혼자 자고 있는데요, 출입문에 있는 센서 등이 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해요. 왜 그런 거지? 근데 귀신은 센서 등에 안 걸려요. 뭘까? 파리? 정성희님은 어제 갑자기 무선 청소기가 혼자 켜진 거예요. 꺼도 켜지고 그래서 신랑이 결국 배터리를

뺀거 있죠? 버튼을 꽉 눌러야 작동하는 앤데 배터리 뺐으면 그거 켜지면은 저기 신고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근데 왜 그러지? 접촉 불량인가 보다. 이게 오프 버튼으로 안 가나 보다. 이게 더워서 보니까 유리도 깨지던데요. 다행히 뭐 다친 사람은 없다는데 제가 아침 뉴스를 계속 보고 오다 보니까 거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가 돼버렸어. 너무 더워서 자연스럽게 유리가 깨져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큰일입니다. 40도 말이 돼. 마누라가 제 이름 세 글자를 정확히 부르면서 좀 이따 얘기 좀 하세요. 무서워요. 이기영 좀 이따 얘기 좀 해. 이러신 거예요? 네, 별일이 있겠습니까? 9639님은 아들 셋 맘이에요. 아, 정말 진짜 예. 애들이 아침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소름 돋았습니다. 예, 저도 밥 먹으면서 다음 메뉴는 얘기 안 하는 걸로 이제 해야지. 젊을 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젊을 땐 제가 그랬대요. 아, 그 뭐 어느 집은 남편이 맨날 퇴근하기 전에 오늘 저녁 뭐야? 뭐 이거 물어본다 그래서 제가 나도 그랬니 너한테? 그랬더니 오빠는 안 그러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오늘은 뭐 먹니? 그랬다가 네 나이 들면 아 이제 안 물어봐. 아 진짜 내가 한다 진짜 앞자리 바뀌면 진짜 제가 그래도 집밥 시즌 1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하면 하지 진짜 그 우승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끓인 콩나물국을 먹고 전현무 씨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국 처음 먹어봤다고 방송에는 안 탔지만 오늘 그 생선 뉴스에서 보셨던 거 북발이 아니에요? 딩동댕 오정현님 맞아요. 북발이 아니야 이건 양식에 성공한 건 아니고요. 근데 북발이가 원래 되게 비싼데 다금발이보다 비싼데 얘네가 요새 엄청 잡힌대요. 기름이 많아서 구워 먹으면 끝내준다고. 배고팠어요. 이제 양식에 성공한 생선을 찾아보는 걸로. 예, 노래 들으면서. 자, 다음 주 5일부터 휴가 가시는 1201님이 아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장기 휴가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라고 하시면서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신청하셨는데요. 네, 노래 준비됐습니다.

야, 7411님 분명 박효신 같은데 최대한 안 덥게 부른 것 같은데요. 그죠? 요게 이제 창법의 변화가 있기 그 중간 정도 시기에 불렀던 김민강 씨의 신청곡 박효신 기프트였습니다. 실내에서 시원한 실내에서 보는 하늘은 정말 선물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러게요. 양식에 성공한 생선 마치기. 3356님은 쏘가리, 유영선님은 돗돔, 박현주님은 벤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뉴스에서 본 생선은 벤자리였습니다. 박현주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벤자리 양식에 성공했다고. 올해는 한 3,000마리 정도밖에 이제 출시를 못하는데 내년쯤에는 이게 몇만 마리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3도 이상 되는 수온에서도 살 수 있는 애들이래요. 이상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을의 노래입니다. 그리워 그리워.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아침잡초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지난주 유난히도 더웠던 날 동네 카페를 들렸어요. 근데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자 직원이 아른채를 합니다. 아, 오셨어요.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하더니 곧장 커피를 내립니다. 아이스 커피를 받아든 미화원 분이 아, 이거 매번 고마워서 어째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아우, 매번 왜 그러세요, 진짜. 꼭 또 오시고요. 사장님이 참 선한 사람이었네 생각하면서 카페를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려는데 가게 옆쪽으로 폭신한 의자 두 개와 테이블도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아까 그분도 그렇고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땀을 좀 식히면서 잠깐이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놓아둔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전해지는 소박한 선의 덕분에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자주자주 방문해서 돈줄 내는 거죠. 오늘도 방문 예정입니다.

소파 그 의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바깥을 향해서 누구라도 편히 눈치 안 보고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사소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각도. 야, 선한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달리 보이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 진짜 돈 많이 버시고요. 또 그걸 알아채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재원님도 정말 좋은 분이시란 생각입니다. 이렇게 8월 3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REM의 Shiny Happy People 였습니다. 아유, 정말 많은 아침 가족분들이 극악이 어디냐고, 예, 가까우면 저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선아님, 저는 이런 사연 들으면 좀 울컥해요. 오늘도 역시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눈물이 고였습니다. 4514님, 감성이 대단하신 거죠. 자, 정말 그 정말 사장님도 대단하시고 변재우님도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자,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게 만드는 소름 돋는 사진이 도착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신 8210님이 보내주신, 제가 아침에 손님 차량 작업 중에 트렁크를 여는데요. 가발이 쇼핑백에 담겨있는 걸 보고 진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하셨는데, 이걸 보여드리기가, 일단은 흔히 우리가 그냥 옷 같은 거 티셔츠 하나 사면은 줄만한 종이 봉투인데요. 거기에 사람의 정수리까지 표현된 꽤 모발이 많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가발이 딱 사람 목이 담기면 요 높이가 아닐까 하는, 예, 그 높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목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새 또 너무

너무 험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발은요 케이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네 진짜 부분 가발도 아니고 완전 가발이고 많이 놀라셨을 우리 사장님께 위로의 아이스크림을 전합니다. 아니 그 옆에 또 골프 채나방이 있어가지고 몸이랑 머리가 분리됐나? 하기 싫은 생각도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하긴 뭐 대전에 사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엄마가 학원 빠지면 안 된다고 아침에 병원 가라고. 근데 DJ를 쓰신 거겠죠? 네. 왜 안 바꿔주시는 거 보니까 DJ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420님의 신청곡 피어스 브로스넌과 메릴 스트립이 노래한 맘마미아 OST에서 아바의 유명한 SOS 이분들 버전으로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퀸. 네. Too much love will kill you. 2154님이 운전하면서 신호에서 걸려서 잠깐 신청하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차량 썬팅 필름 시공하고 있는데요. 마네킹 하체를 보고 한번 기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트렁크 열 때마다 놀란다는 점. 그리고 마네킹 두상 차에 신고 다니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거 있죠? 대부분 미용업계 쪽 분들이더라고요. 6351님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긴 미용하려면 당연히 그 두상 위에다가

머리 올려놓고도 뭐 예 수업하시잖아요. 중딩 아들 깨우러 방문을 여는데 냉기가 확 밀려와서 에어컨 온도를 보니까 18도예요. 밤새 냉장고로 주무셨네요. 소름. 그리고는 추웠는지 씻으러 들어가서 온수로 30분째 샤워 중. 속 터집니다. 7099님. 18도는 너무한데? 그거 진짜 그거 두꺼운 겨울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얇은 홋겹 이불 하나 해주시고. 예, 저도 저희 집은 26도 이하로는 금지.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예, 그러고 있다 또 밖에 나가고 이러면은 몸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선풍기 좀 돌리고. 근데 18도는 좀 너무했다. 그러고서 또 온수로 30분. 네. 한참 클 때니까 또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배탈 납니다. 진짜로. 7099님의 사연이었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좀 전 사연을 들으시고 6237님이 어머 우리 집 딸이랑 잃어버린 남매인가요? 라고 아이고 진짜 저희 딸도 밤새 지가 에어컨 틀어놓고 자놓고서 아침에 머리 아프다고 독서실 못 가겠대요. 3056님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덮을 거를 두꺼운 걸 주지 마세요. 네? 자다가 보면 몸이 물론 잠들기 전에는 조금 더워도 자다 보면 확 그 체온이 많이 식잖아요. 아유 밤새도록 18도는 정말 그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전기세를 떠나서. 황선정님이 크리스티버그의 레이디 인 레드를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는 덥다고 하니까 아예 마음을 비우고 네 더워도 컨디션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혁수가 제일 빛났다는 선생님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0: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때 그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뿌듯한 마음으로 그 눈사람을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흘러내리는 눈사람이 막 아이스크림 녹듯이 막 녹아내릴 때 그 충격? 그 약간의 그 슬픔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오늘은 이렇게 더운데 올해는 눈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득히 먼 일 같아서 노래로 먼저 만났습니다. 시아의 스노우맨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더위 속에 어떻게 별일 없이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뭐 여러분의 염려와 그리고 궁금증 뭐 여러 가지 또 축복 가운데 예, 2주간의 여름 휴가를

0: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날씨로 봐서는 이번 주에 그냥 우리 다 같이 온 국민이 같이 휴가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아침부터 너무나 후끈후끈합니다. 네. 그래도 뭐 더워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배경음악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이 자리를 함께 멋지게 예, 지켜주신 로이 킴 우리 후배님, 윤도현 우리 후배님 두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 드리고요. 뭐 후기도 보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모니터도 하고 방송도 듣고 싶어서 또 막 찾아서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역시 스페셜 DJ라는 그 단어가 예, 적합할 정도로 좀 특별한 정말 기가 막힌 2주 동안의 데이트를 그 멋진 두 DJ님과 함께 했습니다. 참아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이문세를 환영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4: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땡.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무더운 날에는 땅바닥에 그냥 드러누워서 조금도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누워서 이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원해요. 시원해. 네. 그 대신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지금과 같은 이 피아노,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면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더위도 자신도 모르게 예, 식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맛보실 수 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이 이 더운 날 왜 이렇게 차분한 음악이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캐나다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앙드레 가뇽 꼬모 프레미주루라는 제목의 연주곡이었어요. 처음처럼

라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92세 할머니 모시고 4대 대가족이 제주도로 휴가 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그냥 숙소에 계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할머니랑 숙소에 남아 라디오 듣는데 우리 할머니가 문세님 목소리 참 좋다고 하시네요. 4777. 예. 92세 할머니께서 청각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할머님에게 인정받은 목소리. 아껴야 되겠네. 제 목소리 마음에 들어 하시는 우리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컵빙수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세님 휴가 잘 다녀오셨군요. 저는 이제 주말 끼어서 5일 휴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경북 외간 날씨는 37도. 정말 최악이네요. 0111님. 네. 저는 2주 동안 좀 길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저는 좀 지루했어요. 그 휴가라는 거를 참 잘 사용을 하지 못했던 우리 연예계인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냥 작품이 없거나 뭐 공연이 없거나 이럴 땐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휴가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가라는 걸 받게 되면 이제 방송만 안 하는 거지 다른 그런 활동은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전하게 2주의 휴가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나만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1주 정도는 가족 여행으로 저 일본의 삿포로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그냥 집에서 운동도 하며 더우니까 뭐 집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콕 박혀서 그 더위와 싸웠는데 삿포로가 그래도 좀 시원한 여름 중에서 삿포로만큼 시원한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웬걸 아이고 거기도 33도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그 삿포로의 수많은 관광객들 뭐 여행객들이 더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일본이냐 뭐 그랬던 아마 이제 이게 결국은 올해 이상 기온의 그 여파가 삿포로가 지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만만한 데가 없었다. 유럽이든 어디든. 그리고 국내에도 왜 저 대관령 이쪽에는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대관령도 오늘 아침 문자 받았는데 너무 덥다고 뭐 그런 얘기 하네요. 이 지구상에 진짜 이 피서를 할 만한 적당한 곳은 없다. 그냥 이곳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그런 진리. 를 또 네,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마룬 5 음악 하나 준비했는데 7월에 그 영국 스페인 공연을 마치고 지금 잠깐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는 마룬 5 몇 주 쉬었다가 아마 8월 말쯤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뭐 그 뒤로 쭉 투어 일정이 잡혀 있는 마룬 5의 노래 What Loves to Do. 예, 시저가 퓨처링을 한 곡. 그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0: Our City의 Hot Air Balloon이라는 제목의 노래. 그 시티 뮤직이죠. 네, Our City 노래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문세와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1시 24분 26초 넘어갔군요. 2시 데이트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 중이시고 또 정화희망 김신영 씨가 지금 휴가 잠깐 쓰시는 것 같고요. 저는 2주 동안 다녀왔고 우리 윤상 씨는 휴가 안 가나?
1: 갈 예정이라.
0: 갈 예정이라? 다녀와야 돼.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떠났다 와야 방송이 귀한 거, 방송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방송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돌아와야 또 더 방송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 씨 또 휴가 앞두고 있으니까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Fairy Tale이라는 제목의 윤상 씨의 노래 들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

0: 오늘의 쌀귤이 듣고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해 여름이었을까? 내가 한 7~8살 때쯤 수영복 입고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재미삼아 AI에게 사진 탁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거 어디서 찍은 사진 같니? 이 사진은 호수나 저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도가 없고 수면이 잔잔하며 건너편에 완만한 능선이 보이고 모래사장에 풀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바다가 아니라 청평, 가평, 팔당 근처가 유력합니다. 또한 허리까지 올라오는 사각형 남성 수영복과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빨강 하양의 고무 튜브는 60년대 말 피서지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즉 60년대 말 수도권 인근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와, AI의 대답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100%는 아니다. 100% 확실한 건 저 사진 속의 나는 그날 아주 신나게 놀았을 거라는 거다. 문세야, 잠깐 나와서 이거 수박 좀 먹고 다시 들어가. 응? 엄마가 물 밖에서 손짓을 하셨을 테지만 나는 못 본 척하며 물장구를 쳤을 거고 반나절 만에 새카맣게 타가지고 샤워도 대충 뭐 씻는 동 마는 동 이튿날 아침까지도 발가락 사이에 모래 알갱이가 묻어 있었겠지. 그해 여름 엄마랑 아버지도 나만큼 즐거웠는지는 전혀 기억나질 않는다. 내가 겪은 여름이 수백 개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기억이 다 희미한지. 그래도 아무리 사람의 기억력이 AI만 못하다 해도 나의 이 생생한 여름을 AI는 생성할 수 없을걸? 발가락 사이에 모래알처럼 작지만 선명하게 올여름을 기억할 거다.

A Summer Place, Pulseface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신 피서지에서 생긴 일, 영화의 테마곡이었죠. 지금 휴가 떠나신 분들이 계시네요. 박수정 씨, 와, 저 지금 가족여행 가는 길인데 차 안에서 라디오 듣는 시간이 여행의 시작인 것 같아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는 메시지 주셨어요. 얼마나 기쁠까. 사실 휴가는 떠날 때 그 기분. 막 짐 싸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가득 쟁여놓고 시동 딱 걸고 자 출발할까? 네! 그래서 막 웅 하고 떠날 이 기분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분이 이어지는 거죠. 예. 아마 휴가 가서도 또 뭐 짜증나고 힘들고 뭐 왜 이렇게 여긴 더 더워 우리 집이 더 시원해 뭐 여러 가지 투정의 소리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여행의 일부라는 거 그렇죠? 2588님 강원도로 향하는 길이에요.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함께 떠나는 마지막 가족 여름휴가를 가는 중이랍니다. 축하하는 마음도 크지만 아직은 언니 보내기가 싫어요. 아 그러네. 결혼하기 전에 함께 떠나는 마지막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해. 그렇죠? 그냥 결혼해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즐겁게 싸우지 말고 다녀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여행 가면 다퉈. 의견이 예, 이견이 생기면 그게 이제 싸움으로도 번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좋은 여행 가서 왜 싸우고 와. 그렇죠?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씨, 저는 휴가는 아직이지만 요즘 잠자리에 누우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우리나라 집이 최고예요. 네, 그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비낭만적이다. 아, 여름방학 중인 사춘기 중학교 1학년 아들 밥 차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교사 워킹맘입니다. 저의 방학을 아들 밥 차리기 하고 맞바꾸긴 했지만 뭐 이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 여기면서 오늘도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7970님. 네, 그냥 사는 모양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 다르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더위를 맞서서 요령껏 잘 우리가 견뎌내고 지켜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 11시 38분 좀 넘어섰네요. 지난 겨울에 그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서 지금까지 한 여름 동안 그러니까 무려 한 6개월 정도 20위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독특한 노래가 있어요. 그냥 이 노래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요즘 빌보드 차트 진입곡이니까. 근데 전주만 들으면 너무 익숙해. 어? 이 노래 내가 어디서 들었지? 또 편안해. 뭐 이런 곡이 한 곡 있어요. 예, 루크 콤즈의 Be By You.

목소리만 들어도 좀 덥게 느껴지는 그런 가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산들바람과 같은 목소리, 예, 시원한 그냥 여름을 제공해 줄것 같은 목소리, 최유리. 당신은 누구시길래?를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문세입니다. 2주 동안 여름휴가 잘 보내고 그 2주가 참 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로이킴, 윤도현, 예, 두 건장한 사내들의 그 진짜 상남자의 대표적인 그두 남자와 함께 지내신 그 시간들이 너무나 달콤하셨죠?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빨리 털어내셔야 합니다. 예, 그건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저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 궁합을 맞춰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저를 또 환영해 주시는 분, 또 기다리셨다고 말로만이라도 어쨌든 기다렸어요. 이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뭐 이런 분들. 예.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이동갈비 먹으려고 이 아침에 대전에서 포천까지 갔다는 1924님. 갈비 하나 뜯으려고 대전에서 포천까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참뭐간 김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뭐 그러시는 거죠. 저는 진짜로 예전에 곰탕 하나 먹고 싶어서 나주까지 간 적이 있어요. 나주곰탕. 그한 그릇 먹기 위해서 나주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무런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오리지널 나주곰탕 먹고 싶어서 나주 갔더니 뭐 거기엔 유명한 빵집도 있고 뭐 구경할 것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러니까 간 김에 뭐뭐뭐뭐 하는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름휴가 대신 10월에 가을휴가를 계획 중이시라는 4379님. 아유 멋진 계획이세요. 남들 다 떠날 때는 차분하게 그냥 일하고 그러시다가 남들이 이제 일좀

해볼까 할때 휴가 떠나는 것도 또 아주 달콤한 휴가일 중 휴가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이 가게 정규 휴일이라 남편이랑 계곡에 현재 가는 중이신 0783님. 또 이번 주가 휴가라서 진주에 계신 부모님 뵈러 가는 중이시라는 8952님. 예, 이분들에게 컵빙수를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전해드릴까요? 리듬에 맞춰서, 아, 근데 이거 이 리듬에 맞춰서 율동하지 마세요. 땀나요. 그냥 까딱까딱 고개만 하셔도 돼요.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Walking on Sunshine.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멀리 여행 가서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하던데. 예. 저는 솔직히 휴가 내내 라디오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게 좀 과장된 표현인가요? 사실인데. 2주 내내 뭐 놀면서 뭐 쉬면서도 라디오 잘 되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아이 참, 이것도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잘 돌아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휴가 가세요. 네. 오늘 끝곡은 멀러리의 스윗 커피, 아주 달콤한 커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사평론가 김신영입니다. 정의가족 456567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이거 봤어요? 데이식스 영케이가 인터뷰에서 신디를 언급했더라고요. 김신영 누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웃음에도 슬픔이 있어야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슬픔과 기쁨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단짠이죠. 달기만 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또 쓰기만 하면 쉽게 지치잖아요. 뭐든 적절하게 섞여야 우리 삶도 더 맛깔나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영케이 내 동생 화이팅! 영케이 내 동생 화이팅! 정의의 방구 출발합니다!

0: 알아보고 싶은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예, 이제부터 내 동생. 예, 우리 영케이의 신곡이죠. 셔터 도어.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아, 이것도 저와 아마 영케이 씨가 아마 라디오에 나와서 예, 이렇게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데, 그렇죠. 코미디라고 하면은 웃음에도 슬픔이 있어야 되고, 예, 기쁨에도 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예, 이게 또 밸런스가 좀 잘 맞춰져야 사실은 코미디도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꺼드럭 됐을 거예요. 예. 어, 내 동생 영케이 땡큐. 예,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잊지 않고 우리 김정원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신디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슬픈 생각 한번 해줘야 된다고. 겸손이라고. 그렇죠. 너무 내가 높이 올라가는데 살짝 떨어져 봐야 돼요. 예. 잘 나갈 때 그 슬픈 생각 한번 해주고, 너무나 이제 즐거울 때 힘든 생각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은 예. 저 또 릴렉스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또 개인 일정으로 지난 한 주 자리를 비웠죠. 사실 출장이었고 사실 팝업이었습니다.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팝업을 했는데 또 성황리에 예, 맞춰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함을 또 예, 얻었던 그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굉장히 또 멋지고 알차게 채워준 우리 스페셜 DJ를 맡아줄 우리 NAVI, 우리 나비 씨, 그리고 우리 둘째 동생 예, 정영환 아나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 기다려주고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 우리 정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예, 늘 감사합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제보가 속출하고 있어요. 3545번님, 신디 오자마자 미안한데요. 진짜 마카오에 쌍둥이 있는 거 아니죠? 라고 하시면서 요즘에 그 SNS에 돌고 있는 마카오에서 김신영 언니 봄 요 영상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거의 한 2만 개 받았어요. DM으로. 언니 언제 왔어요? 하면서 DM으로 또 2만 개를 받았고, 이거를 올리신 분도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만약에 불편함이 좀 있으면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1545번님. 아니 근데 진짜로 표정과 눈썹, 턱선이 다 똑같아. 저 그때 일본에 있었다고요. 예. 그때 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김신영 얼굴상들이 끼가 많아요. 예. 그 제주꾼 얼굴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분도 마코에서 돈 많이 벌어서, 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마다 김신영이 한 명씩은 있어요. 한 명씩은 있으니까, 예. 모두 다, 예, 무더위 조심하시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3, 4부, 8월에 무더위를 달려버릴 입예술이죠. 입아트. 바로 세계 입 퀴즈 미리 고막 활짝 열어주시고요. 우리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예.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1: 맞습니다.
0: 예, 예. 한 번씩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예. 일단 어떻게 8월 광고들 좀 넉넉하게 들어왔나요?
1: 또 이따 뒤에도 신상 상품도 들어왔어요.
0: 아이고 머니나. 또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세상에 무더위에 지치지도 않으시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함께할게요. 오르자. 도드라만돈,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3일제약,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주식회사 워킷,
0: 롯데렌탈,
3: 오뚜기 카레,
1: 백조싱크,
0: 유성물산교역,
3: 에어비앤비,
1: 음주 앤티맵 대리,
0: 승유!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 어실.

0: 실 원샷 무조맨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햇볕은 쨍쨍하고 매출은 반짝거리라 추가 주민은 줄줄 넘치길 바라면서 더운 날씨에도 파이팅이 필요하는 우리 대표님들 우리 사장님들 저희가 또 예, 응원해드려야죠. 지금 어느 동네에서 또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응원이 필요한 이유 사연 보내주세요. 예, 소개만 돼도 저희가 텀블러 세트 모든 분들께 예, 기본으로 보내드리고요. 전화까지 연결됐다 그러면 이렇게 더운 날 면역이 짱이죠. 예, 녹용 홍삼 세트 까지 드립니다. 예, 우리 사장님들 소상공인 선생님들 우리 알바생도 다 예, 오케이다. 오늘만큼은 오케이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에스파의 스파이시 그리고 권은비의 언더워터까지 듣고 올게요.

네, 에스파의 스파이시 그리고 권은비의 언더워터까지 듣고 오셨고요. 으라차차 파워업. 예, 사연 소개받는데도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 드립니다. 쭉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은 부부 자영업자 선생님들이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9201번님 제주도 서쪽에서 와이프랑 독채 스테이 숙소를 하고 있어요.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숙소가 잘 예약이 안 되네요. 지금 땀 흘리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라고. 아, 그렇구나. 독채 스테이. 아, 그 요즘에 지금 그 뭐지? 휴가철 아닌가요? 휴가철? 아, 휴가 기간인데도 예약이 조금 많이 없다. 아, 좀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막, 예, 경기가 또 힘들어지기도 했었고, 아, 조금만 한 번 더 기다려보시죠. 예, 그리고 5579번님. 아, 저희는 스쿠버 장비를

0: 저는 수리하고 있는 부부 자영업자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고장으로 실내 온도가 34도입니다. 진디에 시원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우리 또 에어컨 안돼 봤잖아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예. 그때 또 실내 온도가 34도인데 나가면 거의 한 40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실내가 낫고 약간 그 더운 바람이라도 선풍기는 조금만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리고 해는 좀 피해야 돼요. 진짜 요즘에 해는 피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0518번님, 현재 37도, 밖에서 일하고 있는 푸드트럭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육수가 흐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진짜 너무 힘들죠. 예. 숨이 막혀요. 예, 숨이 막히는 더위예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은 알바생인가 봐요. 우리 1700번님. 더워도 너무 더워서 갈비탕 드시러 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사장님 눈치만 보게 돼요. 손님들 어여 오세요라고. 그러니까 약간 비가 적당히 내리면 딱그 알죠? 한여름에도 비 오는 저녁에 갈비탕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무더위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양산은 42도였죠, 어제. 그리고 남부지방은 가뭄이고 약간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지금 가뭄이어가지고 그 메머드 뼈 나온 거 아시죠? 예. 강물이 마르다 보니까 메머드 뼈가 나왔어요. 예, 메머드 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예전 면한 몇백 년? 그 정도에 침몰했던 배도 나오고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너무 가뭄인데,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지구도, 예,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이 중에서 저는요, 푸드트럭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진짜, 푸드트럭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불 앞에서 있으면, 이건 더 힘들죠. 예, 밖에서 요리하고,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종이 만국입니다. 으라차차파! 네, 뒤에 혹시 라디오 좀 꺼주시고요.
1: 네.
0: 네. 껐나요?
1: 네, 껐어요.
0: 예. 스피커폰인가요, 혹시?
1: 아니요, 다시 또 받았어요.
0: 예. 생전화로. 예,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충남 태안에 살고 있는 네, 김선호라고 합니다.
0: 우리
1: 푸드트럭 하고 있는.
0: 선호 씨,
1: 네.
0: 지금 어디쯤에서 지금 푸드트럭 하고 계세요? 태안에서?
1: 태안 파도리라고 그
0: 네.
1: 서해안 쪽에 그 해변가인데 거기에서 지금
0: 네.
1: 캠핑장 쪽에서 아이들 물놀이 하는 거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0: 이거 너무 덥죠?
1: 지금 전화 받으려고 앞좌석에 시동 켜고 에어컨 바람 잠깐 쐬는데 이게 천국이네요.
0: 이게 천국이죠. 메뉴는 무슨 메뉴예요? 푸드트럭?
1: 떡볶이 순대 튀김하는 분식이요.
0: 분식이구나.
1: 네네네.
0: 예, 오늘 좀 저기 게시 좀 했어요?
1: 다들 물속에만 들어가 있고 나오질 않아가지고.
0: 이제 나올 시간에 이제
1: 네,
0: 많이 팔릴 거예요.
1: 점심은
0: 예.
1: 점심시간인데 아직도 안 나오셔가지고.
0: 한 2시 정도에 예,
1: 네네.
0: 놀다가 쓱 나와가지고 이제 배가 출출하잖아요. 우리가 수영하면은 떡볶이 이런 게 많이
1: 네, 맞아요.
0: 땡기잖아요.
1: 근데 너무 걱정인 게 지금 떡볶이 계속 끓이고 있어서 불 앞이고,
0: 너무
1: 만두
0: 더워.
1: 튀겨야 돼서 튀김기 앞에 있는데 그불 속에서 가운데서 일하냐고, 막 옷이 다 젖고, 살라고 지금 물만 계속 마시고 있어요.
0: 물이랑 그
1: 네.
0: 약간 그 소금 캔디가 되게 씁쓸한 거 있잖아요. 물도 물인데 그왜 이온 음료 있죠?
1: 네네. 네네.
0: 그거 많이 드셔야 돼요.
1: 많이
0: 예.
1: 먹어도
0: 안
1: 네,
0: 돼요.
1: 죽을 것
0: 예.
1: 같아요, 진짜.
0: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뭐, 사실, 우리 선생님만큼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일단, 홍보 한번 갑시다. 그 근처에 또 해안가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푸드트럭 이 정도다. 이거 한번 홍보 가시죠.
1: 태안에 살고 있는 나들이 푸드트럭입니다.
0: 나들이.
1: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불러 주시고, 많이 찾아 주세요.
0: 네, 힘을 드려야지. 예, 녹용
1: 네네네.
0: 홍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1: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 더 열심히 장사해야
0: 네,
1: 되겠네요.
0: 지금 텐션을
1: 네.
0: 올려라 이렇게 할수 없어요. 왜냐면 이 정도가 진짜 최고의 텐션이에요. 너무
1: 네,
0: 더워서.
1: 맞아요.
0: 예.
1: 전화 끊으면 또 앞자리에서

0: 나가야 되는데 아 어떡하죠?
1: 저희가 이거 평생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네네. 지금 조수희 씨가 저 경산에서 태안으로 휴가 왔어요. 신두리 해변에서 갯벌에서 있어요. 여기 너무 시원해요. 저 한번 갈게요. 나들이 푸드트럭이에요, 선생님들.
0: 네네. 파도리에 예. 있어요.
1: 파도리?
0: 네네.
1: 예, 파도리예요. 파도리에 있는 나들이 푸드트럭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제 컬러링 들으셨나요?
1: 프라이스 태그 제시제이.
0: 네네.
1: 알겠습니다.
0: 네, 제시제이. 네, 너무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노래라.
1: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 진짜요? 이거 네. 좋아하시는 분 별로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1: 이 최고의 노래입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김선호 씨, 우리 나들이 푸드트럭 대박 나시고요.
0: 아 감사합니다.
1: 정말 중간 중간에 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화이팅.
1: 화이팅. 자, 저희는요, JCJ의 프라이스 태그, 예, 노래 들려드리면서 신형 나이트로 함께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0: 김광주 통합 특별시.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신영 이즈 백. 신영 이즈 백.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거 수분 섭취, 그리고 야외 활동은 살짝 줄여주시기 바라면서, 자, 신영라이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BGM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양 채워드려야죠. 이재영의 작은 머리 갈게요. 컴온. 자, 여러분들 노래로서 작은 머리 삼계탕 좋은 음식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이드!

오케이, 땡큐. 예, 정말. 우리 2487번님께서 삼복더위 맞춤 성격 다다다다 다금발이야. 너무 먹고 싶죠. 예, 저도요. 예, 못 먹은 지 한 7, 8년 됐나요? 예, 꽤 못 먹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하연 씨, 다금발이 비싸서 못 먹었어요. 라고. 잘 안 나와서 못 먹어요. 다금발이, 뭐, 북발이,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낚시할 판이에요. 예, 마초 TV 나가가지고 제가, 낚시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5150번님, 정의 애청자 동동아빠입니다. 아, 우리 동동이 아빠! 이게 무슨 우연인가요? 수요일에 동동 형제 데리고 태안으로 휴가를 가는데, 와, 푸드트럭 꼭 들릴게요. 서비스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라고. 아, 오케이, 땡큐. 우리 동동이 아버지, 땡큐. 예. 아, 정말 우리 푸드트럭 사장님 챙기는 우리 동동이 아버지는 찐가족. 예. 파도리인가요? 파도리에 있는 나들이 푸드트럭. 예. 한 번쯤은 가셔가지고 떡볶이라든지 뭐 튀김이라든지 순대 뭐 어묵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싹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기훈 그대로 모아서 우리는 패밀리죠. 서울 패밀리에 이제는 갈게요. 컴온! 자, 여러분들 미디엄 템포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부터 너무 세게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자, 호흡 다지고. 자, 물도 미온수로 주세요.

오케이 되죠. 예. 아 시원하다. 예, 우리 2544번님께서 젊은 위일청 김신영 탬버린 스킬바라쉬의 케이디라고. 야 저는 진짜 여자 별명이 없어요. 예, 정말 유일무이한 연예인입니다. 여자 별명이 없어요. 여잔데. 예, 무슨 이게인. 예, 없다. 진짜 생각해도 없다. 예, 위일청 선생님 우리 천담비 씨가 예 바로 인증했어요. 내가 아는 40대 중에 가장 위일청스럽다. 남녀 토탈 통틀어서. 예, 땡큐. 어, 우리 임명선 씨,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장단 커플 일어서세요. 아, 우리 또 장단. 예, 길장에 우리 천단비. 예, 단신에 예, 김신영. 볼륨업, 스탠드업, 청취율 업, 오르작 컴온! 이라고. 오케이, 땡큐. 아, 지금 말이죠. 우리 김경환 씨가. 오, 신디 복귀 기념으로 2000년에 데뷔했던 3인조 테크노 걸그룹 SG의 이레이저 비트간별 도전합니다 라고. 그 SG가 이제 누구야 불렀던 적인데 이레이저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예, 우리가 그 명예전당에 이미 샌리스트에 있어요. 예, 이레이저 듣고 싶어요? 오케이 이레이저 갈게요. 이레이저 컴온. 자 준비됐죠? 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벽 잡고 두리두리 갈게요. Let's go!

아, 뭐 이 노래 난리가 났죠. 예. 우리 박현진 씨, 이 노래 누구야 후속곡이라 활동도 많이 안 하고 음원 사이트에도 없는데 신디 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때도 제가 DJ를 했어요, 선생님. 예,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때 음악을 너무 좋아했죠, 신영이가. 예, 뭐 콜라텍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예, 거의 뭐 이게 독수리처럼 날아다녔다. 예, 말씀드리고요. 날개짓까지도 안 했어요. 예, 이 노래는 우리 또 김경환 씨가 예, 올 때 명예전당 곡이기 때문에 예, 뭐 없나요? 예, 커피. 예, 커피. 예, 커피. 예, 한 잔. 도로롱. 예,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김은경 씨, 피트간별 클레오의 트리플 이 노래 어때요? 제목은 몰라도 들으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클레오는 또 제가 굉장히 또 사랑하는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굿타임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아시죠? 이제 비트간별, 예, 통과가 되면 비트 명예전당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부터 저희가 예, 화끈따끈한 신제품 예, 신선물이 들어왔어요. 떡볶이 세트 예,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린다. 클레오의 트리플 한번 가볼게요. 트리플 컴온. 아, 느낌 좋다. 이게 약간 심장박동이 있어야 돼.

죄송하지만 날 찾아와 쿵 쿵이 나와야 돼요. 예, 전이라 쿵 여자라 쿵 이것처럼 예 쿵이 나와야 돼요. 예, 아 지금 0214번님이 동동동동 나쁘지 않은데 동동동동 우아우아 이게 있었거든요. 동동동동 우아우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아 아쉽다 아쉽다 이 노래 너무 아쉽다. 2100번님 오늘 비트들이 전체적으로 에어로빅 필이 나요. 에어로빅 필이 나야 돼요. 줌바 댄스 필이 나야 그 느낌대로 가야 됩니다. 예, 아쉬움 담아서 그래도 예 명예전당에 올랐던 노래 바로 갈게요. 우리 서지호의 남이가. 예, 우리가 떡볶이 세트 안 줘도 우리가 뭐 남이가. 예, 내일 또 도전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이가 갈게요. 렛츠 고! 남이가 느낌 오시죠? 남이가 제목부터 바로 알려주세요.

시원하잖아요. 예, 나비가 예 노래 제목부터 대뜸 알려주는 노래. 이런 노래들이 이제 비트감별 오케이가 된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수정 씨 호루라기 소리와 신디 언니의 시원시원한 소리가 나오니까 아빠가 야 잠이 확 깬다 하시면서 같이 흥얼거리시네요. 지금 휴게소인데요. 오늘 여행 시작부터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휴가철에. 예, 이제 또 놀러 가시는구나. 예. 가장 중요한 거, 예. 저 졸음쉼터. 예. 휴게소 자주 이제 들려야 됩니다. 예. 우리 문보영 씨. 방학해서 저랑 같이 듣고 있는 딸아이가 신영 언니 노는 거 보고 싶대요. 다음에 방학특집으로 나이트 보라로 해주세요. 보인 라디오가 MBC에서 10만 원을 써요. 예. 돈 심 쓰는 게 쉽지 않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또 주최 측에 예 제가 한번 건의 한번 해볼게요. 예 건의사항 한번 해보고요. 저희 다음 노래 예 바로 저기 아줌마 갈게요. 우리 왁스의 아줌마. 예 우리 휴가철에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예 레츠고 파리타이 부조해서 우리 아버지도 운전하느라 얼마나 고생해요. 땡큐. 왁스 언니보다 내가 더 많이 부른 노래. 아! 춤! 마이야!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서서 일어나세요. 뭐 잡고 일어나세요. 어지러우니까. 아직 아니에요.

또 따라서 또 따라 여기서부터 움직이면 돼요. 또 따라 여기서부터 수술 수술 지금이야. 또 따라 또 따라 또 따라

시원하다. 아, 오케이, 땡큐. 예. 아, 우리 802번님. 여기 알바하는 아줌마 3명 수근 흔듭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용근 씨. 신디, 저 고시학원인데요. 아이고, 고시학원이구나. 혼자 내적 댄스 추면서 조용히 점심 먹어요. 이렇게라도 좀 스트레스 풀어야죠. 예. 기분이가 좋아야 돼요. 기분이가. 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2785번님. 저 비트 명예전당 올라서 떡볶이 받았거든요. 양도 미쳤고 맛도 미쳤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와! 진짜 많이 준다. 아니 지금 떡볶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묵 세트 있고 뭐 지금 추러스 주고 쫄면 순대 뭐, 선생님 난리나요. 지금 떡볶이 세트잖아요. 김말이까지 나가요. 김말이까지. 순대까지. 그리고 쫄면도 나가고 미치겠네 진짜. 예, 선생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도전 예 좀 뭐 쭉 한번 기다려 보고요. 오늘의 라스트 송 예 쩔치기 가야 되나요? 쩔치기 오케이. 코요테 콜미 갈게요. 그만. Let's go, let's go, let's go.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네, 여러분들 신형 나이트 오랜만에 예, 같이 함께 달려봤고요. 급 감성 타임 예, 우리 시아의 사랑의 인사 조신하게 듣고요. 세계의 입 퀴즈, 입 얼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다비치의 타임캡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진짜 확실하게 피부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휴가철인가 봐요. 2588번님, 신디언니, 저희 가족 지금 강원도 여행 가는 중인데요.

0: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아빠는 길은 내가 다 안다. 어? 내가 다잘 알아. 라면서 내비를 무시하시고 엄마는 그냥 내비 따라가. 라고 잔소리를 하시고 저는 가운데에서 평화 유지 중입니다. 과연 저희 가족은 싸우지 않고 강원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약간 약간 무슨 영화 쪽, 약간 출발 비디오, 출비어랑 비슷한데, 가족의 운명은 땅땅, 따따당. 싸웁니다. 결국에, 강원도끼리 잘 가야 돼요. 우초로 가서 이제 빠지면 강릉, 뭐 직진하면 속초, 삼척, 뭐 요쪽 길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는 그냥 내비가 이겨요. 내비, 저 인공위성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선생님. 저 달처럼 떠 있는 거를. 옛날에 내가 지도 보면서 했다니까?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우리 전혜원 씨, 길부심 있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다가 2시간 늦어요. 그러면 엄마가, 왜 체크인을 이 시간에 했냐? 밥다 밀리고, 아우, 세상에. 여자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엄마 말, 와이프 말, 내비 말좀 들어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전문가 얘기는 들어야 돼요. 기계 말 들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는요. 알뜻말뜻 오면 세계 입퀴즈. 머스 올트. 머스 올트죠. 입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막 스트레칭 부탁드리면서.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 우리 박돌이 앤 집순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 오르자. 급발진 잡는 진화에서 하모철 블랙박스.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비타 케어나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1: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1: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안이분드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0: 3,4번 께는 그분들도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1: 키움증권,
2: 주식회사 해리즈아보해,
0: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1: 서울우유 협동조합,
2: 환인제약,
0: 현대해상 화재보험,
1: 음주후엔 팀협대리,
2: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감사합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시간만 되면은 일반 라디오에서는 보기 힘든 사연들이 속출하죠. 8892번님, 에라이? 7694번님, 이 사람아! 5008번님, 열받네? 자, 정말 우리 선생님들 짧고 강렬한 표현의 대가들인데요. 오늘 게시판은 또 어떤 말들이 튀어나올지 기대해보면서 먼저 단체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내는 입 어트, 이 소리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과 가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예 참여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요리로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께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체전 퀴즈. 첫 번째 선물은 날씨가 더울수록 필요합니다. 바로 진공쌀통. 네, 요거 진공쌀통 걸고 예 저희가 입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정확하게 예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 바로 갈게요.

이렇게 됐어. 예예. 아 우리 2번님 아, 요즘 작곡 공부해요? 라고 분명히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봤어 선생님들. 느낌 오잖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더운 날 어렵게 문제 안 냅니다. 그래요 우리 298번님 그래 들어는 봤는데 여기까지 내가 다 드렸습니다. 우리 3027번님 저팔계 왜 그러죠? 라고 아주 탈락. 우리 555번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전영록 이 노래를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케이 땡큐요. 아 전화기 왔습니다. 우리 3678번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정답 진공세통 당첨. 석양빛이 황홀한 도시의 날에 나나나나나나 선생님이 이 부분이었어요. 갈게요 부탁해.

네, 단체전 첫 번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예, 노래였고요. 아, 우리 요진 세탁소 우리 사장님. 아, 신디 미안해요. 루이 암스트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힌트는 저희가, 예,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나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0779번님. 신디 너무 반가워요. 역시 정의에는 신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받네요. 입 퀴즈. 아우, 뭐, 아 이거 뭐야. 라고. 약간 좋은데 열받는. 뭔가 좀 이렇게 미묘한 차이. 예. 반가운데 썩나는 그런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단체전 두 번째 입 퀴즈. 예. 두 번째 퀴즈 선물은 바로 입맛을 돋구는 와사비 양념 세트! 아, 비단 와사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쫙 나옵니다.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입 얼트, 예, 제가 입으로 무언가 소리를 낼 거예요. 예, 그렇다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조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힌트 나가요.

0: 우와. 오케이, 땡큐. 예, 콜록콜록은 애드립이었어요. 예, 가사 아니에요. 자, 짜로김에게요. 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한잔 마셔야 돼요. 예. 땡큐. 자, 우리 322번이 오도바이 탈락. 예. 오도바이 도마도 약간 이런 느낌이죠. 8182번님. 성진우, 포기하지 마. 아닌가요? 라고 확신을 갖고 해주세요. 예. 아, 1432번님. 현미의 밤안개. 아, 예. 우리, 잠시만요. 지금 정답을 오기는 왔는데 가수 이름을 안 적으셨어요. 가수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가수 이름을 적고, 예, 이 제목과 함께, 예. 오케이. 자, 우리 8362번님, 정답자가 왔습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정답! 와사비 양념 세트, 주인공! 오케이. 예. 제가 오늘 쉽게 냈습니다. 왜냐, 너무 더우니까, 예. 짜증 게이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쉽게 낸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권진원의 살다 보면, 예. 요게 원곡인가요? 오, 예. 1544번님. 이 청순한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고? 약간 꺾어야죠, 선생님. 예.
1: 살다
0: 아니에요.
1: 보면
0: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아, 제가 우리 문영 피자님이
1: 괜시리
0: 아니에요. 이거 제가 부른 것도
1: 외로운
0: 아니고요. 예.

네, 두 번째 단체전 퀴즈 정답은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예, 요 노래가 이제 정답이었죠. 예, 제가 노래 틀때 뭐 잡돌이 했나요? 아니죠. 우리 제작진이 왜 그러세요? 이런 분들 자체가 저를 이렇게 매도하는 분들 안에서 제가 어떻게 DJ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 이상, 예, 최가연, 오시정, 여러분들 파묘해 주세요. 예. 아니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잡돌이를 했다고 지금 저한테, 예, 루머 생산하는데 이분들 저기 악플 한 네 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오늘 또 이상한 프레임을 또 씌우시는데, 최경문 씨가 보통 게시판에 DJ 응원 댓글이 많은데 정희는 PD님 PD님 응원 글이 많은 게 너무 웃겨요. 아예, 예. 제가 문영 피자님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서로 틀릴 수도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우리 제작진은 한번 크게 한번 혼나야 된다. 예, 크게 한번 혼나야 된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세계 입퀴즈 단체전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2번 선물은요. 아, 일단 신발 매니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죠. 바로 신발 교환권. 자, 역시나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예, 바로 갑니다.

땡큐. 땡큐. 아, 내가 진짜 다 드렸다. 이건 후렴구를 제가 아예 그냥 드린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힌트. 됐어요. 예. 이 정도면 내가 다 드렸다. 2022번님, 야콩야콩야콩. 야콩, 야콩.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옹알이, 옹알 느낌. 예. 입이 올트. 이재영 씨,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아우,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케이. 자, 정답이 도착을 했습니다. 9140번님, 트와이스, Dance the Night Away. 정답! 고마기신! 자, 9140번님께는요, 바로 신발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더 이상 트와이스 노래 얹으면 안 되겠죠? 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잘...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깃깃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해 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발전. 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고마 걸려 걸리는 세계 이피즈. 자, 개인전에도 저의 입예술, 입올트는 계속되는데요. 참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자가 아닌 오로지 전화, 전화 참여라는 거. 자, 일단 개인전 선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맛깔난 고랭지 김치 세트! 아, 예, 이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미리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 문제당 기회는 총 다섯 번인데 이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이 선물도 다음 문제로 날아갑니다. 2월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무슨 노래인지 가수와 그리고 제목, 예, 노래 제목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02-368-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0: 오케이. 네, 나 이거 다 들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아일리세 이츠미요.
0: 아일리세 이츠미? 정답! 아, 좋다. 예, 일단 자기소개 한 번.
1: 안녕하세요.
0: 애기구나. 예.
1: 광명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김재희입니다.
0: 아, 우리 재희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1: 네.
0: 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휴가철에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니요, 그냥 집에서 수박 먹고 있었어요.
0: 어, 수박 먹고 있다가 바로 생각이 났구나.
1: 네.
0: 와, 그 요즘에 방학이 좀 길어요?
1: 아니요, 한 3주 정도예요.
0: 어? 조금 짧다. 오, 그럼 방학 숙제는 뭐뭐 있어요? 탐구 생활 있어요 혹시?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학 숙제하고 학원 다니고가 끝이에요.
0: 그래요? 방학 네. 숙제가 뭐 있어요 혹시?
1: 그 독서록 쓰기랑 선택 과제 같은 게 있는데 네. 요리하기 이런 게 있어요.
0: 어, 너무 좋다. 옛날에는 일기 써야 되지 탐구 생활 해야 되지 별별 거 다 있었는데 요리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제이는?
1: 네.
0: 어떤 요리 했어요?
1: 아직 안 했어요.
0: 아직 안 했구나. 예. 네. 조금 더 밀어봐요. 예.
1: 네.
0: 예,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밀어보고 또 갑자기 또 요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정답이 네. 아일리시였는데 아일리 좋아해요?
1: 네.
0: 와우.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또 이렇게 또 선뜻 열심히 하기 힘든데 약간 좀 긴장 좀 했었어요?
1: 그렇진 않았어요.
0: 어, 좋다. 예. 그러면 아일리한테 한마디 할래요? 아니면 엄마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1: 엄마한테 한마디 할게요.
0: 아, 우리 역시 정이 키즈. 자,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엄마 사랑해.
0: 크, 착하다. 예. 그, 우리 제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12살이잖아요.
1: 네.
0: 그, 이모의 입 퀴즈는 좀 어때요? 조금 쉬워요?
1: 어, 옛날 노래 나올 때는 어려운데 이렇게 약간 요즘 노래 나올 때는 네. 바로 들려요.
0: 크, 그거 봐요. 이모가 쉽게 얘기해줬다까지 또 말하고요. 우리 제이.
1: 네.
0: 네, 우리 제이야. 일단 네. 저기 방학 때 딴 거 말고 네. 일단 건강하게 예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0: 좀 피하고요.
1: 네.
0: 고랭지 김치 세트 보낼게요. 고마워요.
1: 네.
0: 네. 와, 저요. 우리 어머니 제이 잘 키우셨다. 예, 우리 제이가 참 쉽다고 얘기한 바로 그 노래. It's me! 아일리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첫 번째 개인전. 예, 정답은요, 바로 아일리스의 It's Me.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제이 양이 선물을 탔습니다. 우리 3027번님, 초등학교 5학년 제이가 김치를 보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의에서 유소년 친구들 연결되면 너무 웃겨요. 유소년 너무 웃기다. 국대인가요? 예. 진짜 안 어울리는데. 또 진짜 정의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이게 또 우리 정의 퀴즈들이 조금씩 커가고 있어요. 예. 그 정의 많다. 화이팅!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2153번님. 입 퀴즈 몇주못 듣다가 오랜만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리네요. 꾸준히 주입식으로 들어야 귀가 트이는 것 같아요. 세뇌야 뭐야? 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야 돼요. 예. 이것도 약간 끊었다가 안 끊었다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은 큰게 다. 예. 한 개도 안 들린 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개인전 여러분 첫 번째 퀴즈는 바로 아이리스의 이치미였고요. 여러분 참여 방법 예 아시죠? 전화로만 받습니다. 02-368-1562-1572 02-368-1562-1572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0: 오케이, 땡큐. 자, 첫 번째 연결 바로 됐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정답은요?
1: 싸이의 예술이야?
0: 싸이의
1: 예술이야.
0: 예술이야? 정답! 고마워! 예, 김치 세트 당첨!
1: 와우! 감사합니다.
0: 예.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저는 오산에 사는 트윈스 맘입니다.
0: 쌍둥이에요?
1: 네.
0: 오메나, 지금 혹시 스피커폰인가요?
1: 잠시만요. 라디오 네네. 껐어요.
0: 예, 네. 라디오 껐어요. 네네. 예. 지금 쌍둥이에요? 쌍둥이 지금 몇 살이에요?
1: 지금 많이 컸어요. 중1이야.
0: 아, 근데 중1 쌍둥이도 힘든데. 이게 많이 컸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둘이 더블로, 만약에 사춘기가 더블 사춘기 나오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1: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애들이 착한 편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0: 어머나.
1: 많이 이해해주고 하는 편이에요.
0: 그 아들 쌍둥이에요? 딸 쌍둥이에요?
1: 딸입니다.
0: 아우, 세상에나, 예. 근데 쌍춘기 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쌍춘기가. 왜냐면 제,

0: 그 위에 예, 이모네 제 우리 이종사촌 예, 동생들이 쌍둥이에요. 근데 정말 쌍춘기 오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생들은 또 착해요. 예, 순딩순딩해서 다행인데.
1: 네.
0: 아, 지금 요즘에 날씨 너무 덥잖아요. 예,
1: 맞아요.
0: 그 지금 저기 방학 아니에요, 선생님?
1: 맞아요, 네.
0: 와, 애기들은 지금 저기 학원 갔어요?
1: 아니요, 제 앞에서 지금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0: 어머나. 메뉴 뭐예요, 우리? 점심 메뉴?
1: 소고기 구이와,
0: 아유,
1: 네,
0: 너무 맛있겠다.
1: 김과.
0: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1: 네.
0: 맛있겠다. 어쩐지 조용하더라. 예.
1: 네.
0: 약간 나물만 있는 반찬이면은 조금 애들이 시끌시끌 하거든요. 딴거 이제 집중 못 하고, 밥에 집중 못 하고 딴 얘기 할 텐데.
1: 네.
0: 너무 좋다. 우리 우산 언니 날씨는 어때요? 저 우산 날씨는?
1: 좀 밖에를
0: 네.
1: 그냥 안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요.
0: 아, 약간 그 느낌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나가기가
0: 아,
1: 겁이 나서.
0: 뭐, 맞아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이제
1: 네.
0: 나가기가. 그러면 우리 오산 언니?
1: 네.
0: 혹시 쌍둥이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은 또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0: 네.
1: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지금처럼만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0: 아우. 근데 집을 잘 찾았네. 저희가 고랭지 김치 세트 쌍둥이 돌아서면 밥이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네.
0: 저희가 김치 세트 아주 그냥 세트로다가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신디,
0: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이었죠.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퀴즈 정답은 싸이의 예술이야. 예, 였고요. 우리 8787번님이, 아유, 난 사춘기 하나여도 속 터져 죽겠는데 부럽다. 라고 하셨고. 우리 또 쌍둥맘, 예,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이 소고기를 아주 조용히 잘 먹고 있더라고요. 예, 2120번님, 우리 애는 사춘기 안 왔는데 오춘기가 와서 지금 뒤집어집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쌍춘기 오면 진짜 여러분들 힘듭니다.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안 온다라고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옵니다. 근데 이게 쬐끔하게 오느냐, 완전 크게 오느냐, 요거는 또, 예, 이거 60에도 올 수 있어요. 저도 사춘기가 좀 늦게 왔습니다. 3350번님,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이 신영이모 노래 잘한대요. 아우, 이 친구 대성하겠다, 진짜. 예. 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저기, 예. 하버드밖에 못 가,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예, 로스쿨밖에 못 가, 우리 친구. 예, 귀가 튀었다. 말씀드리면서. 자, 개인전 마지막 입 퀴즈. 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제가 노래를 약간 입 얼트, 예, 입미술을 통해가지고 노래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안다 싶은 분들 전화주세요. 02-368-1562-1572. 02-368-1562-1572. 1562-1572 전화 두 대 열려 있습니다. 자, 걸려있는 선물 바로 고랭지 김치 세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0: 오케이, 됐어요. 예. 짧게. 예. 2153번님, 색소폰 소리인가? 예. 아닙니다. 예. 조금 더 길게 가요. 아, 첫 번째 전화 연결 왔어요? 여보세요? 야, 아직 안 왔어요? 아, 끊겼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완전 도입부여가지고 이건 되게 킥이었는데? 자, 우리 노희성 씨, 임재범의 고해. 아, 가깝다. 예. 자.
1: 고해 임재범이요.
0: 예? 정답은요?
1: 고해 임재범이요.
0: 고해 임재범?
1: 네.
0: 아닙니다. 예, 지금 문자로도 노희성 씨가 임재범의 고해라고 하셨는데, 아, 아쉽다, 아쉽다. 예, 이게 도입부 딱 아는 딱그 느낌. 예, 지금 전화가 지금 많이 몰려서 지금 안 오는 거죠. 예, 지금 두 번째
1: 브라우닝.
0: 전화 연결. 여보세요?
2: 브라우닝.
0: 누구의?
2: 우주.
0: 우주예요.
2: 우주.
0: 우주예요. 우주의 드라우닝.
2: 브라우닝.
0: 정답! 커버! 자, 고랭지 김치 세트 당첨!
2: 당첨!
0: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뒤에 라디오 한번 꺼주시고요.
2: 아, 제가, 운전 중이니까 애가 할게요.
0: 아, 네네. 아, 여보세요? 자, 운전 중이면 전화 끊습니다. 예. 아, 예. 아, 일단 너무 아쉽게, 예, 정답은 맞췄으나,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분께는, 예, 고랭지 김치 세트 바로 보내드리고요. 예, 인터뷰는 아쉽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정답이었죠? 이 느낌이었어요. 예. 자, 일단 우주의 드라우닝, 이게 마지막 정답이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떼창 부르시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가네 가네
3: 우야자네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풀을 베어

0: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풀집 나르는 소리입니다.
1: 꽃을 끊고서
2: 울라라해
1: 별에다 연고
2: 울라라해.
0: 풀짐을 나르는 청년들은 예쁜 꽃으로 화관을 만들면서 좋아하는 처녀를 생각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의 입 퀴즈까지, 입 얼트까지 또 달려봤는데 우리 2151번님이 오늘 입 퀴즈 선곡 신디가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완벽한 여름이었다. 그렇죠. 예, 입 퀴즈 선곡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요즘 휴가철이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좀 떼창할 수 있는 예, 그런 노래들을 한번 엮어봤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선생님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수분 보충 꼭 하시고 가능한 그늘에 계시고 예, 나가실 때는 양산 꼭 쓰시기 바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요!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번쯤 들러보고 싶었지만 제가 워낙 바쁘다 보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이영미 씨의 조롱과 보살핌을 많이 먹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영미 씨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두 대의 조롱이었다. 자, 제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맞춰도 선물은 딱히 없지만 애정으로 맞춰주이소. 8월 3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8월 3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맞히셨습니까? 안녕하이소. 저는 김대호입니다. 이제 못하겠다.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3일간 두댕이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김대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긴 했는데요. 김명선 님이 사투리가 많이 으색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제 영미 누나가

0: 아, 너무나 이 자리를 너무나 빛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 오면은 막 울렁거리고요. 무섭고 막 그래요. 여기 나오네. 너무 무섭고 그래요. 근데 안영민 씨가 저한테 이 자리를 맡겨놓고 과연 편히 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3일간 예, 3일간 두 대 최선을 다해 맡아보겠습니다. 사실 라인업이 되게 화려했잖아요. 뭐 이무진 씨부터 시작해서 이성경 배우님, 그다음에 이소라님, 그다음에 권혁수님까지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김대호?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셨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양심 다 내려놓고 창고도 좀 탈탈 털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샤인킴 부장님 긴장도 좀 시켜가면서 지금 긴장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두댕이들 재미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떨려가지고 숨이 잘 안 사시는데 한 번만 숨 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 와중에 생각보다 오답이 꽤 있었습니다. 4565님 윤택 씨 아닌가요? 윤택 씨였으면 좋겠습니다. 팬인데 너무 재밌으신. 4408님 목소리가 지분이다 윤택 씨. 오답 지분율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인 계열이라서 그런지 그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호 님이 박영진 형님 소는 누가 키우냐고. 박영진 형님도 이렇게 답이 있었고요. 이경희 님, 영민 님과 뮤지 님의 조롱 속에서 대스타가 된 대호 님 환영해요. 아. 아직은 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열심히 또 살고 있습니다. 박가연님. 박가연님은 제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찐따하오죠 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댕이 여러분들은 그대로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오랜만인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성 있게 또 자기소개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올품, 모빌 코리아 윤활유, 3일제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롯데 렌탈, 경기주택 도시공사, 알레스 아우토, KB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웨이와 함께합니다. 유혜린 님이 대화나 미디어 사투리 금지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쓸게요. 네, 죄송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세일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4: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마일레.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자 이제 좀 숨 좀 쉬고 여유롭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코르티스라는 그 멤버 중에서 주훈 씨인가가 이제 되게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1차까지 합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 코르티스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대본에 있던 걸 지금 막 기억해가지고 한번 얹어봤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도? 네. 자 최성아님이 보라로 보고 있는데 춤 뭐예요? 귀여우셔라.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 무흐즈 채널이나 미니 어플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민 씨는 지금 출산 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자, 그 사이에 3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는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요. 저도 흥분되기도 하고 또 나름 좀 긴장되는 마음을 좀 억누르려고 좀 허세 좀 떨어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조금만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연신님이 환영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대호님 긴장하셨어요. 천천히 숨 쉬면서 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0307님이 김대호님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시라 발음과 목소리 톤은 숨길 수가 없네요. 깔끔해서 듣기 좋아요. 그리고 박지현님이 대호님 오시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동안 조롱을 못해 손에 가시가 돋았거든요. 예, 제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2시의 데이트의 액바지. 예, 액바지 김대호였었는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전 직장을 뛰쳐나가서 현재는 그 액바지 시절이 오히려 그리울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5367님 계속해서 두댕이들 분들 소개가 오고 있는데요. 아마추어도

아이고, 초반부터 왜 앓는 소리를 해요, 잘할 거면서. 저는 무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택배 배송하고 있는 택배맨 고영철입니다. 3일간 잘 놀다 가셔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이게, 일단은, 그, 우리,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택배맨 고영철님께 5367님 커피 한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그, 위대한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에티오피아도 가보고 모로코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더워졌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이나 택배맨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니까 지나가실 때 혹시라도 뵈면 뭐 음료수까지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인사라도 이렇게 전해드리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6630님 안녕하세요. 대우님이 유인영 배우님이랑 같이 관악산 가신 날에 산 정상에서 뵀던 두댕입니다. 나 기억은 알 것 같은데? 그때도 두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스디로 오신 걸 환영해요. 완전 반갑잖아요. 잘 들을게요. 대우 DJ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7006님. 제조업체 인사 총무팀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휴가 기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휴가를 갔는데 저는 시설 공사 감독을 해야 해서 혼자 출근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쭉 출근해야 하는데 진짜 숨만 쉬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려 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뭐 어차피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장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쉬는 시간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 열심히 참고 버티다 보면 또 누군가가 우리 시설 공사 감독 해주시는 분 우리 7006님 대신에 또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시간 동안 또 잘 버텨주시면 또 행복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도 항상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댕이들 자기소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이 롤라팔루자에서 멋진 무대 보여줬죠. 아이들의 모노.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아이들의 모노에 이어서 영케이의 셧더도어 들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진아님, 너무 더워요. 집에 있는 게 최고예요. 영케이 셧더도어 신청이요. 일단 그 아이들의 모노라는 노래 자체가 롤러폴로자 이제 세계적인 페스티벌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이제 노래가 이제는 아이돌을 뛰어넘어서 이제 막 팝 느낌도 나고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고 영케이는 일단은 노래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시원함을 줍니다. 그냥 예, 셧더도어 문 닫아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맞죠? 문 닫아.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예. 해서, 셧더도어. 예, 너무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2시 데이트. 또 어떤 분들이 함께 우리와 듣고 계신지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4님. 아들이, 예, 저번 주에 보이는 라디오. 이성경님 보고 예쁜 누나 나와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쁜 누나 나오는 줄 알고 기대하며 보고 있었는데 김대훈님 보고 실망해서 가버리네요. 그래도 전 의리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대훈님 파이팅이요. 아들 일로 와. 어디 갔어 아들?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예? 아들은 내 나이 안 될 것 같아? 사실 근데 저 이성경 배우님 굉장히 팬인데 저도 이제 들르고 싶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뭐 또 방해될까봐 예. 그냥 저도 집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이성경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해서. 자, 신화숙님. 와우! 전 연차 내고 남편이랑 같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왔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는데 김대우님 목소리가 딱 나오네요. 너무 반가워요. 덕분에 즐겁게 이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225님, 안녕하세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주말에 알바하다가 김대호님이 모자 쓰시고 마스크도 없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 봤어요. 3일 동안 잘 들을게요. 아마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만화책이 이제 신권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가끔씩 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상품 파시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더위를 피해서 또 시원하게 또 문화생활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지나가게 되면 꼭 말 걸어주세요. 저는. 생각보다 관심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정수경님, 위대한 가이드 잘 보고 있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모로코 편은 언제 방송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살짝 이거 뭐 생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살짝 예고를 한번 해드리면은 내일 두 대예요. 위대한 가이드 식구들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이성경 배우님이 아니라서 실망하셨죠? 예. 하지만 좀 봐주세요. 예. 저랑 같이, 이제 뭐, 생사고락, 거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식구들이 같이 나오니까요. 내일은 또 식구들과 같이,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77님, 포지션의 썸머타임 들려주세요. 아들을 위해 태안 바닷가에 와서 아들과 아빠는 수영 중이고, 저는 파라솔에서, 투대를 듣고 있습니다. 대호님 목소리 듣고 반가워 문자 남겨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포지션에 몇 시라고요? 썸머타임 들려드릴게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2시 데이트 2부 시작됐습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아까 너무 짧게 들려드린 것 같아서 다시 제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들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네요. 5235님, 대호님, 썸머타임 도중 끝나서 시어머님 산소 가는 길에 남편이 노래방 애창곡 신나게 부르다가 순간 광고 나와서 정적이었는데 노래가 다시 나오니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2시의 데이트 팀이 또 굉장히 센스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또 찝찝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들려들었습니다. 제 소개 다시 올립니다. 출산휴가 떠난 영미 누나를 위해서 달려온 전화현방 전 아나운서 현 방송인 김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자, 4968님. 그래서 위대한 가이드 모로코 편 첫방 언제인지는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본분을 또 잊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밤 9시 30분에 우리 또 위대한 가이드 팀과 함께 모로코를 다녀왔거든요. 또 모로코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붉은 벽돌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상 그 이상의 이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밤 9시 30분에 또 위대한 가이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보람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저씨 잔망이 늘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겁니까?

대호님 몇 년 전 일본에서 보고 저희 센스 없는 큰언니가 이대호님 이대호님 했는데도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나 친절했던 모습에 반했었더랬죠. 실물 봤는데 너무 잘생기셔서 깜놀. 감사합니다. 뭐 근데 이대호님이라고 불러주셔도 저는 영광입니다. 예, 어쨌든 제 홍보도 되고 또 아주 또 우리 또 조선의 4번 타자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4번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2941님 대호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동작구청에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사실 팔자에는 없지만 제 인생이 뭐라고. 제 인생이 뭐라고 이제 강연 요청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 열심히 키워놓고 이번 가을에 복직 앞두고 있습니다. 애들 걱정도 많이 되지만 저도 제 인생 찾으려고요. 대우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오해 없이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에 나갈 때마다 너무나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는 척 꼭 해주시고요. 0177님 김대우님 7월 24일 금요일 밤에 부산 유명한 포장마차 거리에서 뵀었어요. 이제 막 떠나시려는 거 붙잡아서 사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찍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대우님이 드셨던 자리에 저희가 바로 앉았습니다.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장님이 대우님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포장마차 저희 찐 단골집이거든요. 우연히 밤늦게 나간 곳에서 대우님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기 저 구성환 배우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 갔던 영도 포차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영도 다리를 살짝 건너가면 우리가 부산이 약간 그 번화하고 좀 시끌시끌한 곳을 좀 살짝 벗어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제 그 항구인데 많지 않습니다. 이 포차가 많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렇게 맥주 한 잔 딱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아마도 많이 더우신 분들은 주말이나 이런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꼭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28 안녕하세요 선배님. 홍대 경영학과 후배예요. 민족사학 단결 홍익 청년 경영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뭐 사실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지 않아가지고 선배라고 불리기는 좀 약간 애매하고요. 어쨌든 우리 후배님 단결 감사합니다. 예, 저를 많이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띄울게요. 자우림의 애인 발견.

네, 자우림의 애인 발견 들으셨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아, 역시 두대 친정집은 다릅니다. 뭐 환영에 뭐 조롱도 있고요. 목격담에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관심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냥 단순히 이제 관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제가 이제 퇴사한 지 한 2년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원래 있었던 그런 뭐 회사를 좀 떠나서 뭔가 저 혼자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아무래도 나가서 이제 동료들한테도 미안한 것도 있고 나가서 이제 아나운서였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이제 뭔가 아나운서의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피해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혼자 이렇게 거리를 뒀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집 나갔던 아들이 다 다시 들어오니까 그 밥은 먹었어라고 챙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한 곳에 왔으니까 주제도 아주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 눈 앞 뷰. 자 여러분들 우리 두댕이들 눈앞에 지금 바로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잠시만요. 제가 보이는 거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많이 비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두댕이들 눈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휴가 중인 분들은 바다 또 계곡도 좋고요. 뭐 회사라면 모니터 옆자리 동료 얼굴 집에 누워 계신 분들은 천장도 좋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아까 그 이성경 씨가 안 나와서 실망해서 뛰쳐나갔던 아드님이 김대우 씨 방송 들을 만한 데에서 앉아있는 네가 보였어. 거기 있지? 자, 지금 고개를 딱 들고요.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바로 그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네, 샤이니의 뷰 잘 들었고요. 2시의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지금 두댕이들 눈앞에 뭐가 있는지 제가 보내달라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와, 나 진짜 지금 약간 좀 소름 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 한마디로 그냥 뭐 뭘 보내 귀찮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사진이 막 우르르르르 쏟아지는데 뭐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한 40대 초중반이 가면서 콧날이 좀 시큰해지고 그래요. 요즘에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9156님이 제가 이제 사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전 퇴근 중인데 여기가 야구의 메카 부산입니다. 사직 운동장이 보이네요 하고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직 야구장 바로 앞에 지나가시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있다면 예, 조선의 방송인 김대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직 야구장. 근데 여기 더워 보인다. 예, 운전하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135님. 184일 아기 키우고 있어요. 더운 여름날 집에서 콕 박힌 상태로 아기 뷰입니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결혼해야겠다 나도. 아기 너무 귀엽다. 지금 아기가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그 눈을 탁 맞추고 엄마를 바라보는데 어머 너무 귀엽다. 뒤에 보면은 이게 매트 아기 매트 위에서 약간 더워서 하이실종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그 애착 인형을 입에다가 딱 물고선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다. 자 그리고 6268님. 제 앞에는 다이어리가 있지요. 지금 8월 계획 적고 있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적어놓진 않았지만 예. 근데 이런 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적는 시간들. 그래야 이게 뭔가 이 종이에 그냥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나 뇌리에 이렇게 아로새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시간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8월 계획은 그냥 일입니다. 저는 뭐. 예. 그냥 일이에요. 예. 뭐 하러 나갔습니까? 일하러 나갔지. 예. 그게 제 최고 많은 계획입니다. 다만 올 연말 가기 전에 좀 약간 지치고 힘든 걸 좀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번 더 가볼까라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아직은. 자, 1782님. 아따, 저는 만난 냉면 뷰. 늦은 점심 먹고 있습니다. 대호 씨는 챙겨 드셨나요? 하고서 보내주셨는데 배달시키셨구나. 약간 그 절임무와 그다음에 오이가 들어간 약간 칡 비빔 냉면? 약간 칡 비빔 냉면이에요. 왜냐면 색깔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뭔가 전분과 약간 칡기 한 일정한 비율로 섞여서 들어간 쫄깃한 아주 쫄깃한

0: 그리고 약간 매콤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가능하다면 이제 뭔가 소불고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 싹 감싸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아,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공복이라서 오늘 좀 냉면 먹어볼까 지금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오늘 주제 내 눈 앞 뷰입니다. 자, 9970님. 대호 씨 사람들 반응에 코끝이 찡해요? 그거 늙어서 그래요. 이미 겪어온 40대 후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9970님이 말씀하신 거 딱 읽고 콧날이 또 시큰해졌어. 왜 그러지? 제 코끝 찡하게 계속 눈앞에 보이는 거 보내주세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8,000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 위대한 가이드 또 우리 동료죠. 우리 박명수 씨. 아, 명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듣고 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자, 두댕이들의 눈앞뷰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휴가철이긴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뭐 바다 놀러 가신 분들이 많고요. 좀 인상적인 제가 사진을 봤는데 우리 7903님이 휴가 이틀째인데 남편이 왜 이리 꼬질하냐 핀잔 줘서 거울 보니 심한 것 같아서 셀프 염색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셔서 지금 항공샷을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항공샷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초점이 일단은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확실한 건요. 아, 모발이 아주 그냥 건강하시네. 예, 그리고 아니, 전혀, 오히려 저보다.

0: 보다도 상태가 더 좋은데요? 오, 여기다 이제 염색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남편분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모쪼록 가르마 공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931님. 우리 가족 포항 휴가 왔어요. 바다가 너무 깨끗해요. 덥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제분들인가 보다. 근데 너무나 가족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여름 바다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 보고 싶네요. 저도. 예.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 가본 지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이제 사실 이제는 사실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예. 부모님이 이제 제가 요즘에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제 눈치를 보시니까. 근데 그게 참 불효인 줄도 알면서도 아, 참 그때그때 또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면 항상 또 이렇게 짜증내고 전화 한 통 또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주 행복한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또 이제 부모님과 또 이제 한번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95님. 제 눈앞에서 지금 아내하고 아이들이 해수욕장에서 수영 중이에요.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두대 화이팅! 김대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하다. 확실히, 여름에 뭐 산도 좋고 뭐 계곡도 좋고 모두 좋지만 바다를 빼놓기가 좀 약간 어렵네요. 확실히 뒤쪽에 보니까 이제 그 수상 레저 즐기시는 분들도 보이시고 앞쪽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자맥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한가로이 튜브에 둥둥 떠가지고 맑은 날 이렇게 해서 여름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부럽습니다. 예, 그걸 또 바라보는 우리 아버님이겠죠. 아버님. 같이 물에 들어가세요. 왜 그렇게 보고만 계세요? 요거 들으셨으니까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행복한 또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BTS의 바디 투 바디 들었고요.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자, 지금 두댕이들이 뭘 보고 계신지 사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25님, 어젯밤 일탈을 즐기시다 잠이 부족해서 뻗은 회사 개님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휴가인데 저는 일이 있어서 출근했고요. 밖에는 너무 더우니까 사무실에 모셔왔습니다. 우리 9살 호두 만수무강해라 보내주셨는데, 어머, 와, 너무 부럽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세상 평안하게, 우리 왜 바닥 너무 시원하잖아요. 바닥. 바닥에 그냥 쫙 그냥 옆으로 그냥 뻗으셔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그냥 우리 개님이, 우리 호두님이 누워 계십니다. 아, 진짜. 이거 뭐 욕은 아니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예. 자, 지금 반려동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8597님. 지금 앵무새 집 청소하려고 막 앵무새 집 앞에 앉았더니 눈앞에 뷰가 세 장이네요. 우리 집 막내 아들 코뉴어 앵무새 타로예요. 보내주셨는데, 타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바깥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사색이 잠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눈으로는 살짝 우리 주인님을 보고 계시는 우리 타로님, 계속해서 사색에 잠겨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7578님, 빗질하고 자고 있는 우리 집 냥이에요. 너무 이쁘고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벅차네요. 저도 이제 집사거든요. 집사인데 나나라고 이제 스핑크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그냥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얘네가 그냥 손짓 하나 발짓 하나 그냥 그릉그릉 하는 거 하나, 그런 걸로 이제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는 자고로 좀 뭔가의 이 시선을 좀 빼앗기는 뭔가가 있으면 있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시원한 광경 보고 계신 분 계신데, 7903님.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 비선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혹한기 훈련 같은 휴가를 보내는 중입니다. 친구랑 논다고 빠진 작은 아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큰아들과 저는 산을 사랑하는 남편 덕에 모기한테 헌혈 중입니다. 땀범벅이라 낙원 같은 집으로 얼른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비선대 위는 거의 뭐 신선이 지금 바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구름이 산 그 꼭대기에 이렇게 싹 걸려 있는데 계곡물도 또 엄청 시원하게 보이네요. 이게 기왕 올라가신 산이니까 내려오시면서 또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한번 담가 보시고 그 시원한 기운을 또 우리 막내 아들한테 또 가져다 주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에일리에 보여줄게.

네, 에일리의 보여줄게 이어서 AOA의 사뿐사뿐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졸려온 사람 일로 오세요. 일로. 냥냥펀치로 팡! 팡! 팡! 4986님이 지금 사뿐사뿐 들으면서 춤추신 거예요. 냥냥펀치 집어넣어!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AOA 노래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확실히, 아, 이게. 시간이 흐르긴 흘렀나 봐요. 이게 노래 들으니까 또 신나네. 예. 근데 또 잠깐 움직였다고 아 이게 제가 옷에서 좀 이게 약간 신내가 나는데 내가 빨래를 잘못했나? 이게 잠깐 이게 움직였다고 신내가 좀 나네. 자, 임준호 님. 형님 많이 더우셨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땀 나니까 좀 약간 아유, 이상하네. 자, 구혜영 님. 춤추면서 내적 갈등이 보이는 얼굴인데 부장님께 미션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미션은 주지 않았고 제가 요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이제 막 개그맨 분들이나 코미디언 분들하고 이게 방송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게 이게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눈을 뒤집는 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완전히 나를 확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제가 이게 춤 같은 거 쳐도 아직은 뭔가 나를 금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셔도 제가 지금 자기 개발 중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헛소리 집어치우고요. 이제 좋은 풍경 좀 볼게요. 죄송합니다. 공중파를 이렇게 낭비하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정말 부러운데 4181님. 제주도입니다. 엄마 모시고 왔습니다. 제 눈앞에는 유명하다는 빵집에 와서 빵이 가득 있는데 눈이 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여기가 애월에 있는 빵집인데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크, 여기 맛있습니다. 예, 여기 요거랑 시원한 우유 한 잔하고 탁 먹으면 짭조름한 이 소금빵 종류거든요.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 부럽다. 제주도 바다. 그 애월 곽지 쪽이 이렇게 바다가 진짜 요즘에 그 해안길이 정비가 잘 돼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아, 부럽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8633님, 제 앞에 뷰는 의자와 엄마 뷰입니다. 저는 방학 중이고 수학 학원 데려다주는 엄마가 운전하시는 손뷰입니다.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모습 그 뒷모습을 보내주셨는데 학원 가기 싫어? 응? 안 돼. 약간 이런 단호함이 느껴지는 예. 바로 지금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다 이게 공부가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실 때 열심히 하고선 그거 나중에 어디 안 가니까 지금 할 때 열심히 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 좋은 학업 되시고요. 자, 9224님. 제 눈앞에는 오늘 휴가 중인 신랑이 쇼파를 침대 삼아 이 제가 잘 표현해 볼게요. 쩍! 쩍! 붙어있는 이 모습밖에 안 보이네요. 에휴,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제 기분상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소파 위에 누워서 뭔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창 보시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불편하시면서 아내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다른 앱을 켜야 되겠다. 거기다가 두 발을 지금 다소고 옷이 소파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내가 청소기 돌릴 때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예, 간만에 쉬시는 날이라서 평안하게 지금 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0212님 큰딸 생일인데 미역국 챙겨주고 가족들 위해서 반찬 만들고 있어요. 엄마 역할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보내주셨는데 또 콧날이 또 시큰해지네. 깻잎하고 그다음에 호박 그 볶음인 것 같아요. 호박 애호박 볶음에 그다음에 표고버섯 볶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 같은데 왜냐하면 저 지금 제가 이제 휴대전화도 아까 이제 방송하면서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다 그래요. 아들 더운 날씨 잘들 지내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를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어머니가 다행이다. 끼니 거르지 말고 술은 조금만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으렴. 근데 또 아들은 넵. 그리고 방금 전에 아들 엄마도 보고 있다. 근데 아들은요 방송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좀 약간 뭔가 지금 이게 사연들 보면 뭔가 반찬 챙겨주시고 이런 어머니들 보고 하면 그래 이때 아니면 어떻게 또 언제 하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사랑합니다. 예. 어머니가 그래서 고맙긴 엄마가 행복하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냥 항상 부끄럽고 그냥 또 투정 부리고 싶고 예, 그래요 그냥. 예, 근데 이렇게 0212님이 큰딸 생일인데 이렇게 해서 엄마 역할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엄마는요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들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전해드립니다. 예. 3985님 어머 내 꼭 코끝도 찡해 라고 보내주셨는데 나이 때문이 아니겠죠? 예. 이거 뭐 다큐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나 따뜻한 문자들이 막 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약간 센치해집니다. 9570님 오늘 스카 안 가는 고3 쌍둥이 아들들을 위해서 간식으로 만두 튀겨요. 더워 미치겠습니다. 제발 서로 안 덥게 스카 가주면 안 되겠니? 근데 저 정말 죄송한데 스카가 뭔가요? 스터디 카페. 느크크. 미안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만두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 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초고추장이나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양념해가지고 저 튀

흰만두랑 다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약간 이제 쫄면까지 싹 해가지고 그 쫄면에다가 그 튀김 만두를 싹 싸 먹으면은 그건 더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침. 아. 아, 정말 부럽습니다. 자, 7214님. 대호씨 쉰내나는 거 얘기하고 이미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뭘 더 자기 개발한다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미디언들은 대단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직군이기도 하지만 더 자기 개발해서 더욱더 나은 김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사설이 길었습니다. 노래 듣고 갑니다. 로지의 바다 가자.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 들어와 있다.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김대우고요.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 떠나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웃고 재밌게 떠들었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3880 님,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디오 미니로 들으면서 문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모니터와 서류가 있네요. 저도 대호님처럼 퇴사가 꿈입니다. 글쎄 뭐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업무량이 진짜 많으시네. 거기다 모니터 지금 2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 모니터 위에 우리 명송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한결같아요. 지금 그 사진도 짜증을 내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근데 그런 짜증 어린 모습들이 사람들 좀 약간 이렇게 좀 시원.

워낙에 긁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진에 적혀 있네요. 예전에 무한도전 시절에 이제 많이 썼던 짤들인 것 같아요. 자, 9896님. 대호님, 키토 김밥 가게 하는데 주방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살려주세요. 휴가 갈 걸 그랬어요. 모든 자영업자들 화이팅! 매출 대박 나자!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이제 뭐 자영업자니까, 예. 근데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특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종교를 떠나서 이 덕이라고 하잖아요. 덕 쌓는 것 중에 최고가 먹이는 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이 절에. 그러면 보살님들이 그 절밥을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가서 김장도 하시고. 그 공덕이 공덕 중에서 제일 크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9896님도 덥고 힘드시겠지만, 이 키토김밥 하나로 또 맞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도 찾고, 예, 기분도 좋아지게 한다는 마음 가지시고, 휴가도 꼭 챙겨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678님. 뷰요? 경남권 쿠땡 배송 중인 홍건우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39도입니다. 아, 죽겠습니다. 배송할 게 이 정도 남았네요. 2시간 정도 더 걸리겠네요. 남은 것도 화이팅해서 안전 배송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지금 이제 그 배송 차죠? 배송 상하차 그 차 안쪽을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은 뭐 아이스박스, 요즘 캠핑철이니까 또 막 그 9리터짜리 또 아이스박스도 있고 선풍기가 또 큰 게 하나가 있고, 아이고 생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생수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지만 우리 그 배송하시는 분들 정말 다치지 않게 허리 진짜 조심해서 안전하게 배송하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물 꼭꼭 드시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5883님. 세종시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운행 대기 중에 보내봅니다. 휴가철이고 날이 너무 뜨거워서 손님도 별로 없네요. 휴가 시즌이지만 버스는 쉬지 않고 운행합니다. 해서 지금 도로 옆에 차를 잠깐 세워두시고 이제 쉬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말씀드린 분들께 우리 시원하게, 예, 꼭 이거 물 챙겨 드셔야 돼요. 물 안 챙기면 목마를 때 먹는 물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김은정님, 대원님, MBC 오셔서 그런가 왠지 신나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거리 두려고 했던 제가 못나 보인다.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또 저를 맞아주셔가지고요. 오늘 힘이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왔습니다. 나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K본부 나들이 때 이제 불명 나가서 제가 불렀던 노래. 예. 그래서 2위까지 했던, 무려 2위까지 했던 노래입니다. 예. 자, 그리고 7906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휴가 중인데 점심 당번이 아들이랑 딸입니다. 근데 순대라니. 쩝. 그래도 마음을 순대하트로 표시하는 딸. 이뻐요. 대우님 무지 반갑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행복하겠다. 점심 당번이 아들이랑 딸이래요. 예. 캠핑 나가면 뭐 이제 뭐 어머니나 뭐 아버지는 좀 쉬시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또 순대로 또 이렇게 투박하게 또 그리들 위해 하트를 딱 이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다.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사실 아들 딸들이 부모님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휴가까지 와서 또 밥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해주는 마음이 얼마나 예쁠까. 예,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죠? 네. 5106님. 아, 첫째 아들이 내일 훈련소 입소해야 해서 오늘 천안에서 온 가족 다 같이 몇 년 만에 여름 휴가 겸 차 타고 놀러 가고 있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온열병이 걱정이지만 워낙 군대에서 신병들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어떻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지만, 지금 어떻게 아들 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건장해요. 키도 크고. 근데 부모님 그 눈에는 뭐 아무리 체격이 크고 뭐 그래도 그냥 아들이죠 뭐. 근데 걱정을 그래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요즘에 특히나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힘든 건 매 한 가지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열 질환 때문에 훈련소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굉장히 또 강하게 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전하게 또 재미있게 또 보내고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 나올 때 또 기대하면서 아드님 걱정되시겠지만 다음 첫 휴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첫 전화 오기 전까지 좀 약간 오늘 하루 또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훈련소에서 헤어질 때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셨는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뭐 훈련병들 저기 사복 입고 온 거 싹 싸가지고 이제 이게 택배로 붙여요. 바로 그러면 막 이제 막 그 이제 훈련소에서 막 처음에 이제 좀 군기 잡느라고 이게 다그치니까 막 이게 접을 시간도 없이 그냥 막 구겨놓거든요. 근데 그 택배가 딱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구겨진 옷을 딱 꺼냈을 때 그 채취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 또 콧날이 또 시큰해진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셨대요. 근데 그랬던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장성해서 저도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예 또 밝은 모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목이 메이니까요. 어머님 시원한 아 한 잔 보내드릴게요. 예. 이 와중에 제 목격담이 또 왔습니다. 조혜경님. 저 남친이랑 옥천암 앞에서 대우님 봤었어요. 남친은 김대우님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맞다고 하고 티격태격했었는데 그때 대우님이 저희 근처에서 오리 사진 찍으며 저희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었죠. 김대우님이 아니라고 한 남친은 옥천암을 지나갈 때마다 아직까지 저한테 혼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을 보고 너무 부러운 나머지 홀로 있는 오리를 찍었던 것 같아요. 전 둘이 같이 있는 오리는 딱 안 찍어요. 혼자 있는 오리만 찍습니다. 예. 왜냐? 세상이 제가 울고 싶을 때 세상도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짜증낼 때 세상도 짜증냈으면 좋겠고. 예. 근데 두 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뭐 티격태격 할 일인가 싶지만은 나중에는 자신 있게 보이시면 또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676님. 아버님 모시고 가족여행 중이에요. 80대부터 8살까지의 멤버들과 가는 싱가폴로 해외여행이라 살짝 긴장했는데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보니 행복해지네요. 여기는 다행히 한국보다 덜 더워요. 싱가폴 가셨구나. 이 싱가폴이 이제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작지만 굉장히 알찬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대신 그 정보를 알고 가셨겠지만 그 싱가폴은 있잖아요. 거리 흡연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거리에서 껌을 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물론 조심하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첫 곡으로는 YB의 나는 나비 들었고요. 그리고 7906님이 신청곡 펀의 We Are Young까지 두 곡 듣고

끝나라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수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휴대폰 매장 운영하고 있는 40살 오영수입니다. 사전 예약권 때문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라디오는 챙겨 듣네요 보내주셨는데, 그죠? 이번에 그 신형 또 단말기가 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전 주문들이 많은가 봐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많이 팔면 좋은 거죠. 예, 그래도 힘드시지만 또 기분 좋게 생각하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안예은의 D9 듣고 오겠습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0: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0: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할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협동조합,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와 함께합니다. 네, 김노영 님이 와 대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는 울산 북구에서 조그만한 가게 하고 있는데 휴가철이라 조용한데 심심한 시간 두 대와 함께 보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느새 근데 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그래도 함께 할 생각이니까요. 예,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요. 8618님 내일 위대한 가이드 멤버들 예쁘게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아저씨도 헤메코 예쁘게 하고 스페셜 DJ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뭐 그 둘이 이쁘게 하고 나와봐야 그 해봤자죠 뭐. 예. 워낙 친한 친구들이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자, 두댕이들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 코끝을 찡하게 한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상암동 기온이 37.2도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땡볕이고 많이 더울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마르기 전에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그래도 온열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그래서 많이 더울 때나 추울 때는 또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면 가서 한번 말도 걸어주고 괜찮으세요? 내지는 밖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께 물 한 병 이렇게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1도는 덥지만 그건 이제 덥지 않은 1도 올리기. 예, 덥지만. 그래서 따뜻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두 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DJ DOC의 DOC와 춤을 들려드리고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관악산 자락에 있는 신림계곡. 지하철역에서 내려 10분 남짓 걸으면 만날 수 있는 계곡인데요. 울창한 숲 그늘 아래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바로 옆에는 물놀이장까지 있어 한여름 더위를 식히기 좋은 곳입니다. 신림계곡은 공원 입구를 지나 조금만 걷다 보면 졸졸졸 물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 아이들이 놀기 좋고 물이 맑아 송사리와 다슬기도 볼 수 있다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 평평한 바위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한여름 더위가 그대로 씻겨 내려간다고 하네요. 오늘 같은 날엔 이런 계곡에서 수박 잘라 먹는 게 최고죠.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브라질 싱어송라이터죠. 레오 미데아의 두 수브루비우 들으셨어요. 아주 시원한 곡으로 오늘 첫 곡 시작했습니다. 아까 계곡에서 신림 계곡에서 이 더위에 수박 잘라먹는 게 사실 최고 저도 알지만 정말 그러기 힘들죠. 아 수박 정말 발 담그고 수박 잘라 먹으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참 그러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아 그래도 지금 뭐 휴가철이라 또 그렇게 또 계곡에서 발 담그고 이렇게 수박 드시는 분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이 더위를 정말 더웠어요 오늘. 아직도 덥지만 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나왔다가 너무 더워서 집에 이제 이런 그 아스팔트로 된 이 마당 같은데 이렇게 물도 쫙 뿌려놓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너무 더운 날입니다. 9629 쓰시는 분이 순디 반가워요. 주말 잘 쉬셨나요? 더위를 피하셨는지 즐기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더위.

0: 저희는 즐길 수는 없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주 휴식시간 가지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면서 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그런 더위 관련 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6972 쓰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상수님의 라디오를 제일 좋아하셔요. 4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상수님의 방송을 챙겨 들으세요. 노래도 좋고 잔잔한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대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어머니들이 많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참 반가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4시에서 6시 잔잔하게 조용한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어머니들 많이 오셔서 좋은 음악 같이 듣고 차분하게 편안한 방송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효정님이 보내주셨어요. 포항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 크, 맞아요. 이게 1도, 2도가 참 소중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 있는지 저도 서울로 이사 온 지 한 2년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더운데 아 정말 이 완전히 더울 때 이제 조금씩 이제 더위가 이 시간이 조금씩 1도씩 낮아지길 바라면서 6시까지 편안한 음악으로 편안하게 같이 좋은 음악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산머이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후디 그리고 브론즈의 잠수함 들으셨습니다. 아주 시원한 노래네요. 아, 이 베이스 음이 아주 시원하게 사운드를 쫙 받쳐주는 게 이런 날 들으면 아주 좋을 만한 그런 노래 잘 들었습니다. 8654 쓰시는 분이 와 순디 월요일 야호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증발하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8월 여름 그 자체입니다. 라고 8월 여름 그 자체 맞아 덥긴 더운데 좀 심하게 덥죠. 정말 증발하는 줄 알았다는 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아 참 더워요. 7842 7841

쓰시는 분은 순디 너무 더운 오늘 저는 쉬는 날이라 시원한 집에서 맥주 마시며 듣고 있어요. 이보다 더 편안할 수 있을까요? 휴가라 쉬고 있는 남편과 같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애청자 이윤희 보냅니다. 라고 이름도 보내주셨어요. 윤희 씨 그래요. 최고죠. 이럴 때는 그냥 집에 휴가니까 가능하겠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시원한 맥주 그 정말 잘 차갑게 잘 시원하게 만든 맥주를 한 모금. 맥주는 첫 모금이 최고예요. 저는 첫 모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못 먹습니다. 취하니까. 어쨌든 윤희 씨 편안하게 시원하게 맥주 드시면서 남편과 함께 완벽한 하루 들어주시기 바라요. 김두래님, 저희 빌라 3층 아주머니가 순디 목소리 들으시더니 사근사근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네 이러세요. 감사드립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 들을 텐데요. 제목이 아주 지금 딱이네요.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입니다. 태양 없이.

언니네 이발관의 태양 없이 들으셨습니다. 1482 있으시는 분이 휴, 노래 죽이는 거 보니 내시군요. 오늘 오후에는 한가해서 다행입니다. 눈 감고 노래 좀 음미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완벽한 하루에는 항상 좋은 음악이 나오고요. 좋은 음악이 나오면 완벽한 하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579 쓰시는 분, 어머나 처음으로 들어보네요. 이상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5597 쓰시는 분이구나.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계속해서 4시부터 6시까지 좋은 음악 들으러 오세요. 8844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쓴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월요일인데 사무실 같은 공간에 대표님이랑 둘이서 있으려니 너무 힘든데 BGM 핑계로 틀어놓는 라디오가 그나마 저를 위로해 줍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왜 답답할까요? 아, 이 월요일 같을 때는 좀, 그렇죠. 뭐 대표님 때문은 아니고, 그냥 월요일날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일을 잘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월요일이 되면은 답답하죠. 대표님이랑 둘이 있으려니 힘든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뭐예요?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이에요? 왜 답답한지 한번 저도 8844 쓰시는 분 왜 답답한지 궁금하네요. 그냥 더워서 그런 건지. 그래도 좋은 BGM 제가 하나 더 틀어드릴게요. TLC의 Creep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라이딘입니다. 사카모토 류이치, 호소노 하루오미, 다카하시 유키히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신스팝 밴드인데요. 사카모토 류이치는 대부분 아실 테고요. 호소노 하루오미는 밴드 해피엔드, 다카하시 유키히로는 사디스틱 미카 밴드의 멤버로 70년대 J-POP 씬에서 활약했습니다.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를 줄여서 YMO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음악이지만 대중적인 스타일을 추구했고 모험심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곡들로 영어권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79년 앨범 솔리드 스테이트 서바이버가 전자음악 애호가들이 손꼽는 명반인데요. 이 앨범에 들어있는 경쾌한 연주곡 라이디는 80년대 비디오 게임 음악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YMO의 라이딘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달그닥닥닥닥닥닥닥 아주 신나죠. 뭔가 되게 시원하고 전자 오락에 나오는 소리들을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느낌이라 굉장히 이런 더운 날씨에 잘 어울리네요. 시원합니다. 어딘가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워낙에 제가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나 뭐 이런 호소노 하루오미, 다카시 유키히로 이 분들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이 곡을 얼마 전에 이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LP를 어디서 이렇게 구했어요. 샀죠. 요즘 LP 사는데 아주 취미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곡을 딱 듣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라이딘 가져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환희 님이 이희 우락기라고 하셨고요. 최정현 님도 달그락 달그락 다그닥 다그닥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느낌이 비슷해요. 다들 듣는 느낌이. 이유리 님이

건 저뿐인가요? 88 올림픽 그런 시대에 이 음악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도 많이 가끔 소개해드리겠지만 호소노 하루오미나 다카시키 유시로 특히 또 호소노 하루오미의 해피엔드란 밴드가 참 좋은 곡들이 많아서 조금씩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취향의 공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최상렬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80년대 후반 라디오에 참 많이 나왔던 영화 마네킹 OST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공유합니다. 드럼과 베이스, 기타 소리에 함께 리듬을 탔던 80년대 그 감성. 이런 건 오직 완화만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MBC 라디오에도 이런 감성으로 좋은 노래 요즘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또 완벽한 하루도 그렇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이런 류의 음악들이 많이 나오니까 MBC 라디오 틀어놓으시면은 이 80년대 감성 노래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상열님이 늙은이가 돋보기 끼고 홈피에 우찌저찌해서 힘들게 글 적으니 방송국 놈들 알아서 하소. 나이 들면 잘 삐지니까. 아, 최상열님 삐질까봐 우리가 이렇게 취향의 공유에 지금 노래를 걸어놨습니다. 이 곡 최상열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렬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들으셨고요. 그 뒤로 홍혜영 님이 시청해 주신 루시의 수박 깨러가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야, 오늘 완벽한 하루에 참 시원한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최상렬 님 들으셨죠? 스타쉽. 너무 삐지지 마시고요. 저희가 최상렬 항상 이렇게 좋은 노래는 틀어드리고

0: 그러니까 계속 바로 그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며칠 텀을 두고 틀 때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완벽한 하루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계속 틀어드립니다. 최상렬님께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치 세트 그리고 냉동 만두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9468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눈 수술하고 눈 감고 누워서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순대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자주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눈 수술이 이제 회복되고 눈을 뜨시더라도 그래도 계속 완벽한 하루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들으면 되죠 뭐. 예. 김수연님 순디 한 1년 정도 오후에 알바하느라 와나 못 듣다가 8월부터 백수가 되어서 오랜만에 왔어요. 콩나물 다듬으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 백수가 돼서 뭐 와서 완벽한 하루 듣는 거는 참 좋지만 이제 알바 안 하시고 괜찮은 거 맞죠? 콩나물 다듬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김수현님 백수가 되셨으니까 그래도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집에서 이제 드실 수 있으니까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김지우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3살 딸내미가 밤잠 자려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순디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더 자네요. 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가 조금 졸려요. 아,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문자 많이 받았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자서 조금 쉴 수 있다 좋아했는데 김지우님께는 지금 조금 곤란한 순간이신가 봐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4197 쓰시는 분이 순디 이열치열로 잔치국수 삶고 있어요. 한 그릇 보낼게요. 아, 보내주세요. 제가 집에 가면서 먹겠습니다. 146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원타임의 추억의 노래네요. 원타임의 Without You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몹시 소란스럽고 두서없이 행동하는 것을 난리법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걸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법석을 따로 쓸 수도 있는데요.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해 법석이 나다, 법석을 놓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석의 발음은 법석인데요. 표기는 썩이 아니라 석, 법석으로 적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0: 회장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원하네요. 그린데이의 Still Breathing. 어비카나로 3부 첫 곡으로 시원하게 들으셨습니다. 9452 쓰시는 분이 순디 오이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완화 듣고 있으니 좋으네요. 질청할게요. 지금 이 노래 오이냉국 만들면서 들으니까 더 시원할 것 같네요. 아, 이제 또 이런 날에는 정말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더우셨어요. 일하시느라고. 4918 쓰시는 분은 순디님 날이 너무 더워 시원한 콩국수 사서 부모님 댁 가는 중이에요 라고. 아, 콩국수 최고죠. 이제 슬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식 얘기를, 저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이럴 날은 시원한 무슨 막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메밀 막국수 이런 거 참 좋은데, 콩국수도 너무 좋고, 아, 오이냉국, 요즘에 또 묵사발 이런 것도 되게 맛있어요. 아, 정문주님, 순디 월요일인데 사연이 쏟아지네요. 문자도 많이 오셨죠? 문자 정문주님 뭐 무슨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문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왜 문자 얘기를 또 끊으셨어요? 아, 저도 이제 문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월요일날 다 바쁘고 지금 휴가 가시고 뭐 지금 완벽한 하루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도 문자 쓰기에 너무 더운 날씨예요. 그래요. 계속해서 그냥 시원한 음악 계속 틀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자, 그래도 제가 오늘 이건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로 그래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고 싶으신 소수의 우리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 굉장히 착한 분들이죠. 그분들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0: 경기도청,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이진아의 먹고 싶은 것도 많아에 이어서 이승환의 붉은 낙타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아, 이진아 씨의 그 피아노 연주가 아주 일품이에요. 이승환의 붉은 낙타도 너무 시원하게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8419 쓰시는 분이 착한 사람 한 명 추가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선곡 완화 소심하게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더우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꺼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또 보낸 우리 8419 쓰시는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착하니까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8544 쓰시는 분이 임신 16주차 예비맘입니다. 태교 겸 완벽한 하루 듣고 있는 착한 청취자예요. 아, 착한 데다가 또 임신 16주차 예비모. 이야, 정말 이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근데 참 제가 임신하신 분들, 아이 가지신 분들께 제가 항상 순댓국 밀키트 드렸는데 참 아쉽습니다. 순댓국 밀키트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4833 쓰시는 분은 남편 꿈에 상수님이 나왔대요. 74 동갑이라고 친구하기로 했다고 진짜 친구 된 양 너무 좋아해요. 친구 해주세요. 그래요. 남편분 듣고 계신가요? 4833 쓰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 74년 동갑은 뭐 친구지 뭐. 그래. 자주 문자 보내. 그렇지. 안한나님. 와, 상수님이 라디오 DJ라니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안한나님. 안정숙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하나 듣죠. 원모 찬스의 노래입니다. 카페에 앉아.

오모찬스의 카페에 앉아 들으셨습니다. 7537 쓰시는 분이 여름 휴가 주간입니다. 아들 학원 데려다 주고 시원하고 고즈넉한 북카페 와서 멍 때리며 창밖보다 커피 마시다 라디오 듣다 책 읽다 하는데 참 좋네요. 아 그러네요. 북카페 같은 데 가서 시원한 데서 이제 책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이러면 그래 이렇게 밖에가 이렇게 더울 때는 실내에 이렇게 실내에서 차분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2 쓰시는 분 손 종양 제거 수술 받고 손을 못 쓰는데 한 손 독수리 타법으로 문자 보내요. 오래 걸려요. 저도 착한 청취자라고 아 이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불편하신 데까지 불편하신데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512 쓰시는 분 너무 착한 우리 청취자분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가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을 못 쓰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오늘 저녁 좀 뜨거워서 좀 그런가 어쨌든 유용하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스티브 레이 씨의 오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 듣고 상승 퀴즈 참 알쏭달쏭한 퀴즈죠. 뭐 상승 퀴즈 상식의 순기능이라고 하는데 풀고 나면 상식이 되고요. 풀기 전에는 조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퀴즈 4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여름 밤하늘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8월 3일 오늘은 별자리로는 사자자리에 해당하는데요. 사자자리를 찾으려면 여름철 초저녁 먼저 북두칠성을 찾아 국자 부분의 두 별을 이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북극성.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데 갔어요. 어릴 때 저는 어린이 회관이라는 곳에, 어린이 대공원 있는 그쪽에, 어린이 회관이라는 곳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가면은 실내 이렇게 탁 밤하늘을 이렇게 천정으로 약간 누워서 있으면은 천정에다가 별을 쫙 이렇게 별자리를 볼 수 있게 딱 이렇게 쏴가지고 영상이죠. 영상을 쏴서 별자리를 찾아보는 그런 걸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밤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을 찾으면 그것이 북극성이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느낌상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밤하늘을 이렇게 딱 보다가 제일 밝은 별을 딱 보면 저게 북극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냥 느낌 꿈인가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아 정말 확실하냐고 자꾸 밖에서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죠. 당연히 제가 상승 퀴즈가 이래서 힘든 겁니다. 확실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오로 그래 가장 밝은 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이다 이렇게 5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밤하늘 보는 거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밤하늘 촥 비치면은 여기가 뭐 무슨 별자리 이렇게 보여주는 어플도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저는 5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더피의 Well, Well, Well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확실하진 않다. 하지만 저는 O로 찍었습니다. 여훈님이 보내주셨어요. 가장 밝은 별은 이효리 씨 아닌가요? 그래서 X. 아, 여훈님. 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효리 씨는 저한테는 꽃이에요. 8608 쓰시는 분. 정답 X.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은 우리 남편이 벌써 저한테 따다 줬어요. 아, 그래요. 제가 땄는데. 제가 벌써 이효리 씨한테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밝은 건가 봐요. 자, 그만하죠, 이제. 나혜정님, 제가 우주 소년단이었습니다. 정답은 O. 아,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었군요. 그래요. 저도 O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님, 정답 O. 초딩 조카가 옆에서 북극성이라고

해주네요. 현재 현직 학생인 분이 지금 제일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어린이회관에 가서 그렇게 배운 거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지금 기억력이 제일 좋은 그럴 때

같은데 이거.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말 정답은 그렇지만 우리 초등학생 어떻게 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이 아닙니다.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시리우스인데요. 지구에서 약 8.6광년 거리에서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북극성은 약 430광년 거리에 있어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별의 밝기 순위로는 50위권에 그렇게 밝진 않네요. 북극성도. 참고로 북극성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밝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북쪽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배웠나 우리가.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극성이다.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 시리우스라는 이름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아, 정말. X네요. 우리 수많은 우리 초등학생들을 실망하게 할 이런 우리 상승 퀴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그나마 몇몇 우리 완벽한 하루를 듣는 초등학생들이 아 뭐야 이거 이러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시리우스라고 배웠을까요? 알겠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노래 듣죠. 202103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오늘 이제 밤에 이렇게 좀 더위가 조금 그 수그러들면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동네 한 바퀴.

we stumble on a view that's tailor-made for two. What a shame.

윤종 시인의 동네 한 바퀴에 이어서 박청미 님이 신청해 주신 라라랜드 OST 중에 Alone, A Lovely Night 들으셨습니다. 888이 쓰시는 분이 퇴근길에 늘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 날이 덥다고 안 들을 수 있나요? 저의 첫 라디오 문자를 보내봅니다. 이런

0: 번째 문제를 완벽한 하루에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888 있으시는 분. 이제 첫 문자 텄으니까 자주 자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8231 쓰시는 분이 순디 문자 소개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짭조름한 감자조림하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짭조름한 감자조림 이렇게 문자 소개되는 거 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8231 쓰시는 분 이렇게 어려운 소개가 어려운 문자 소개가 됐으니까 제가 까먹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8808 쓰시는 분 첫 문자인데 소개되려나? 와나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문자가 그래도 아무리 적게 온다고 해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문자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신청곡도 많이 써주시면은 저희가 적재적소에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52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전 항상 둘째 목욕시키면서 순디 라디오 틀어놓는답니다. 2시간 풀로 듣지 못하지만 목욕시키면서 듣는 이 시간이 힐링이에요. 목소리가 참 그윽하세요. 늘 함께해서 내적 친밀감이 높아 지나가다 혹시 마주치면 아는 척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두 시간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저 가다가 마주치면 요즘에는 또 저도 뭐 이렇게 어디 카페나 이런 데서 누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 마주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따가 라디오 들을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모스크바 서핑클럽의 아무 날의 도시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철부지가 될까봐 날씨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부지는 철이라는 우리말과 부지, 즉 알지 못한다는 한자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때를 모른다, 계절을 모른다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 날이 이토록 극심하게 더운 건 철부지 예방책일지도 모릅니다. 사시사철 온화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제때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도 별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철을 모르면 철이 없으면 아무 때나 아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살기 쉬워서 계절 변화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날씨마저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계절은 극한 더위로 우리에게 강력한 배움을 주고 싶어 하죠. 아, 여름은 무서운 선생님 같습니다. 자, 8월 3일 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두알리파 트레이닝 시즌 들었습니다. 자, 배출 수익 막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우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티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샤기 In the summertime 들었습니다. 97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더위를 이길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와우. 아, 근데 덥긴 더우신 모양이에요. 예, 이분이 어우 안녕하세요. 대구에 출장 왔는데요. 서울이 덥다지만 대구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오, 대프리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엔 못 가봤지만 대구가 더 덥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왜 그러죠? 여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덥고 겨울에는 또 모스크바보다 추울 때가 많아요. 아하.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샤기 in the summertime 972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3585번으로

아,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신나는 음악 들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하고. 예, 엄은숙 씨. 그렇죠? 예. 아, 그런 걸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레스컬 플랫스. 요 애니메이션 카스. 우리나라에선 그냥 카. 애니메이션 카스의 삽입곡 Life is a Highway. 316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매튜 와일더의 Break My Stride였고요. 휴가 첫날입니다. 분명히 알람 끄고 잤는데 알람 시간에 왜 눈이 떠지는 걸까요? 그래도 뭐 잼나게 보낼게요. 휴가는 백햄과 함께. 오, 김태석 씨. 예. 뭐 더 좋은 건 없나요? 꼭 휴가를 백햄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라고요. 이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게 참, 휴일에 좀 늦잠 잡으려고 누웠는데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저는 막 낮 12시까지도 자고 막 그랬거든요. 12시간 동안 눈이 안 떠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아무리 피곤해도 8시간 자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김태석 씨, 휴가 잘 보내시고요. 휴가는 백햄과 함께. 뭐 다른 것도 좀 찾아보시고요. 예. 송서연 씨가 제보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구창모 아저씨 박명수 씨 라디오에 나오셔서 예, 어쩌다 마신 그래 이거 노래도 하시고요. 철수 아저씨 얘기도 하시고요. 예. 철수 아저씨하고 싸운 적이 없으시대요. 왜 싸우겠어요. 예. 아니 근데 송서연 씨 이 구창모 씨의 이렇게 저 디테일한 일정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뭐 굳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야, 참.

자,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예. 어쨌든 시원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아이슬란드는 우리보다는 좀 시원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 아이슬란드 저 온도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서울보다는 시원할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어디 보자. 현재 기온 11도. 이야, 아이슬란드의 수도죠 이거 레이카비크. 11도. 최고 기온은 몇 도인가 보자. 최고 기온이 16도. 와우. 해가 쨍쨍한데 최고 기온이 16도예요. 자, 그럼 아이슬란드 밴드 오브 몬스터스 앤 맨. King and Lionheart.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수도권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남권, 서남권, 그리고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고요. 전남과 광주 일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지방의 폭염 중대 경보는 열흘 만에 해제가 됐지만 서쪽으로 이 극한 폭염이 옮겨간 상황이고요. 현재 동해안 일부 제외하고 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발생하기 쉬운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에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말복이 낀 다음 주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고 당장 이번 주를 어떻게 잘 버텨낼까를 고심한다. 역대급 더위라는 말을 해마다 습관처럼 여름이면 해왔지만 올해는 그 말이 입버릇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연극 반야 삼촌에서 소냐가 한 대사가 저절로 생각난다. 반야 아저씨, 사는 거예요. 길고 긴 낮과 오랜 밤들을 살아나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을 참아내요. 이윽고 우리의 시간이 찾아와 조용히 무덤에 가면 그때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올해는 이상하게 안톤 체홉의 반야를 도처에서 만나게 된다. 고전 독서의 인기로 반야 삼촌 또는 반야 아저씨로 번역된 책이 다시 읽히고 있고 연극 무대에서도 반야 삼촌, 반야 아재, 순우 삼촌. 19세기 말에 러시아를 일제강점기나 70년대의 우리나라로 가져온 작품들까지 보게 된다.

막심 고리키는 바냐 삼촌을 보고 크게 감동해 안톤 체홉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고리키는 연극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백하면서 아둔한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 했다고 쓴다. 마지막 막에서 의사가 아프리카의 열기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 나는 당신의 재능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평범하고 거지 같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했습니다. 철수는 오늘 머릿속으로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려본다. 바냐 삼촌의 마지막 막인 사막은 바냐의 방을 묘사하는 지문으로 시작된다. 벽에는 이 방에 누구에게도 필요 없어 보이는 아프리카 지도가 걸려있다. 곧 지문은 설명한다. 고리키를 전율시킨 대사는 바냐의 연적이라 할 수 있는 의사 아스트로프가 떠나면서 아프리카 지도를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다. 아, 여기 이 아프리카는 지금 엄청나게 덥겠죠? 정말 끔찍할 거예요. 바냐는 그래 그렇겠지 대꾸할 뿐이다. 지금 아프리카는 한반도보다 더 끔찍하게 더울까? 이번 주를 과연 잘 버텨낼지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 거지 같은 날씨에 대한 두려움. 지나고 나면 다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게 될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러시아 밴드입니다. 예. 고르키 파크. 뺑. 예. 그, 모스크바에 가면 고르키 파크가 진짜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못 가봤어요? 예, 못 가봤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러시아는 못 가봤습니다. 자, 6시 40분 42초 막 지났습니다. 아, 내일 이사 가는 날이에요. 예. 5년여 남짓 추억이 깃든 집. 불편함도 많았지만 떠나려니 섭섭하기도 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예. 5204번. 아, 근데 5년 만에 이사 가면 좀, 나름 그 정이 좀 들었겠는데요. 예, 5년. 가면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는 막, 아, 7살 때 그 저희 선친의 사업이 실패한 이후 계속 새빵살이 해가지고요. 아, 1984년까지 계속 새빵. 계속 세일을 살았으니까 거의 뭐 1년, 2년마다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와, 정말 이사 많이 다녔죠. 예. 그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 게 원통해가지고 1984년 요때 이제 저 화곡동에 작은 집을 하나 장만한 뒤로 예. 야, 이제 재건축돼가지고 헐렸어요, 이게. 아, 주공 시범 주택단지라고. 여기 화곡동에 처음으로 제가 장만한 집입니다. 예. 25평짜리. 여기서 근데 꽤 오래 살았어요. 한 15년 산 것 같은 15년. 왜냐면 이사 가기 싫어가지고요.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15년 살았네. 와, 오래 살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재건축되는 바람에 헐리는 바람에 이사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동에서 1999년부터 또 더 오래 살았나 이게 목동이? 아, 오래 살았네. 예. 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어디 보자. 한 6년, 5년 전인가? 아유, 헷갈린다, 이제. 그때까지 여기서 살았으니까요. 예. 이것도 오래 산 거죠? 오. 얘도 한 20년 이상 산 것 같은데? 와. 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6시 43분 22초 막 지났고요. 1346번으로 아름다운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예. 이거 들으면서 아름답지 않으면 어떡할지 하려고요. 아, 근데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0: 네, Styx의 Boat on the River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Dion Warwick, Walk on By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기수 씨가 와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네. 중학교 시절부터 듣던 음악 캠프를 어느덧 35년 넘게 듣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 되면 팝음악에 푹 빠져있던 저의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언제나 좋은 음악과 흥미로운 진행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음악은 맞는데 흥미로운 진행은 뭡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흥미로운 진행. 아 계속 흥미로워야 할 텐데. 아 왜 이게 나가? 아니 흥미로운데 방송이. 와. 자 1, 2부 끝곡은 정재욱 씨가 총해 주신 모던 토킹 섹시 섹시 러버.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0: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에드슈런 골웨이 걸. 아, 088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백캠의 청자 이다은입니다. 야, 요거 오늘도 똑같은 사연을 복붙하셨는데, 예. 그 이번 주에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튼 아일랜드에 가신다고. 13년 전 아일랜드 유학생 시절을 보낸 언니들 5명과 함께 이탈리아를 갑니다. 예. 그럼 이탈리아에 관한 노래를 신청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골웨이는 저 아일랜드에 있는 도시

0: 들었습니다. Galway Girl.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예. 에드 시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음주우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에서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제가 김세윤의 영화음악을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2: 지난주에 이미 개봉을 했고요.
1: 아, 이미 개봉했어요?
2: 네,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언론 시사가 있어서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이 영화를 저도 못 본 상태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숫자로는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했으니까
1: 수요일에 개봉?
2: 수목, 금, 토, 일 닷새 상영했잖아요.
1: 네네.
2: 닷새 동안 330만 명이 봤습니다.
1: 엄청난 거죠?
2: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미 뭐 330만 명이 보신 영화라.
1: 네.
2: 네. 뭐 많이들 이미 보신 상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스파이더맨이 워낙 작품이 많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열심히 그 시리즈를 좀 계속 따라오신 분들이야 어려울 게 없겠지만 오랜만에 스파이더맨 나왔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살짝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1: 감독이 누구예요?
2: 감독이 데스틴 크레튼이라고요. 그 전에 마블 영화 하나 만든 게요. 샹치와 텐 링지의 전설이라고.
1: 샹치.

0: 당시와 태닝지의 전설, 양조위가 출연했던 마블 영화.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1: 이름은 뭐라고요?
0: 아, 감독 이름이요? 네. 데스틴 크레튼이라고 해요.
1: 데스틴.
0: 데스틴 데니얼 크레튼.
1: 크레튼.
0: 네, 네, 이게 고향으로 그 하와이 쪽 출신이시더라고요.
1: 초면이네.
0: 네.
1: 아니, 이거 여기다가 누구야 이거?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0: 아.
1: 뭐야 이게 그러고 지금.
0: 아. 그게 아마 그
1: 오디세이 그
0: 오디세이를 정리했던 거에 감독 이름을 잘못 바꿨나 봐요.
1: 이게 복붙하다 이렇게 된다니까.
0: 네. 어? 크리스토퍼 다들... 놀란은 오디세이고.
1: 아, 조심해야 돼.
0: 네. 네. 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는 데스틴 크레튼이라는 감독인데
1: 네네.
0: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어. 이게 사실은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스파이더맨 하면 떠올리는 배우가 사실 좀 다를 겁니다.
1: 그렇겠죠.
0: 네, 스파이더맨 하면 아, 그 토비 맥과이어. 네, 2002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나온 스파이더맨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1: 네네.
0: 일단 배우 중심으로 하면 크게 세 개의 시리즈죠. 먼저 토비 맥과이어가 출연한 세 편.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2002년, 네. 2004년, 2007년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을 한 작품 세 편이고요. 이거는 보통 토비 맥과이어의 이름을 따지 않고 감독 샘 레이미의 이름을 따서 줄여서 샘 스파라고 부르긴 해요.
1: 네네.
0: 네. 그렇게 좀 세 편이 있었고요. 원래는 더 이어질 시리즈였다고 하는데 샘 레이미 감독이랑 윗사람들이랑 싸워서 이제 중단됐죠. 그래서 어쨌든 세 편으로 마무리된 게 토비 맥과이어가 출연한 그 3부작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사이에 그 아이언맨을 필두로 해서 어벤져스까지 이어지는 흔히 네. 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제 시작이 돼요.
1: 그렇죠.
0: 근데 원래 이 스파이더맨도 마블의 캐릭터인데 또 이 판권 문제가 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오. 스파이더맨은 마블 스튜디오 그 시네마에 합류하지 못한 채 그 회사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죠.
1: 네네.
0: 그게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입니다.
1: 아하.
0: 주연 배우는 앤드류 가필드. 이것도 원래 뭐 3부작 4부작까지 간다고 했는데 2편까지 만들고 말았어요. 영화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게 3편이 나왔고
1: 네.
0: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한 게 이렇게 2편이 나왔고요.
1: 2편.
0: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스파이더맨.
1: 애니메이션도 히트했잖아요.
0: 네. 스파이더맨 그 시리즈가 있죠. 그게 현재 두 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마블 스튜디오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2017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이건 뭐 톰 홀랜드가 주인공이니까 톰 스파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 편이 모두 다 홈이 들어가서 홈커밍 3부작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리고 19년에 스파이더맨 파프롬홈 2021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렇게 세 편이 이제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가장 그 좀 최근에 우리에게 선보인 그 3부작이고요.
1: 네.
0: 그 뒤를 이은 4편이 이번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최대 3편까지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토비 맥과이어의 시리즈가 3편까지밖에 안 나왔고 앤드류 가필드가 주연한 시리즈는 2편까지밖에 안 나왔고 애니메이션은 현재 2편 나왔고 3편은 개봉 예정이고요. 근데 처음으로 예, 마의 3부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톰 홀랜드가 주연한 시리즈가 이제 4편을 내놓게 되죠.
1: 아니,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사실 근데 제가 그 영화 보기 전에는
1: 네.
0: 제가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1: 그
0: 홈커밍, 파프롬홈, 노웨이 홈 다 재밌었거든요. 톰 홀랜드가 네. 주연한 세 편을 다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1: 재미는 있었는데
0: 약간 지치는 느낌? 그리고 이게
1: 저는 2편에서 지친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2편
0: 근데 저는 일단 3편까지는 일단 재밌게 봤어요.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캐릭터고
1: 네네.
0: 마블 시리즈 캐릭터 중에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하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 캐릭터이기도 해서 저 역시 3편까지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이게 이제 3편으로 가면 노웨이 홈으로 가면 이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를 다 불러 모으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평행 우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 톰 홀랜드가 한 편에 다 모이고 이야기도 커지고
1: 예.
0: 뭔가 거대해지고 재밌긴 한데 아 이제 좀 물린다.
1: 지친다.
0: 이제 좀 지친다. 지친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마블 시리즈에서 그 평행 우주를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좀

0: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뭐 안 되면 또 평행우주야? 뭐 또 안 되면 또 시간을 되돌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1: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네. 어떤 영화도 네. 2편까지는 재밌게 보는데 네. 아, 3편부터는 지치더라. 심지어 대부도 3편은 지치더라고요.
0: 저는 좀 다른 게 2편까지 보면 재미가 있든 없든 뭔가 좀 숫자 3을 맞춰줘야 좀 뭔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1: 의리로?
0: 네. 뭐 재미가 있든 없든 그래도 3부작으로 좀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늘 있어요.
1: 3편까지는 봐줘야겠다.
0: 네. 그래서 3편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뭐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치 예전 토이스토리 3편을 보고 나서 4편을 기다릴 때의 마음 같은 느낌? 뭐 잘 마무리됐는데 4편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제가 영화 보고 나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첫 문장은 스파이더맨이 다시 재밌어졌는데
1: 재밌네
0: 라는 생각이 이거야? 제가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거든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그 전에 3부작도 재밌었지만 더 뭐 재밌게 할 게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나 영리하게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을 이 브랜드 뉴 데이가 이제 그 첫 장을 좀 연 거고요. 이게 이야기를 설명드리려면 사실 노웨이 홈에서 이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노웨이 홈의 마지막에 그 설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어떠한 이유로 이제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요.
1: 네.
0: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피터 파커 그러니까 그의 그 그러니까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를 기억해서 지워지게 되고 피터 파커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시작이 돼요. 그야말로 브랜드 뉴 데이가 시작되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진 거죠.
1: 이게 어차피 이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뭐 네. 리얼리티라고는 없는 영화긴 하지만
0: 네.
1: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네.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네. 잊혀진다는 건 뭐 또 리셋됐다는 게 리셋.
0: 네. 완벽하게 리셋이 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은 그들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1: 슬프네 일단.
0: 네. 근데 이게 3편까지 이야기를 따라간 사람은 이미 거기서부터 슬퍼요.
1: 슬프네. 네.
0: 이게 리얼리티라고는 없지만 그 안에서의 개연성이기 때문에 시리즈 안에서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그 친구들마저 이제 자기를 아무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은 훨씬 더 외로운 상황에서 이제 그 영웅의 책임을 해 나가야 하는 게 브랜드 뉴 데이의 시작이고요. 자세한 스토리는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브랜드 뉴 데이.
0: 근데 뭐 예고편에 공개된 정도의 캐릭터만 설명해 드리면 스파이더맨이 이제 중심에 서 있고 스파이더맨의 조력자 겸 그 조연으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이제 퍼니셔라고 하는
1: 네.
0: 그 초능력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 중에 아주 극강의 능력을 지닌 퍼니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조연은 오랜만에 헐크가 나오십니다.
1: 아, 헐크도 나와요?
0: 네, 헐크가 나오는 시리즈가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1: 자, 음악 한 곡 듣죠.
0: 이게 마지막 엔딩 곡이고요. 음악 듣고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보통 마블 영화가 끝날 때 되면 또 재밌는 쿠키들 넣고 뭔가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뭔가 화려하게 마무리를 짓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1: 네.
0: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지금 되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담담한 마무리를 선택했어요. 네, 굉장히 담담하고 일상적인 어떤 풍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때 흐르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라는 곡.
1: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또 나올 예정이죠?
0: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부작 나왔는데 다시 또 3부작은 일단 기본으로 좀 나온다고 봐야죠. 네.
1: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스티브 레이시의 오 예 듣겠습니다.

0: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 스티브 레이시 물음표 있어가지고 네. 오예? 네.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1: 오예?
0: 네. 오예?
1: 스파이더맨을 글쎄요 다른 분들은 왜 좋아하시는지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0: 네네.
1: 저는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보다도 스파이더맨을 확실히 더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저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청춘 영화와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이 정확하게 그 장르와 이게 좀 교차를 해요.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2002년 그 1편만 떠올려 봐도 일단 시작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학생이었어요. 아이언맨을 생각해보면 이미 그냥 다 큰 어른이고 캡틴 아메리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처음부터 고등학생 캐릭터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0: 실험하다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 네. 그래서 서서히 자기의 갑자기 그 큰 힘이 생겨서 그 큰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방황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교훈을 얻고 차츰차츰 히어로로 성장해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0: 인간적이네 약간.
1: 그래서 특히 그 나이대의 관객이 보면
0: 네.
1: 사실은 자기와 동일시하기 너무 좋은 캐릭터라서 스파이더맨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고 자란 세대는 해리포터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듯이 스파이더맨은 언제나 그 첫 시리즈가 시작할 때는 그 시절에 어떤 청춘들과 같이 성장하는 느낌의 캐릭터였어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캐릭터를 응원하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에서는 노웨이홈까지 가서는 성장을 너무 했는데라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이 그래 뭐 큰 임무 수행하는 거 너무 좋은데
0: 네.
1: 내가 알던 스파이더맨 좀 낯설다 하는 느낌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브랜드 뉴 데이를 보니까 리셋됐잖아요. 이제 다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이제 어른들 틈에서 실수하면서 하지만 교훈을 얻어가면서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스파이더맨의 그 모습이 이번에 제일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성장 영화로의 스파이더맨을 다시 만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컸고요. 그리고 약간 이번에 좀 또 다른 느낌은 아 맞아요. 스파이더맨 뉴욕커였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뉴욕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이 이번에는 확실히 뉴욕을 무대로 뉴욕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친근한 이웃의 느낌으로 좀 더 그 색깔을 이렇게 좀 드러낸 것이
0: 네.
1: 마치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1편을 볼 때와 같은 느낌과 제일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을 확실히 좀 재밌게 본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오디세이가 개봉하잖아요.
0: 그렇죠.
1: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시고 오디세이를 보시면 이게 살짝 두 영화가 하나의 시리즈처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톰 홀랜드가 오디세이도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1: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로 주인공 맷 데이먼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0: 그럼 맞다. 네.
1: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그 짝 MJ.
0: 네.
1: 젠데이아 오디세이에도 나옵니다. 네. 오디세이의 아테나 여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퍼니셔라는 캐릭터 이번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의 가장 좀 큰 힘이 되는 조력자
0: 네.
1: 존 번탈 배우 오디세이에도 나옵니다. 오디세이에서 스파르타의 왕으로 나오거든요.
0: 아, 재밌는데.
1: 그래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의 그 주요 배역 3명이 오디세이에서도
0: 나오고.
1: 아주 중요한 배역 3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시리즈처럼
0: 뭐 할리우드 영화가 뭐 그렇죠. 뭐.
1: 예, 두 편을 볼 때 그런 좀 재밌는 점도 있고요.
0: 네.
1: 어쨌든 저는 올여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름인 것이 호프,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서로 다른 장르의 세 편의 영화가 저는 다 만족스러워서 극장 가는 좀 재미가 있는 여름이네요.
0: 자,
1: 네.
0: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1: 중간에 들어가는 삽입곡이고요.
0: 네.
1: 테임 임팔라의 루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테임 임팔라의 루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바람의 방향이 서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극한 폭염이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남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가 됐고요. 이제는 서쪽으로 수도권과 전남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고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에는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경기도 오산, 하남, 여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또 제주도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바막스 킹스 앤 퀸스 들었습니다. 이대훈 씨가 통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7시 33분 57초 막 지났습니다. 454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신랑이 백캠 완전 애청자예요. 자기 어릴 때 화곡동 살 때 배철수 형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안아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방금 화곡동 얘기하셔가지고 보내봐요. 아, 저하고 같은 아파트 살았대요? 주공 시범 아파트. 아, 제가 안아줬대요? 아, 그럼 가까운 데 살았나 본데. 야. 신랑한테 반갑다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시간이 되면 오늘 나가고 안 되면 못 나가고요. 예. 자, 1629번으로 예. 중학생이네. 부산 락페 가는 중학생입니다. 아저씨 보려고 했는데 안 오신다니요. 예. 안 갑니다. 아, 네, 중학생들도 락 페스티벌 가는 건가요? 중학생 관람가인가 이거? 락 페스티벌? 아, 몰라요, 몰라. 자, 1629번으로 중학생이. 음악은 루엘의 페인킬러. 뭐 어디 아픈 데 없죠? 듣겠습니다.

Chainsmokers featuring Halsey, Closer 들었습니다. 20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사진도 보내셨는데 어제 양양에 갔다가 한계령 고개를 올라갔다 왔는데 와 엄청 경치가 시원하고 멋졌어요. 사진으로 봐도 멋지네요. 예, 사진으로 봐도 와. 아니 일몰 사진 아주 잘 찍으셨는데 이거 2021번입니다. The Chainsmokers featuring Halsey, Closer.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엘의 Painkiller였고요. 5335번으로 예. Shawn Mendes, Camila Cabello.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0: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5300번으로 문자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아, 충주에 있는 직업 군인입니다. 예전에 그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뒷팀에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개인 시간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들은 예, 인사해 주시면 언제나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끝곡은 디퍼플의 Child in Time입니다. 아까 저 화곡동에 같이 사셨던 그분 신청곡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혁수가 제일 빛났다는 선생님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북 예천 어느 마을에는 말무덤이라고 쓰인 비석과 함께 커다란 봉분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덤인데요. 조선 중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언쟁이 끊이질 않자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랬대요. 여기 구덩이를 파고 나쁜 말들을 모두 묻으라고. 남을 헐뜯는 말,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땅속에 묻고 나자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찾아왔다네요. 말무덤 주변으로 말에 관한 속담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화살은 쓰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말 뒤에 말이 있다. 비단이 제 아무리 곱다 해도 말처럼 고운 것이 없다. 오늘 여러분이 한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3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였습니다. 오프닝에서 경북 예천에 있다는 말무덤 소개했는데요. 언뜻 보면은 진짜로 그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동물 말 무덤이려니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로 실제로 누군가 이걸 만들었었나 봅니다. 이걸 누가 파묘하면은 그 파묘하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악담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겠네요. 이런 상징적인 것이 약간 좀 웃겨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의 의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런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묻어야 될 말들보다는 진짜 심을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지연우 님이 오늘 제가 한 말은 잘했어요, 고마워요였어요.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친구에게 전한 말이었답니다. 부엉이들도 오늘 잘 살았죠? 대장 부엉도요? 모두들 잘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아주 예쁜 말 보내주셨어요. 저 오늘 잘 살았죠. 예, 나름 운동하고 오랜만에 근력 운동하고 약간의 유산소, 코딱지만큼 유산소를 해서 몸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무더위를 함부로 묶기가 어렵네요. 자, 오늘 3, 4부에는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 사연 받을 거고요. 이따 9시부터예요. 그 전에 오늘 8월의 첫 월요일인데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간 특별한 코너가 찾아옵니다. 라디오로 즐기는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 썸머 페스타인 별밤. 첫 번째 순서는 신스팝 밴드 5월 5일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북토크가 열려요. 다름 아닌 저의 북토크인데 부엉이들도 초대하려고 귀한 선물 가져왔습니다. 8월 9일이에요. 고십니다. 일요일 오후 4시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와 함께하는 저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 북토크가 열립니다. 승윤 씨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한 분께 한 장씩 총 20자리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문자로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별밤 1, 2부는 3일 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8월 한달 한여름밤 음악축제가 별밤에서 펼쳐집니다.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첫 번째 주제는 밴드 5월 5일, 8월 6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김건모의 너에게 들었습니다. 박효정님이요. 요즘 제 고민과 직결되는 별밤 오프닝이었어요. 50 넘으니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면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면 입을 닫게 되고요. 이것도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들은 인간 모두가 합니다. 하지만 효정님처럼 이 말은 무덤에 묻었어야 됐네. 이렇게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말무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들은 얘기만 떠오르고 내가 한 얘기를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만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찾으려는 경향들이 왠지 보여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아유 그 누가 했던 말 저 무덤에 묻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한 말들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성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슷한 생각하셨던 모든 부엉이들은 괜찮아요. 토닥토닥 드리고요. 0292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서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여름방학 맞은 초등학생 아들 셋과 놀이공원 다녀오고 축구 경기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 익숙한 관리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고객님들이 한 분씩 찾아오시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님들이 예쁜 피부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도 아주 충실히 보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다음 주말 그리고 아주 잘 운영을 해오신 덕에 월요일이 되면 단골들이 약속했던 대로 잘 찾아오고 있는 그런 풍경 맞이하고 계시는군요. 축구 경기장도 그거 하나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야구 경기장에서 폭염 때 그 흠뻑쇼처럼 물폭탄 쏴주더라고요. 그걸 맞으면 실제로 현장에서 시원한지도 궁금하고 그걸 맞고 나서 더 찝찝해지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좀 시원해지나 봐요. 축구 경기장에서도 하나요 그거? 그리고 1855님 퇴근길 찜통이네요. 성수기 시즌이라 휴가도 없이 일하려니 기운이 더 빠져요. 얼른 집에 가서 맥주에 치킨으로 이 우울한 기분을 보상해야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가는 길이세요? 도착 시간에 맞춰가지고 주문해놔도 좋고 아니면 도착해서 샤워하고 나오는 동안 도착하게 주문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지코 피처링 비의 Summer Hate.

지코의 써머헤잇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레드벨벳의 신곡입니다. 썰핀보이 듣고 오셨어요. 9629님도 신청을 주셨던데 함께 들으셨을까요? 박휘림님이 대장부원 근데 너무 더워요. 이번 달 가든 스튜디오에도 물 뿌려주시면 어때요? 라디오 최초 워터밤. 오, 좋은 생각인데 서로 뿌리는 거 어떨까요? 밖에서 각자 이제 뭐 분무기를 가져오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1리터짜리 생수병을 가져와서 계속 서로에게 뿌리는 거예요. 약간 익스큐즈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든을

오시는 분들은 서로 양해를 구하고 문득문득 워터밤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경란님, 8시 땡! 퇴근하고 장 보러 가며 별밤 듣고 있어요. 오늘 월급날이라 저를 위해 평소 엄청 사고 싶었던 수영복을 선물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월, 수, 금, 오전에 수영 강습 다니는데 새 수영복 입고 일요일 자유수영도 갈 거예요. 경란님, 너무 멋져요. 오전 수영 강습 다니는 분이라니. 저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악귀에 들려가지고 밤에 가끔 왜 한밤중에 인터넷 쇼핑 악귀 들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뭐 이거 내가 뭐몇 번이나 쓰겠어 하고 안 샀던 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무슨 큰 대회에 몇 년도에 나왔던 모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샀는데 갑자기 그걸 또한 4개인가 주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후회하고 있었어. 내가 왜, 이거 좀 값이 좀 되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너무 2개가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 왔는데, 괜찮습니다. 바로 답장을 드리면서. 그래도 2개 정도면은 괜찮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257님, 오늘 저희 아파트 정전 사태가 나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어떻게. 4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있었는데 모든 게 셧다운돼서 현관문,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그 안에 사람도 갇히고요. 제가 119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오셔서 3, 40분 만에 그분들 구조해 주셨어요. 어찌나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던지. 이번 여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오늘 잘했죠? 이거 은근히 우리 아파트에 있었던 일이라고 119에 신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 빨리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포상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이고, 그래도 안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자,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루카스 그레이엄의 Love Someone.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누가 에어컨 온도를 급히 낮추기라도 한 것처럼 오후 한때 사무실에 냉기가 감돌았다. 얼마 전에 입사한 막내 사원이 팀장님한테 크게 혼이 난 거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얼마 못 버티고 퇴사한 직원이 있어서 이번엔 신경이 좀 쓰였다. 파티션 너머로 몰래 살폈는데 막내는 어깨를 들썩거리는 울음 대신 심호흡 몇 번 하더니 금방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생각보다 내면이 단단한가 보다 싶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원래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너무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날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가방에서 동그랗고 노란 뭔가를 꺼내 보였다. 화나거나 속상할 땐 이 말랑이를 만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 괜찮다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거다. 팀장님의 잔소리 대상이 오늘은 막내였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그 생각을 하니 당장 하나 들여놔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제일 감촉 좋고 말랑한 녀석으로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나도 이거 하나면 무적이다. 팀장님의 꾸지람도 답답한 회사 업무도 다 덤벼라 이 말이다.

윤하의 태양 물고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이장훈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인사성 밝고 싹싹한 우리 팀 막내의 비결. 아마도 애착 말랑이였나 봅니다. 그 길로 저도 하나 마련했는데요. 팀장님의 꾸지람도 답답한 회사 업무도 주머니 속 말랑이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회사 다니는 부엉이들 멘탈 안녕들 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를 장호님도 또 마련하셨군요. 그게 그렇게 좋나요? 저는 약간 이거 만지면 약간 생명체 같아갖고 좀 약간 이상했었는데, 아, 또 여기서 많이들 힐링을 얻으신다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주머니에 손 넣고, 아, 저 안에 말랑이가 있나 보구나 생각하면 되겠군요. 정서유님이 저도 내일 말랑이 가져갈 거예요. 제 자리에 키캡도 있어요. 어때요? 저 제법 MG 같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MG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장훈님 또 회사에서 꽤 지금 좀 되어 보이시거든요, 연배가. 나중에 이제 부장템이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필수품. 예. 부장님 말랑이. 이런 게될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연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멘탈 괜찮으십니까? 이장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 혹은 마음은 안녕한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방탄소년단 노래 듣고 있는 동안 사연이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어서 김아름 피처링 뮤즈의 아쿠아 듣고 왔습니다. 김은경 님이 저희 동네 도서관은 휴관이라서 다른 도서관 찾아서 피서 다녀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아름의 아쿠아 신청해요 라고 시원한 노래 신청을 주신 덕분에 함께 들었고요. 1025님 대장부왕이 얘기한 그 말랑이 저는 직접 만들어도 봤어요. 수택이 수영 권태기가 오면 수영복을 사는 주 6호의 수친자 여기요. 두 아이들 방학 보조하느라 요새는 겨우 20분만 하고 나와야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아 남은 방학도 힘내라 나 자신. 두 아이 돌보면서 수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 진짜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 루틴 꼭 지켜내시고 이거는 뭐 스스로가 이거를 하는 게 행복이라고 이게 루틴에 각인이 되면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도피처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일상에 위치하게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운동하다가 안 풀리면 뭐 그 운동에 대한 권태기는 아니어도 저도 뭐가 이렇게 늘다가 안 느는 것 같으면 꼭 그 도구를 바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정은섭님 헐 지금 대관령입니다. 24도로 시원해요. 차 안에서 별밤 듣고 있어요. 다르긴 다르구나. 24도라니 꿈의 온도가 아니던가. 은섭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 쿨한가? 함께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AJ 미첼의 Like Strangers Do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7619님께서 8살 딸아이가 머리카락을 너무 짧게 잘라서 붙임머리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놀다가 그게 떨어져서 친구가 주워줬다고 배시시 웃네요. 저는 아이가 짧은 머리카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심 걱정했는데 역시나 걱정의 깊이가 웃음의 기운을 다 담지 못하는 해맑은 8살이네요. 예담아, 아빠가 아직 많이 모자라다는 걸 널 키우면서 느낀단다. 아빠가 많이 사랑해요. 신청곡은 프리티걸입니다. 카라 노래를 요즘 가수가 리메이크했던데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라면서 리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의 내용에 뒤에 많은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또 종종 별밤에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리센느가 다시 부른 프리티걸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이랑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0: 상상 속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2: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절찬리 상...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설 쓰다 온 박상영입니다.
0: 혹시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1: 제가 다음 주부터 소설 새요 소설 연재를 들어가요.
0: 연재요?
1: 미쳤죠.
0: 이게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꼬여서 이렇게 됐어요.
0: 주 1회?
1: 네. 주 1회 어? 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0: 아니, 연재할 소설은 미리 끝까지 얼개가 다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약간 임프로비제이션 즉흥기법으로 나가세요?
1: 당연히 끝까지 잡혀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즉흥 잼처럼 하고 있어요.
0: 잼년 재즈네요.
1: 네, 재즈예요. 네. 인생 재즈? 인생이 락이다 지금.
0: 그래요. 네. 실수가 나오면 그 또한 작품이다.
1: 아, 그럼요. 네. 여러분들 그 보시는 것 역시도 예술이다.
0: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뭐 부활을 시킨다든지 캐릭터가 막
1: 아무 그럴 수도 있죠.
0: 뭐 초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고.
1: 아, 그래서 갑자기 지구가 멸망할 수도
0: 그치,
1: 있고.
0: 그렇지.
1: 네, 작가 마음이니까.
0: 아니면 갑자기 다 꿈이었고.

0: 뭐 그것도 뭐 역시
1: 네, 합리적이죠.
0: 네, 그럼요.
1: 윤성근님부터 벌벌 떨고 계시네. 뭐라고요? 벌써 연재라고요?
0: 네네. 그 지금 동시에 책을 팔면서 써야 되니까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1: 근데 제가 박상현 작가 본 이후 네. 지금이 제일 네.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아 지금 수척해 보이죠 좀.
1: 네. 이게 수척한데 눈은 부은 느낌.
0: 아 큰일 났네.
1: 그래서 이게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을 때 박상현 느낌이랑. 네. 좀 부은 박상현이랑 저 구분이 되는데
0: 아 이제 돼요?
1: 이제 돼요.
0: 자꾸 말을 못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좀 부었어요.
0: 어제 제 떡볶이 먹고 자가지고
1: 아 나트륨 네. 이슈예요?
0: 네네.
1: 아 또 걱정했잖아요.
0: 네 굉장히 또 파티를 벌였어요.
1: 그것까지도 체력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박상현 작가님의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자기 전에 읽을 소설은 아니더라고요.
0: 아
1: 이게 막 자다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쫓아가듯이 읽고 있다가 네. 진짜 소름 끼쳐도 박상현 작가 우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재미난 사람으로 만나주면 맞아 천재 작가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딴 얼굴을 하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문체에서 박상현이 원래 내가 박상현한테서 느끼던 그게 하나도 없고 진짜 멋있었어요.
0: 아.
1: 그래서 멋있음이 느껴졌습니다.
0: 그렇다고 하네요.
1: 그러나?
0: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 서점에서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만나보실 수 있고요.
1: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제일 가지고 싶어했던 굿즈도 얻었습니다.
0: 뭐 어디?
1: 미니
0: 아, 책. 그거 너무 귀엽죠. 네. 저도 가방에 달고 다니고 네. 있는데요. 급하실 때 메모하세요.
1: 맞아요. 근데 한편 작가님은 네네. 인터뷰에서 아 진짜 짜증난다라는 소회를 밝히셨던데.
0: 제가 실수했어요.
1: 제가 해외 문학상 수상하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후보만 시키니까 사람 마음이 또 아 좀 짜증이 나더라.
0: 아 요게 이제 인터뷰를 하루에 4개씩 하다 보니까 한 4회차쯤 되면 4트쯤 되면 사람이 이제 자아의 끈이 좀 아시죠? 느슨해지잖아요.
1: 어우 그거 대단. 나는 하나도 못하겠어서 단독 네. 인터뷰 안 해요.
0: 근데 저 진짜 그때가 한 4-5시가 인터뷰 했을 때 막바지였는데 저도 모르는 새 짜증을 내고 말았다.
1: 짜증을 버럭버럭 내셨더라고요 아주.
0: 근데 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5번이나 그냥 후보만 올랐다. 그러면은 또 사람 마음이.
1: 그렇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0: 네, 근데 뭐 기대를 원래 했던 거면은 사실은 뭐 슬프거나 절망감 느끼거나 하겠는데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계속 오다가
1: 그래.
0: 그냥 다 무관에 그쳤으니까 조금 그런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들더라.
1: 제가 볼 때 박상현 작가님에게 한번 친하게 지내라고 추천드리고 싶으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0: 네. 저 지금 안 그래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1: 그죠? 그분이 아무래도 좀 워낙에 아카데미나 이런데.
0: 네네.
1: 그러다가 끝끝내는 거머쥐셨어요.
0: 레버넌트 때 뭐 거의 그 늑대 아 소였나요? 가죽 뒤집어 쓰고
1: 곰
0: 맞다. 네. 곰 가죽 뒤집어 쓰고 난리를 쳐서
1: 결국 그렇죠.
0: 받아내고야 마치
1: 명 연기를 펼치셨죠.
0: 그렇죠.
1: 근데 그 형 어떻게 견뎠냐? 그런 조언 좀
0: 한 잔 해야 되겠어요.
1: 예. 네. 그래서 한번 DM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네네. 조만간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1: 네네. 네. 자 이제 절찬이 상현주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거기서 꺼낸 주제로 부황이들 사연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영 문고에서 꺼낸 작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0: 2012년 9월 어느 밤 좀도둑 3인조 쇼타 야타로 아치아는 부잣집에서 돈과 가방, 차까지 훔쳐 달아나는 중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고 이대로 잡힐까봐 겁이 났던 셋은 근처 문 닫은 잡화점으로 숨어든다. 그때 갑자기 셔터 우편함에 툭 하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날짜도 이상하고 내용마저 생뚱맞아 셋은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어차피 하룻밤 숨어있기로 한 거 장난삼아 답장하기로 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달토끼. 올림픽 출전을 앞둔 펜싱 선수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친구 때문에 훈련과 병간호 중 어떤 것에 치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이 1979년이라고? 그제야 셋은 깨달았다. 잡화점 안은 1979년, 밖은 2012년. 시간이 뒤틀려 버린 거다. 어쨌거나 도둑 3인방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답장을 썼다. 당신이 준비하는 올림픽은 열리지 않을 것이니 애인 옆을 지키라고. 뒤이어 또 다른 편지들이 도착했다. 이번엔 프로 뮤지션을 꿈꾸지만 가업인 생선가게를 이어받아야 하는 청년이었다.

0: 쓴 노래를 검색했더닌 엄청난 노래의 원작자가 아닌가? 셋은 머리를 맞대고 답장을 썼다. 당신이 음악인으로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노래는 반드시 남습니다. 신념을 굽히지 마세요. 그 뒤로도 애인의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그린 러버, 야반 도주하려는 가족 뜻을 따라야 하는지 묻는 폴 레논에게도 정성껏 답장을 써주면서 알게 됐다. 이곳은 나미아 유지라는 이름의 할아버지가 하던 잡화점이고 아이들의 장난스런 고민을 받아 성심껏 상담해주곤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9월 13일은 할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그때까지도 이 신비로운 현상을 믿을 수 없던 3인조 중 한 명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를 우편함에 넣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적힌 답장이 도착했다.
1: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이군요. 하지만 그렇기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하기 나름이지요. 나미야 유지로부터. 상영문고에 접근한 18번째 작품. 아, 얼마 전에 너무 너무 서운한 소식.
0: 그렇죠. 슬픕니다. 안타까운.
1: 일본 작가 타계하셨죠.
0: 네네.
1: 히가 시노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0: 네.
1: 이하로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실지 몰랐어요 하셨는데.
0: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연세가 이제 60몇 세셨는데. 오. 거기다가 생산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전 더 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한 50대 정도실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저도요.
0: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추리소설 쓰이 전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체력 안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사실 그 히가시노 선생님 유명한 게 작품이 빨리 내시잖아요. 그 비결이 그 작품마다 노트북이 있대요. 그래서 작업실에 노트북을 쫙 늘어놓고 이 작품 쓰다 안 풀리면 옆에 가서 그거 쓰고 다른 거 또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제 어떤 롤모델 중 한 분이셨고 이번에
1: 일단 재력이 있어야지만 또 받쳐지는 환경이 저는
0: 그 정도는 예, 벌어야죠.
1: 저는 메모장들을 따로 켜놓게 되거든요. 아. 가사니까 이거 쓰다 안 풀리면
0: 노트북은
1: 저렇게.
0: 설마 한 대세요?
1: 한 대죠.
0: 아 조금 더 정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대만
1: 저는 메모장만 따로 띄우고 그리고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산만하고 안 좋은 방식인 줄 알았는데
0: 네.
1: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도 그렇게 했다라니 되게 좀 위안이 되네요.
0: 네네.
1: 이거 정말 추리소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그냥 소설에 조금 가까운 느낌도 있어요.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떤 본격 추리 소설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1: 맞아.
0: 따뜻한 어떤 힐링이나 휴머니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열의 소설이고요.
1: 이게 되네 싶었죠.
0: 진짜. 네. 근데 원래 김치 잘 담그는 사람이 된장찌개도 잘 끓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진짜요. 김치 명인한테 된장찌개 끓여보라고 하세요.
1: 하긴.
0: 잘 끓여요. 계란말이도 잘해요. 심지어 파스타도 잘해.
1: 근데 그 역으로는 안 되잖아요. 계란말이 잘하는 사람이 김치 잘 담그진 않잖아요.
0: 뭐 가르쳐주면 잘하겠죠.
1: 그래요? 네.
0: 아무튼 그래서 그 분이 2012년에 이 작품 발표했는데 무려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부의 판매고를 그러니까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1: 완전.
0: 네. 저도 살면서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1: 앞으로 이번에 상영 작가가 추리소설, 장르소설에 도전하셨는데
0: 네네.
1: 앞으로도 조금 장르소설을 계속 가실...
0: 왔다 갔다 좀 하려고요.
1: 왔다 갔다?
0: 이제 어떤 리얼리즘, 소위 말하는 저 현실에 기반한 작품들 썼다가 또 완전 장르적인 것도 좀 써봤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퐁당퐁당 하는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1: 아이, 너무 훌륭합니다.
0: 예, 근데 또 아시죠? 너무 막 살인, 죽음, 치정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좀 일기장 같은 거 좀 쓰고 싶은 거예요.
1: 맞아.
0: 사람 마음이.
1: 그럴 것 같아. 나 안 써봤지만.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걸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1: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이런 걸 읽으면은 다시 좀 묽은 글을 읽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0: 묽은 것도 맛나게 끓여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해보겠습니다 한번.
1: 아 맞아, 박상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그 영혼 체인지가 되더라고 장르 따라서.
0: 근데 원래 그게 제 영혼일 수도 있죠. 살인과 치정이 가득한.
1: 난 그럼 너무 좋겠다.
0: 갑자기. 아무튼.
1: 자, 아무튼. 예,
0: 한국에서는 내년에 유승용, 김혜운, 윤경훈님이 출연하는 드라마가 또 제작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1: 진짜? 나미야 잡화점으로?
0: 네네네네.
1: 대박.
0: 그래서 일본보다 먼저 나오게 됐다. 너무나 또 행복한 소식이고요. 저도 게이고님 작품 너무 좋아하는 거 많은데 전 특히 백야행을 엄청 좋아해요.
1: 백야행도 좋았죠.
0: 거기도 약간 그 미친 사랑 있는 거 아시죠?
1: 있죠,
0: 찐득찐득한
1: 있죠.
0: 사랑.
1: 맞아요.
0: 저 원래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0: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건 용의자 X의 연신.
1: 아 진짜 잘 쓰셨죠 이것도.
0: 명작 오브 더 명작이었습니다.
1: 아니 공저 제외하고 총 106권에 달린 분을 출간하셨대요. 이거
0: 가만 있어봐.
1: 진심.
0: 이러면은 아가사 크리스티보다 많은 건가?
1: 많아요.
0: 많겠구나.
1: 애거서 크리스티 80권.
0: 그러니까 그게 거의. 네. 기록을 제가 다 모릅니다만은.
1: 네, 뛰어넘으셨죠. 이게 뛰어넘으셨고 최고는 아마 아니실 텐데 거의 최고 수준이실 거예요.
0: 급기야 최고가 아니란 말이야.
1: 더 아니, 더 많이 쓰신 분 계실 것 같아요.
0: 물론
1: 느낌이.
0: 베스트셀러 중에서여야 되긴 하는데.
1: 네, 근데 아 모르겠어. 집필 연도별로 하면 1등일 수도 맞아. 있어요. 왜냐하면 85년부터 쓰셨으니까. 그치.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면은 모르겠네.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요.
0: 아무튼 오늘 역대급으로 책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1: 본격 이제 교양 방송 느낌이 아니, 확 나네요.
0: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또 안타깝기 때문이기도
1: 그쵸?
0: 합니다.
1: 팬심 때문에.
0: 예. 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서 꺼내 오늘 부엉이들에게 받을 사연 주제는 뭡니까?
1: 네, 작품 속 좀도둑 3인방은 자파점으로 도착하는 고민 편지에 답장으로 상담을 해주잖아요. 오늘은 대장 부엉과 제가 부엉이들의 자파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아픈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인생 앞날이 달려있는 중단 진로 고민도 좋고요. 뭔가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고민까지 다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답변이 어떻게 나갈지는 예측 불합니다.
1: 저희 스타일 아시죠?
0: 예, 저희 아시죠. 저희에게 훈수가 필요한 분들, 뭐 또 익명이 필요하면 익명 소개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실수록 저희의 답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의 고민들, B2B 노래 드릴게요. 나의 바람.

0: B2B의 나의 바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남이야 잡화점이 되어 부엉이들의 중대한 혹은 사소한 고민들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수미님의 고민 읽어주시죠.
1: 저요. 오늘 너무 바빠서 지금껏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지금 밥 먹지 말고 잠을 선택할까, 밥을 좀 먹고 소화시키고 2시간 후에 잠을 잘까 고민인데 졸리고 배고픈 저 어찌할까요?
0: 먹어야죠.
1: 아,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0: 그렇죠. 맞죠?
1: 드셔야죠.
0: 그 대신에 소화하는 최소 1시간?
1: 1시간?
0: 2시간 해야 되나?
1: 저는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식도염 약이 있어요.
0: 나도. 나 N자로 시작하는 외국약.
1: 저도 그걸걸요 아마. 저는 그 30알씩 받아나요. 아시죠? 한 통, 통째로.
0: 그래서 상, 저는 와
1: 급한 야식이 있잖아요. 약간 참을 수 없는 야식들 먹었을
0: 아,
1: 때 식물에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 식도염약 한번 딱 해주고.
0: 종류별로 있어요. 식도염약도 있고 일단 무조건 소화시키는, 그리고 탄수화물 효소 분해 유독 잘 시키는 효소. 아유, 저랑 같군요.
1: 네네. 상비약을 마련해 놓으시라. 수미님께.
0: 2978님, 저 고민 있어요. 취미로 첼로를 한 지 9년 차. 2년 전부터는 선생님의 예고 동창분 제자들과 같이 하는 연주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치 못한 업무들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은 안 나는데 연주회 준비하면 실력이 분명 느는 걸 아니까 참관을 하고 싶고, 근데 또 아, 취미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 저 어떡할까요?
1: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0: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이건 만약에 저 같은, 저는 좀 취미에 완전 있어서 진심인 사람이라 네.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고개를 내저을 만큼 초기에는 엄청나게 시간을 써요.
1: 네. 근데 저는 이럴 때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나도. 그리고 이분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지금 9년 차세요.
0: 아, 그 사실은 진정도 있나?
1: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약간 프로야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0: 아니야, 나 했으면 좋겠어.
1: 저는 해요. 저 같으면은 해요.
0: 실력이 느는 걸 떠나서 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될 때 네. 그게 좀 확실한 도피처도 되고.
1: 맞아.
0: 그리고 이거 이런 걸로 바쁜 내 모습을 가끔 취해요.
1: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일 때문에 바쁠 때 그 이상으로 취미 때문에 안 바쁘면은 우리 이상한 데서 보상 심리가 생겨서 막 다른 거를 사기도 하고 막 그래요.
0: 이상한 소비에.
1: 맞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0: 가자.
1: 예, 시간 좀 줄이고. 그렇게.
0: 제가 볼 때 2978 우리 빈 피라모니까지 갑시다.
1: 예,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돼요.
0: 가시고요. 1350님.
1: 러닝하는 중에 잠시 멈추고 메시지 보냅니다. 장학사 시험 오트. 오수 도전 중입니다. 매몰 비용의 법칙 때문인지 계속 도전하지만 솔직히 힘드네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주저리했습니다.
0: 아, 당연히 힘들고요.
1: 네.
0: 근데 저는 오트까지는 그래도 딱 채우고 싶은 숫자인 것 같아. 네. 뭐 더 하는 것도 그 본인의 이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네. 사실 계속해서 재도전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5수, 6수까지 못 갔을 뿐이죠.
1: 그렇죠.
0: 우리 1350님은 뭔가 뭐 여러 여건에서 그 상황이 좀 되신 거 아니에요?
1: 그렇다면은 해도 되지.
0: 해도 되는 거지.
1: 그러게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장학사 시험 잘 몰라가지고
0: 저도 뭐 저라면 알겠어요.
1: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치시는 거 맞죠? 선생님들이 교육청 장학사 되시는 거죠?
0: 아마 그렇군요.
1: 아무튼. 화이팅!
0: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선물 드리겠고 네. 근데 진짜 다 그럴 테니까요. 뭐 3수, 4수 했다 이런 얘기도 그 보통 대학교도 3수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1: 어렵죠. 돈도 많이
0: 경제적으로.
1: 들고.
0: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3수, 4수, 5수가 안 나오는 거지. 할 수 있고 의지가 있으면야.
1: 그 이상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많이 있어요.
1: 뭐 미미미누님 오수 하셨고.
0: 맞아요. 오수에 성공했지.
1: 네. 그리고 그걸 덕분에 지금 이제 막 수백만 명을 거느린 맞습니다. 유튜버가 되셨고.
0: 맞습니다.
1: 네.
0: 2675님. 썸남이 제 운전 연습

0: 흡수해주겠대요. 저꽤 오랜 장롱 면허인데 연수해준다고 할때 받는 게 맞을까요? 썸이 이대로 깨질까 봐서요.
1: 아, 절대 노.
0: 안 돼.
1: 아, 절대 안 돼.
0: 대체 왜?
1: 뭐 무슨 소리세요 지금? 그러니까 썸을 깨고 싶을 때 연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0: 그리고 나는 그 말랑말랑한 분위기 안에서 내 목숨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운전이란 것을 그런 상대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
1: 아니, 전문가한테 가십시오.
0: 맞아.
1: 얼마 안 합니다.
0: 나한테 험한 말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세요.
1: 그렇죠.
0: 약간 그래서 오히려 부부 관계면은 남편이 해주는 거 괜찮아요.
1: 안될것 같은데.
0: 아니,
1: 크게 싸울 것 같은데.
0: 진짜 진짜 막말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배워야 돼. 차라리
1: 연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선생님한테 했죠.
1: 아, 저도.
0: 내가 16세 땄는데.
1: 아, 죄송합니다.
0: 아유, 제가 지금 면허 몇년 차인 줄 아십니까?
1: 뭐
0: 갑자기 잘난 척하고
1: 축하드립니다.
0: 싶네요.
1: 네.
0: 그리고
1: 자, 8325님께서 한 직장 26년 차 직장인, 요즘 번아웃인지 갱년기인지 회사 가면 부장님, 차장님 얼굴 보기가 싫고 말 섞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아, 이거
1: 요거는
0: 방법이 있지. 뭐 먼저 얘기하세요.
1: 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부장님, 차장님 얼굴은 보기가 싫습니다.
0: 그 전까지 보기가 좋았던 게 대단한 거야.
1: 그거면은 진짜 인간 대단한 인격가이신 거예요. 사실은.
0: 대단해. 그래서 지금부터 와, 나는 여태까지 이제 해냈다. 지금부터가 이제 정상이다. 그리고 너무 싫을 때는 미간 보고 약간 그 초점 흐리는 방법 아시죠?
1: 매지가의 기법.
0: 매지가의 하고
1: 인중, 미간 등등의 부위들을 추천드려요.
0: 그렇죠. 약간 흐릿하게 화면 흐림 효과를 주는 것도 방법이죠.
1: 그리고 사실 8325님도 26년 차 됐으면은 한 세 번 그 뭐 물어보시면 한 번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0: 맞아. 그래.
1: 네, 그냥 못 듣는 척. 아, 네?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그런 거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0: 맞아.
1: 적당히 넘기시면서 30년, 35년 차까지 버티십시오.
0: 좋습니다. 아우, 저희 진짜 오늘 너무 훌륭한 답들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1: 근데 오은영 선생님 보시면 호통을 찌실 수도 있어요. 그죠?
0: 오은영 선생님. 네. 아, 저 우리 길이 다른 건데 왜요?
1: 네, 저희는 저희만의 길을 갑니다. 예, 별밤의 길.
0: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 답 좀 줬으면 싶은 고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태연의 Letter to Myself 들을게요. 길 잃은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0: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상영 문고에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권을 읽었고 거기서 나미야 자파점에 우리가 한번 돼보자 해서 부엉이들의 고민들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두 명의 도사들처럼
2: 네네.
1: 여러분들 답변에 아주 현명한 지금 해결책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피드백이 하나 왔어요.
2: 네. 장학사 시험 오수 중이라는 분께서 사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사 시험은 교사만 응시 가능합니다.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라고.
1: 그래요.
2: 화이팅 하십시오.
1: 화이팅이고요.
2: 아니 이미 임용도 통과하신 분께서 맞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그렇지 그렇지. 네네. 유주상님은 배부른 소리 같지만 회사 일이 너무 편해요. 스트레스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굳는 것 같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쯤 정신없이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 근데 지금 너무 편해서 좋긴 한데 아 그냥 퇴직 때까지 버티는 게 나을지 라고 약간 티베깅 하는 느낌을 읽었거든요.
2: 네.
1: 다른 분들이 들을 때
2: 네.
1: 너무 부럽고
2: 네.
1: 진짜 고민이라고 하실 거예요.
2: 아니야,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너무 편하다라는 거는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2: 그 적응도 됐고 어떤 일이 와도 이제 예상 가능한 범주다. 그래서 인상 일상에 의외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럴 때 아까 그 첼로
1: 그래.
2: 본인이 연구를 시켜드려야 돼요.
1: 취미.
2: 네, 취미를 너무 하드한 걸 하시면 돼요.
1: 맞아.
2: 그러면 딱 이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연주회를 나간다든지
1: 뭐 그치, 그치.
2: 마라톤 완주, 풀코스 완주를 도전하신다든지
1: 격투기 출전을 목표로
2: 와 멋있다. 네, 그것도 뭐 좋네요.
1: 운동을 배운다든지
2: 도파민 얼마 터지겠어요.
1: 그치.
2: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옮기셨다가 또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1: 큰일 나.
2: 진짜 이 평생을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회사 일이 편한 게 그냥 거기가 편한 회사인 게 아니라 주상님이
2: 네.
1: 그만큼 베테랑이 된 거예요.
2: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퇴직 때까지 버티는 게 나을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1: 선택지에 있어.
2: 그러니까 퇴직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회사가 요즘 거의 없거든요. 이게 신의 직장이라는 주상님. 의미예요.
1: 이분 주상님은 우리한테 네. 선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 좀 제 주소 일단 알려드릴게요.
1: 네,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아무튼
1: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재영님.
3: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있는데 제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데 남자친구의 유무는 몰라요. 물어봤다가 괜히 어색해지고 더 이상 안 올까봐 한 달 넘게 고민 중이에요.
1: 이건 너무 근데 어렵다.
2: 근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1: 이것만 들어서는 단골. 근데 이게 대화는 트신 것 같죠? 설마 네. 대화를 안 통.
2: 대화 정도는 트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 서비스 정도 얹어드린 정도 아닐까요? 근데 그 정도가 전 최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 내가 젊었을 때다 하면 저는 들어가죠.
2: 아 얘기해요?
1: 연애하세요 혹시? 이 정도로.
2: 커피 주문한대?
1: 네.
2: 아메리카노 하나요 했는데
1: 그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 아니, 그래도 커피 시키는데?
1: 이게 눈치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도 나한테 지금 약간 뭐가 있다 싶은 그 기운이 있잖아. 아시잖아요.
2: 아 그건 있죠. 근데 없으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닐까요?
1: 그런가?
2: 그런 바이브 없는 것 같은데.
1: 재현이 그 전혀 없으면 당연히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2: 제 생각에는 저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1: 안 물어봐.
2: 네, 요 느낌상 저 사연의 느낌상 단골을 잃으실 수 있다.
1: 예. 네. 그런데 그래도 더 친해지려면 방법 없을까?
2: 그냥 뭐 이제 물량 공세. 뭘 얹어드린다. 새로 저희가 새 메뉴 론칭하려 뭐를 구워봤습니다라든지.
1: 그래도 사장님 뭐라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2: 사장님 아니세요?
1: 그래요?
2: 사장님이라고 저 자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권위에 젖어 있나 봐요.
1: 권위 완전지 기득권이라.
2: 아르바이트 분이시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세상에 죄송해요.
1: 절여져 있는 기득권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이경님께서 안 돼!

0: 어, 근데 진짜 하지 마세요.
1: 9620님도 묻지 마요.
0: 제가 지금 방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김이나니까 할 수 있었다. 박상형은 하면 안 된다 지금. 아유, 본인이 김이나에 가까운지 박상형에 가까운지 생각해보세요. 이재영님
1: 찬이네. 아니 지금 이경님이랑 구리구리 너무 이게 인터스텔라 한 장면 같아.
0: 그러니까요.
1: 하지마
0: 미래 이재영님이 이경님께서 네, 지금 최강권에 네, 떨어뜨렸다.
1: 두 분이 하지 말래요 일단.
0: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서비스나 조금씩 주시고 알았어요. 마십시오. 네.
1: 노래 듣는 동안 오늘 밤 부엉이들이 끌어안고 있는 고민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더 보내주십시오. 박정현 노래 듣겠습니다. 우리 걸을까?

0: 박정현의 우리 걸을까 함께 들었어요. 9629님 네. 아니 노래는 우리 걸을까이지만 사연자분 말 걸지 마세요. 진짜 두 번 말합니다. 안 걸기로 약속해요. 이렇게 강경 모드 펼쳐주고 계시고요.
1: 네.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0: 왜요?
1: 저희가 양측이 강경한 의견을 펼치는 사연 오랜만인데요. 아까 그 사연자분께서 편의점 운영 중인 사장이고 말은 올 때마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라고.
0: 말을 트셨고 네. 사장님이구나.
1: 그렇죠.
0: 오케이.
1: 사장님이시다.
0: 그리고 다 말리는 부엉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인정의 부엉이들. 아니, 진짜 기가 막힌 지금 아이디어가 왔어. 내가 볼때 이분 연애 초고수야.
1: 알겠어.
0: 이민우님인데, 죄송하지만 다음부터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묻는다면,

0: 하는데 그 원래 드라마 속 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1: 아니 여기 현실 3985는 현실 속 부엉인데.
0: 그러니까 가끔은 일어나죠.
1: 근데 저 이거는 제 농담기 빼고 네. 하민용님이 보내신 아이디어인데 커피 두 잔 드리고 연인과 같이 드시라고 확인해 본다 하셨는데 두 잔 들면서 뭐 남자친구랑 같이 드세요 정도는. 아 그것도
0: 편의점에서 오바야? 근데 그럼 삼각김밥 두 개 드리면 남자친구랑 같이 드세요 해야 되나?
1: 캔커피 정도.
0: 캔커피 요즘 안 먹어요.
1: 아 그렇다. 캔커피 정도 안 되겠다. 아니 뭐 이렇게 사탕 이런 초콜릿
0: 개를...
1: 남자친구분 드리세요. 안 돼요?
0: 뭘 해도 조금 어색하긴 하네.
1: 아 예. 지금 부엉이들이 다들 흥분 대흥분 상태.
0: 그러니까요. 역시 연애. 한국은 연애의 민국.
1: 연애 얘기...
0: 연애 사연이 오는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1: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아무튼 모든 부엉이들이 의견 주고 있는데 후기 꼭 알려주십시오.
0: 네, 그 후기 후속 사연 꼭 저 있을 때 알려주시고요. 자, 2797님께서 SNS 켜니 친구들은 제주도며 발리며 바다를 배경으로 럭셔리 휴가 사진을 올립니다. 저는 에어컨 바람 아래 누런 반바지 입고 배 긁으면서 쇼폰 보고 있네요. 왜 제 휴가만 하찮게 느껴질까요?
1: 이건 진짜
0: 아니 잠시만요.
1: 얘기하세요.
0: 2797님 이것만한 극락이 없어요.
1: 맞아.
0: 지금 저 일주일 전에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네. 정말 죽을 뻔했어요.
1: 거긴 조금 지금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 저 누런 반바지가 막 초명품 반바지 아니야?
0: 그럴 수도 있어요.
1: 근데 네. 왜 럭셔리 휴가 사진 특히 되게 잘 찍힌 휴가 사진 저 잘 안 믿어요.
0: 저도요.
1: 왜 그림같이 네. 찍히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그런 것에 실제 그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현장들 많이 보면은 네. 정말 영혼 없이 그 사진 찍을 때 막 예쁜 포즈 지어요. 네. 그리고 대화가 없어요.
0: 그렇죠.
1: 아 진짜로 괜히 우리가 여우와 신포도처럼 네. 쟤네들 안 행복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사진은 진심으로 행복 이렇게 왜 예쁜 유난히 너무 잘 찍힌 사진이다 싶으면 그건 좀 막상 그들이 있는 현장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0: 저는 진짜 재밌으면 사진 안 찍게 되는데.
1: 아, 맞아.
0: 네. 아니면, 노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1: 아니면 올리지 못할 사진만 잔뜩 있어.
0: 맞아요.
1: 서로 놀리려고 네. 찍은 사진.
0: 맞습니다. 얼굴 다 흔들려 있고 막 웃느라고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아니, 그렇다고 뭐 예쁜 사진 찍는다고 다 재미없는 휴가는
1: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0: 굳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1: 없어.
0: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반바지 입고 배 긁으면서 쇼폰 보는 것만한 행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1: 박상현 작가님 지금 진심이에요. 지금 미간 찌푸렸어요.
0: 제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1: 그래서
0: 지금.
1: 그나마 연하게 찌푸려지는구나. 3279님은요. 딸아이 고3 이제 수능 D-Day 100일이 코앞. 왜 제가 딸보다 더 초조할까요? 엄마의 불안을 떨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0: 엄마가 안 돼 와서 모르겠네.
1: 이거면 이건 진짜 오년 박사님.
0: 어렵다.
1: 근데 불안에 한정한다면요. 불안은 그냥 내가 떨쳐야지 하면 더 붙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약간 왜 어디 숲 속에 들어가면 뭐 막 붙을 때 있잖아요. 그거 막 떼려 그러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다 지나간 다음에 천천히 나와가지고 털어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안 불안하면 그게 이상할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 긴장된 분위기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티 안 나요. 어른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
0: 그러게 저희 엄마는 저 수능 칠 때 어떠셨을까요?
1: 어떠셨을까?
0: 그러게요. 저희 아빠는 일단 제가 몇 반인지도 모르시긴 했어요.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모르시고.
1: 근데 또 모르거든요. 그러면 속으로는 어떠셨을지.
0: 근데 속으로는 긴장하셨을 수도 있지. 봐, 이거 봐. 아이들은 모른다니까요.
1: 몰라.
0: 그러니까 그냥 딴 생각도 하시고 평소랑 똑같이 TV 맞아. 보시고 또 유땡땡 보시고 막 그러시면서 버티십시오. 지나갑니다.
1: 그 불안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0: 네.
1: 그리고
0: 자 0815님께서 10년 전 제가 여동생한테 잔소리를 너무 했는지 저랑 살기 싫다고 나갔어요. 5살 터울인데 동생이 저랑만 연락 안 하고 가족이랑은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젠 친하지 않더라도 자매로서 다시 연락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동생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1: 뭐지 이거? 이 비슷한 사연 예전에 한번 온 적 있는데 다른 분인 것 같긴 하다.
0: 제 생각에는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뭔가 깊은 마음에
1: 있어.
0: 상처가 있다. 요것을 직접을 통해서 알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오래 잘 안 할 정도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경유해서 아는 건 어떨까요?
1: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또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그러니까요. 제 느낌에도
1: 가족분들 중에 제일 좀 T 성향이라고 하죠. 좀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멤버한테

0: 이게 뭐 얘기 들어본 거 있어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게 가족 입장에서 중간에서 괜히 아유 야 별것도 아닌 걸로 저래 뭐 괜히 이렇게 뭉쳐도 안 되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면 아무튼 그냥 아 얘가 이 옛날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나 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해 지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분명히 근데 잔소리 때문만 아니었을
1: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엔 동생이 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시절 동안도. 그러니까 그건 한번 면밀히 생애사를 조사를 좀 해보긴 해야 된다.
0: 그래요. 근데 좀 마음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0815님 선물이라도 보내드릴게요. 또 알아보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해결될 겁니다.
1: 넵.
0: 아까 그리고 3279님 아까 그 고자 불안하다는 분이신가요? 고3 엄마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만난 거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해 주셨는데 어머 저 만난 거 해준다라는 게 지금 당장은 당연하게 보일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제가 지금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걸 해준다라는 것이 내 인생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1: 근데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닌가요? 만난 그러니까요. 거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해줄 수, 이 시기에 필요한 최고 최선의 선의가 아닐까요? 만난 맞아. 거 해줘. 뭐 시험을 잘 치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긴장을 풀라고 하면 풀리긴 그치. 하겠어요.
0: 열심히 하라고 뭐 얘기하면.
1: 네, 그냥
0: 뭐.
1: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3279님도 많이 드십시오.
0: 맞아.
1: 한 김에 많이 드십시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0: 어, 같이 가서 먹고 싶네요.
1: 저희도 초대해 주십시오.
0: 네. 떠들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아, 자 부엉이들의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1: 속 시원하실까요? 저희는 시원했습니다 일단.
0: 뭐 현명하게 네. 해드린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다음 시간에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여 네. 방법 알려주세요.
1: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이 상영 중 게시판도 24시간 내내 열려 있습니다.
0: 네. 박상영 작가 보내주면서 오존에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듣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3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 이렇게 라디오 생방으로 하면서 고민받고 할 때 진짜 든든합니다. 또 이렇게 선배 부엉이가 와주셨거든요. 아까 고3 어머님 지금도 듣고 계시죠? 1207님이 조언 주셨어요. 작년에 아이 대입치른 선배 맘입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죠. 저는 동네 성당, 가까운 절 등등 지나가다가 가볍게 기도하고 막연히 좋은 생각하고 중요한 건 아이 성질 건드리지 않고 만남 밥 해줬어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고3 아이를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 같은 수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내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 거기 가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막연히 좋은 생각하는 거, 이건 너무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1207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댄 앤 쉐이와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혁수가 제일 빛났다는 선생님의 칭찬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제 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군가를 춤추게 만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끼지 말자.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갈 힘, 오살 힘은 무엇인가요? 저의 요즘 오살 힘은 초콜릿이에요. 제가 어제 엄청 큰 치타 장난감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발견했거든요.
1: 에이, 정은 씨. 저는 정은이 존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힘입니다. 힘.
0: 아, 잠깐만요. 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콘 없인 치즈 없고 치즈 없이 콘 없다.
1: 네, 장난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초콜릿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 아닐까요?
0: 오늘부터는 저희에게 기대주세요. 쩡알쩡알 뭐든 들어주는 정은이 덕분에
1: 무난 하루도 동그랑이로 다듬어주는 사랑이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이 난다 말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진아 최정은.
1: 저는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1: 오늘 첫 곡은 도영의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치더라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친친방 스페셜의 DJ를 맡게 된 이즈나의 유사랑
1: 최정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즈나 멤버들 다 같이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저희 둘이 DJ가 된 건 처음이잖아요. 어때요, 사랑씨?
0: 저는 정말 옛날부터 DJ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은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현진아 어떤가요?
1: 저도 라디오 DJ를 한번꼭 해보고 싶었던 게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사랑 씨와 하게 돼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2: 다행이네요.
1: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화이팅!
1: 화이팅!
2: 아니, DJ라면 또 애칭도 있어야 하잖아요. 정은 씨 생각해본 애칭 있나요?
1: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팬분들 나야가 랑이, 쩡이 이렇게
2: 맞아.
1: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랑디, 쩡이디 이렇게 어때요?
2: 너무 좋은데요. 랑디, 쩡이디.
1: 잉.
2: 예.
1: 쩡이디와 랑디, 저희 진행이 조금 서툴러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친한 친구 방송반은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된 라디오인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더 학교 방송반스럽게 꾸며질 거예요. 그래서 착장부터 학생처럼 준비를 해봤는데 정은 씨 혹시 오늘 어떤 학생인가요?
1: 아, 근데 저는 오늘 좀 학걸 느낌의
2: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1: 학생인데.
2: 탈색 머리에
1: 맞아.
2: 넥타이도 이렇게 풀어 헤치시고.
1: 멋있는 그런 정은 선배 같은 느낌? 사랑 씨는요?
2: 전 약간 모범생처럼 오늘 입고 왔습니다. 약간 칼 단발에 이렇게 딱 넥타이를 끝까지 딱
1: 완전
2: 조이고.
1: 단정한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2: 네.
1: 오! 아이유에오님께서 금발 흑발 조합까지 리얼 점점 맞습니다. 인정.
2: 저희가 또 오늘 같이 단발을 해가지고
1: 맞아.
2: 더 이렇게 데뷔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아라님이 콘치리들 오늘 왜 이렇게 이쁜이들이야?
1: 예뻐요.
2: 이쁘니? 감사합니다.
1: 오, 1749님께서 사랑하는 콘치즈 아기들 첫 스페셜 DJ 축하해. 파이팅! 나야가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2: 감사합니다. 나야 응원이 진짜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진짜.
2: 탱이 탱이 탱탱탱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랑디 쩡이디 콘치즈의 친친방 DJ 오늘 꿈 아니죠? Music takes control, it got me moving like a metronome처럼 춤추는 중.
1: 진짜 춤추고 계신가요?
2: 춤추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1: 학걸과 모범생 같은 지금 저희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2: 자,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봤죠. 요즘 나의 옷차림은 무엇인가? 먼저 정은 씨가 요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1: 항상 always 나야한테 많이
2: 그쵸.
1: 받게 되죠. 근데
2: 맞아요.
1: 요즘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것처럼 초콜릿에 빠져 있거든요, 요즘. 제가 이게 다크 초콜릿도 있고 밀크 초콜릿도 있고 초콜릿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2: 맞아.
1: 근데 저는 밀크 초콜릿에 빠져 있어요.
2: 맞아.
1: 진짜 달콤하고 한번 먹으면 이 스윗함이 몸에 이렇게 나오는 느낌? 사랑 씨는요?
2: 저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나야가 정말 제큰 옷차림이기도 한데, 저는 요즘 하늘이 참
1: 아,
2: 좋더라고요.
1: 맞아.
2: 제가 이렇게 눈을 뜨면은 하늘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날 하늘이 예쁘면은 그날 하루를 되게,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시작을 잘할수 있어서 요즘 하늘 보는 거에 좀 빠졌습니다.
1: 요즘도 날씨가 더운데 하늘이 구름이 엄청 예쁘게 뜨더라고요.
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보면은 되게 날씨가 좋은 줄 알고 나가보면은 엄청 더워서 진짜 깜짝 놀라요.
1: 맞아.
2: 그쵸? 숨이
1: 진짜.
2: 이렇게 턱 막히는 더움이에요.
1: 오, 9849님께서 쩡이디, 그래서 뽑기 치타 나왔나요?
2: 나왔나요? 저도 궁금해요.
1: 제가 오늘 라디오 기념으로 미리 까고 오려고 했거든요.
2: 네.
1: 너무 떨려서 못 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콜릿 안에 치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2: 저도 궁금한데요.
1: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제가 까고 내 다음에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2: 같이 까도 되나요?
1: 같이 갈까요?
2: 같이 갈까요?
1: 좋아요.
2: 좋아요. 5495님이 콘치즈 라디오 콘텐츠 있잖아에서 갈고 닦은 모습 보여주고 오자요. 맞아요.
1: 오자요.
2: 오자요.
1: 화이팅.
2: 저희가 또 저희 이즈나 자체 콘텐츠 있잖아라는 라디오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1: 맞죠,
2: 거기서 정말 열심히 우리 연습했잖아요.
1: 맞죠.
2: 그래서 오늘 다 보여주고 오자요 하겠습니다.
1: 그리고 특히 사랑 씨와 저랑 같이 많이 대화를 했었어요,
2: 맞아.
1: 있잖아에서.
2: 거의 모든 편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
2: 한두 번 빼고 진짜 많이 했었어.
1: 그래서 좀 친근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8231님께서 제 옷살 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즈나 입덕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즈나 덕분에 매일매일 하나하나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얼른 실물 영접하러 콘서트 가고 싶어요. 이즈나 콘서트 기대돼요.
2: 와, 감사합니다.
1: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9월 중순부터 콘서트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정말 기대되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2: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좋아요.
1: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볼 거고요.
2: DJ들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드릴 겁니다. 또 2부에서는

0: 는 저희가 가져온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1: 3부는 반말 모드로 진행됩니다. 진짜 친구랑 수다 떨듯이 문자도 소통도 반말로 주고받으면서 더 친해지는 시간 만들어볼게요.
0: 그러니까 저희 콘치즈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다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또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도 써왔거든요. 와우. 마지막 코너 교환일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1: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1: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 부릅니다.
0: 먼저 0번 유사랑 아잉.
1: 0.5번 최정은 아잉.
0: 그리고 1번 친친방에 아기 강아지랑 아기 치타가 난입했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옙, 확인 결과 사랑이랑 정은이입니다. 님.
1: 2번 친한 친구 방송반에 콩치즈의 등장이라 후 재밌어지겠는데 님.
0: 3번 언니 나 예뻐? 언니 거야 님.
1: 4번 내가 싸울 때 야라고 하지 말랬지. 여기가 어딨어? 여기 야가 어딨어? 내가 야야? 님.
0: 5번 언니 있잖아, 우리 진실 게임하자. 좋아하는 치타랑 강아지 있어? 콘으로 시작해서 즈로 끝나는 그런 치타랑 강아지 있어? 님.
1: 6번 유희진의 명대사 사랑하니? 사랑하냐고! 를 아기 DJ 사랑해 정은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님.
0: 7번 나 좋아하지 마. 그게 뭔데?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님.
1: 8번 너 좋아하냐? 너 콘치즈 좋아하냐? 님.
0: 9번 간장공장공장은 경찰청청청청세창살과 메뚝메뚝메뚜기의 딸이고 메뚝메뚝메뚜기는 안 촉촉한 초코칩을 먹고 간장공장공장장을 낳았다. 님.
1: 마지막 10번 잘 자요. 오늘도 콘치즈 꿈꿔. 님.
0: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띵동! 사랑씨 택배 왔습니다. 빨리 찾아가세요.
2: 으쨔!
1: 사랑이의 하루 언박싱! 대만에 다녀왔는데 대만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망고를 먹었다.
0: 사랑씨 망고 진짜 좋아하잖아요.
1: 전 진짜 망고 진짜 사랑하거든요. 대만에서 그 대만에 가기 전부터 나야분들이 대만 망고 진짜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편의점을 갔는데 그 망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 행복했었어요.
0: 내가 그걸 먹어보진 못했는데 색깔이 진짜 노랗더라고요.
1: 진짜 잘 익은 망고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망고를 먹었는데 그 망고만큼 진짜 맛있는 망고를 먹어서 너무 행복했어. 정은이도 먹었잖아.
0: 맞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1: 진짜 맛있었어요.
0: 진짜.
1: 자 그럼 다음 상자. 정은씨 빨리 택배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너무 큰데?
1: 아, 너무 크다.
0: 정은이의 하루 언박싱. 코코언니랑 오랜만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온라인 쇼핑만 하던 내가 오프라인 쇼핑을 처음으로 성공했다.
1: 진짜 많이 사셨다고 들었어요.
0: 이제 8월의 달은 정은이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쇼핑을 많이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온라인 쇼핑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근데 코코 언니랑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같이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엄청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탕진을 하고 왔어요.
1: 맞아. 근데 그렇게 필이 딱 꽂히는 날에 다 사야 돼.
0: 맞아.
1: 그래서 정은이 2시간 뒤에 생일이잖아요. 저도 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이즈나의 이제 선물 교환식이 있기 때문에 증정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설렙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9390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랑디 쩡이디 DJ님들 얼마 전 안동축제에서 입덕하게 된 신입 나야예요. 최애는 사랑이. 신입 나야를 꼭 붙잡아 둘 수 있는 사랑이와 정은이의 한마디 듣고 싶어요.
3: 우와 안녕하세요.
0: 제가 먼저 하셔도 될까요?
1: 안 돼요.
0: 최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한번 도전.
0: 최애 도전.
1: 도전해주세요.
0: 나야 어디 가지 마.
3: 나야 사랑해.
0: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요.
1: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안동에 다녀왔었는데 요즘에 축제를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응도 잘해주시고 막 떼창도 해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축제를 했었거든요.
3: 맞습니다. 반가워요.
0: 반가워요.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명곡이죠. 이즈나의 메트로놈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이즈나의 메트로놈 듣고 왔습니다.
1: 승우님께서 매며들어.
0: 매며드셨군요. 최고입니다.
1: 최고입니다.
0: 9849님께서 메트로놈 응원법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응원법 어딘지 궁금합니다. 콘지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화이팅!
0: 메트로놈 응원법 진짜 귀엽거든요.
1: 저는요.
0: 똑같을 것 같아.
1: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할까요?
0: 하나, 둘, 셋. 이즈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1: 메트로는 땜브.
0: 맞아.
1: 맞지.
0: 땜브 때 저희 나야가 이즈나 이렇게 외쳐주거든요.
1: 이즈나를 8번 외칩니다.
0: 정말 귀엽습니다. 이게 무대에서 보면은 나야가 참 사랑스러워요.
1: 맞아요. 무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서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4437님, 쩡이디 하트. 몇 시간 뒤 생일인데 12시 땡하고 제일 처음 듣고 싶은 말은?
0: 뭐예요?
1: 뭐니뭐니 해도 생일 축하해 아닐까요?
0: 어, 진짜?
1: 네.
0: 사랑해 이런 건 줄 알았어.
1: 아니요.
0: 알았어. 12시 땡 제가 제일 먼저 해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1: 진짜요? 그럼 12시 땡 하면 사랑이가 같이 있어주겠네요.
0: 먼저 해주겠습니다. 4606님 유사랑 바보라고 하셨는데 아 방금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목이 달라졌는데
1: 처음이잖아요.
0: 바보 아닙니다. 노놉.
1: 노놉. 4788님 콘체즈 DJ 하러 간다고 들었을 때 다른 멤버들의 응원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잠깐 숙소에 들렸었는데 코코 언니가 화이팅하라고 일본 간식을 챙겨준 거예요. 맞죠.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큰 힘이 됐어.
0: 항상 멤버들이 이렇게 저희가 따로 스케줄을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진짜 모든 멤버들이 다 응원 메시지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참 사이좋은 이즈나입니다.
1: 맞아요. 사이좋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저희의 추천곡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에서는 서로의 취향도 알아보고 반말 토크도 해볼 겁니다. 저희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1: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보이넥스트 도어의 원앤올리, 82 메이저의 슈어띵.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조용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1: 쌤 나가셨지? 그럼 시작해볼까? 야간 자율학습.
2: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3: 몰래 몰래.
2: 조용 조용.
1: 지금은 야자 시간.
2: 먼저 랑디, 야자 해봤나요?
3: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나도.
3: 그쵸?
2: 응.
3: 그쵸,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야자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2: 응.
3: 그쵸?
2: 맞아 맞아.
3: 원래 야자 시간에는 각자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아니 눈앞에 선생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몰래 조금씩 딴짓도 하게 되잖아요. 야자 때가 아니더라도 자습 시간에 혹시 어떤 딴짓 해봤나요?
2: 진짜 솔직히 자습 때는 진짜 많이 딴짓했거든요. 저는 몰래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자습 시간에 몰래 강의를 듣는 척 노래를 듣고 많은 선배님들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3: 진짜 국룰. 저는 심지어 그 태블릿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약간 요즘엔 되게 세상이 좋아져서 플레이리스트가 그 강의 영상이 틀어져 있는데 그 음악은 노래가 나오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어. 저는 그거를 틀어놓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2: 아니 대박인데 그건 몰랐어요.
3: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진짜 많아요.
2: 대박.
3: 추천합니다. 학생 여러분.
2: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나.
3: 화이팅.
2: 화이팅.
3: 2784님께서 야자할 때 몰래 간식 먹는 게 어찌나 맛있었는지 특히 지금 쩡이니가 먹는 쌀과자 같은 거요. 우리 입맛 짝짝꿍이다.
2: 완전 짝짝꿍. 저 이런 쌀과자나 초코 칩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3: 맞아.
2: 맨날 추잉 캔디 들고 다녀서 몰래 몰래 이렇게 먹었거든요. 맞아.
3: 정이가 젤리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맞아. 진짜 많이 먹어요.
2: 랑이는요?
3: 과자요?
2: 응.
3: 저는 요즘 초코 과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과자에 초코 위에 얹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자 안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2: 진짜 너무 맛있어요.
3: 그런
2: 요즘.
3: 과자가 전 참 좋습니다.
2: 진짜. 오. 0899님께서 핫걸치고 구수한 입맛 취향. 맞아요. 맞아. 이게 저희 제 쩡이들의 반전 매력입니다. 입덕 포인트입니다.
3: 오, 그렇습니다.
2: 그중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는 딴짓은 이거겠죠. 몰래 노래 듣기.
3: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야자 시간에 몰래 들어도 좋을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3: 청은이와 아이사랑 유사랑이 뽑은 내가 요즘 사랑에 빠진 노래.
2: 오. 주제부터 정체성 가득하죠? 요즘 저희가 즐겨 듣는 노래들, 좋아하는 노래들로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골라봤습니다.
3: 쩡이디는 어떤 노래와 사랑에 빠지는 편인가요? 약간 도입부가 좋다거나 아니면 가사가 좋다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2: 저는 무조건 멜로디와 이 비트를 들으면서 가사파보다는 멜로디파인데요. 이게 멜로디가 확 꽂혀서 제 심금을 울리게 하면 아 이거다 하고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 같아요.
3: 근데 막 가사가 완전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거든요. 가사가 완전 막 파티파티. 근데 멜로디 완전 잔잔해. 근데 정은이 심금 울렸어. 그래도 약간 그런 심금 울릴 타이밍에 듣나요?
2: 그래도 저는 멜로디파인 것 같아요.
3: 아 정말요? 저는 가사를 되게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사를 엄청 많이 보는데 멜로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만 멜로디보단 가사가 조금 더 요즘 좋은 것 같아요.
2: 근데 만약에 가사가 엄청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런데 막 멜로디는 막 띵동 땅땅땅 막 이런 느낌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3: 그러면은
2: 그럼 플리에 넣는다 안 넣는다?
3: 그럼 넣어요.
2: 넣어요?
3: 네 넣습니다.
2: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3: 네.
2: 아 그럼 랑디는 가사파고 전 쩡이디는 멜로디파인데
3: 멜로디파?
2: 좀 다르네요.
3: 살짝 다르네요. 근데 합치면 좋잖아요.
2: 합치면 그쵸? 저희가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면
3: 그쵸?
2: 되겠네요.
3: 좋아요.
2: 찰떡궁합이네요. 이렇게 저희가 사랑에 빠지게 된 노래들 바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3: 그럼 먼저 쩡이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2: 제가 선곡한 곡은요. 조지의 좋아해입니다.
3: 왜 이 곡을 선곡하셨죠?
2: 일단 이 멜로 같은 느낌의 맞아. 그 멜로디가 처음 인트로를 제 심금 올리겠어요.
3: 아, 심금 올렸어요?
2: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특히 제가 멜로디파긴 하지만 이 가사의 후렴구에

0: 이 가사가 진짜 너무 뭔가 감동이에요.
1: 맞아요. 저도 진짜. 이 노래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가사도 진짜 좋고 멜로디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저도 약간 이렇게 감성에 조금 이렇게 취하고 싶을 때, 감성에 이렇게 기대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0: 이 곡은 뭔가 힘들거나 조금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들으면 설레면서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1: 사랑이 가득한 노래예요.
0: 추천해요.
1: 추천.
0: 여러분도 노래 들으면서 저희 선곡 어땠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조지의 좋아해.

0: 쩡이디의 추천곡 조지의 좋아해 듣고 왔습니다. 쩡이디 라디오로 좋아하는 노래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1: 마음이
0: 심금 울리나요?
1: 네, 심금 울렸습니다.

0: 너무너무 좋은 노래네요.
1: 5495님께서 쩡디 추천곡 좋아해 한 소절 제대로 불러주세요. 안 들어도 이미 좋아 벌써 좋아. 바로 갈까요?
0: 메인 보컬.
1: 날 좋아한단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

0: 설레셨나요?
1: 아, 제가 설레요 지금.
0: 설렜어요?
1: 네 설레요. 아, 목소리가 너무 설레요? 설레는데요? 어떡해요. 설레요 지금. 9849님 이제 앞으로 이 노래 들으면 쩡디 생각날 것 같아요.
0: 평생 생각해주세요.
1: 어머 목소리가 지금 설렘이 가득하시네요. 저는
0: 정다운님께서 정은 선배 좋아해. 나도 좋아해.
1: 김윤희님께서 아니 지금 교복에 이 노래까지 청춘 드라마 한편 뚝딱이잖아.
2: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의 얼굴이 너무 떠올라서 설레서 죽겠어.
3: 좋아해.
2: 나도.
0: 잠깐만 그만할게요.
1: 다음.
0: 승우님께서 정은이 아기 치타같이 겉은 치타인데 감성적인 거 너무 귀여워. 이게 바로 또 좋아. 또한 저의 반전 매력입니다. 입덕하셨습니다.
1: 하셨습니다. 반전 매력이 많으시네요. 한서정님께서 저도 가사가 좋으면 노래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가사 멜로디 다 좋은 노래는 바로 Is Not Sign.
2: Can you just give me a sign?
1: Sign 정말 정말 정말 좋습니다. 맞아, 꼭 들어보세요 맞아. 여러분.
0: 자 선곡 바로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요즘 제가 사랑에 빠진 노래는 라이즈의 Inside My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0: 오.
1: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처음에 멜로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너 없인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너 저는 그 팬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야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정말 나야가 맞아요. 없으면 이제 난 아무 소용도 없다.
0: 그럼 이 가사의 멘트를 멘트로 나야에게 전해주시죠.
1: 나야 너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 사랑이
0: 없어.
1: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라이즈의 Inside My Love.

0: 들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1: 근데 진짜 가사가 너무 예쁘네요.
0: 그렇죠. 정말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실 때꼭 가사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노래를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정다희님께서 와 나야 깊은 감동. 나야.
0: 나야 사랑해. 6787님께서 사랑아 나도 너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나야 정말 정말 저희의 삶에 나타나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1: 사랑해요.
0: 오늘 친진방 선곡표는 저희 콘치즈가 직접 골라온 내가 요즘 사랑에 빠진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쩡이디가 한곡더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0: 저도 요즘 이 노래 완전 빠졌는데 오늘 왜이 곡을 선곡하셨죠?
1: 제가 또 제니 선배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 무대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선공개로 곡을 발매를 하셨는데 또 색다른 제니 선배님의 내추럴한 모습과 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공기가 느껴지는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저도.
1: 그래서 이 밤에 이 편안한 느낌으로 이 곡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선곡을 했습니다.
0: 저도 이 노래를 그 뮤비 볼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뮤비도. 그래서 정말 정은이가 좋아하겠다 싶었었어요.
1: 그럼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0: 랑디의 추천곡 라이즈의 Inside My Love 듣고 왔습니다. 랑디, 내가 DJ가 돼서도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선곡해서 듣는 기분 어떤가요?
1: 저는 이 노래를 새벽에 되게 자주 듣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밤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은이랑 함께 들

0: 정희디의 추천곡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왔습니다.
1: 신희조님께서 콘티드 음절알이다. 이 시간에 듣기 좋은 노래들만 잘 골라와서 듣기 너무 편해요. 저희가 밤 라디오다 보니까 좀 더 차분한 느낌의 곡을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골라와봤습니다.
0: 맞습니다. 7273님, 오늘 콘치즈 추천곡 들으니 모든 곡이 콘치즈처럼 사르르 달콤하게 녹는 것 같아요. 콘치즈 덕분에 명곡들 겟! 혹시 이즈나 노래 중에서도 숨은 명곡이 있다면 하나 꼽아줄 수 있을까요?
1: 오늘의 분위기로는 이즈나의 리너미 어때요?
0: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리너미가 가사가 정말 예쁘거든요. 한 소절 불러볼까요?
0: 좋아요.
1: Just lean on me 언제 어디든지 나에게 기대.
0: 이 lean on me도 정말 가사가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오늘 힘든 일 있었거나 약간 오늘 지쳤다 한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오늘 하루를 위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0: 쩡미디와 랑디에게 기대.
1: 기대.
0: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요즘 콘치즈의 귀를 설레게 하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인데요.
0: 명곡이죠.
1: 정말 명곡이죠. 저도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약간 이 시간에 제가 자주 듣는 곡이거든요. 정말 자주 들어요. 너무 좋은 곡이고, 그리고 저는 백예린 선배님이 커버하신 것도, 그 리메이크 하신 것도 정말 많이 듣는데 정이도 그리고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듣고 싶어서 오늘 추천해 줬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0: 일산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틀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랑디의 추천곡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4572님 사랑이가 한 소절 불러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파트인
3: 후렴 어떤가요?
4: 아 저는 좋아요. 그 사람을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3: 음색이
4: 감사합니다.
3: 너무 좋다요.
4: 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곡이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저희는 3부 있잖아 젤리 좋아해로 돌아올게요.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나 취미를 반말로 알려주세요.
3: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아까 추천해드렸던 곡이죠. 이즈나의 리너미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정은.
1: 나는 유사랑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사랑 맛젤리랑
0: 정은 맛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응?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2334가 보내줬어. 콘치즈 언니들, 나는 언니들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고등학생 나야야. 나는 요즘 친구들과 밴드 연주하는 것에 빠져있어. 언니들도 해보고 싶은 악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 라고 보내줬어.
0: 랑디가 피아노 엄청 오랫동안 배우지 않았어?
1: 맞아, 나는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거의 한 10년 정도 배웠었는데 또 이게 오래 안 하니까 다 까먹더라고. 근데 요즘에 다시 좀 기회가 된다면 악기를 많이 연주해보고 싶어.
0: 나는 요즘 드럼 소리에 빠졌거든. 그래서 완전 드럼을 나중에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
1: 나 드럼을 진짜 한 달 정도 배웠었거든. 근데 기본은 칠 줄 알아. 내가 나중에
0: 진짜?
1: 너 가르쳐줄게.
0: 내가 더 잘한다 그럼. 5495가 보내준 문자도 볼게. 랑디, 정이디, 나는 요즘 영화 보는 게 취미야. 우리 랑디, 정이디도 평소에 둘이 영화 보러 자주 가던데 혹시 각자 인생작 추천해줄 수 있어? 이유도 나의 인생 영화는 참고로 싱스 트리트 추천.
1: 어, 우리 영화 메이트인데.
0: 맞아.
1: 같이 할래?
0: 조인?
1: 정이 인생작 추천해줄 수 있어요?
0: 나는 사실 공포 영화 매니아란 말이야. 그래서 공포 영화를 진짜 진짜 자주 보는데 진짜 무서웠던 영화가 있어. 곤지암.
1: 아 진짜 무섭지.
0: 이건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정말 이거는 이 귀신들의
1: 맞아,
0: 그
1: 맞아.
0: 이미지가 정말 다른 영화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
1: 진짜 무서워. 나는 타이타닉.
0: 아
1: 타이타닉
0: 좋지.
1: 봤어?
0: 봤지.
1: 정말 그게 내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봐서 여러 번 보고 싶은데 정말 길잖아요.
0: 맞아.
1: 그래서 한번 또 날 잡아서 보고 싶네.
0: 최근에 한번 다시 재개봉한 적 있었잖아.
1: 어 맞아.
0: 그때 나 10번 봤던 것 같아.
1: 진짜?
0: 진심으로.
1: 진짜?
0: 응.
1: 진짜?
0: 진짜로.
1: 진짜?
0: 응.
1: 멋있는데? 나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보고 싶어. 7916이 보내줬어. 나는 요즘 요거트에 과일 먹는 거에 빠져있어. 특히 복숭아랑 블루베리가 맛있어. 콘치즈 사랑해.
0: 사랑해.
1: 이거 코코 언니 아니지?
0: 그니까. 아니 진짜 엄청 신기해.
1: 어.
0: 최근에 복숭아
1: 블루베리.
0: 그 모찌랑 블루베리 모찌를 먹었어.
1: 심지어 요거트 모찌야.
0: 맞아 심지어 요거트 모찌였어.
1: 심지어 코코 언니가.
0: 맞아.
1: 코코 언니 아니야?
0: 이거 코코 언니 아니지?
1: 코코 언니지.
0: 나야랑 좀 찰떡궁합이네요.
1: 그러니까.
0: 하나가 문자? 아 하나가 보내준 문자 볼까? 나는 요즘 러닝에 빠졌어. 요즘 진짜 덥잖아. 근데 뛰다 보면 도파민이 터진다? 물론 땀도 터지고 성격도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뛰고 나면 뿌듯해. 갓생산 것 같고. 살면서 운동 하나쯤은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네도 좋아하는 운동 있어? 나는 헬스를 좋아해.
1: 정은이 웨이트 진짜 많이 해.
0: 나는 어깨 운동 정말 열심히 했거든 한때.
1: 맞아.
0: 그래서 이렇게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을 진짜 좋아해.
1: 나는 약간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도 올 약간 봄에 지민 언니랑 같이 러닝하는 거에 완전 빠졌어가지고 한강 러닝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엔 진짜 너무 더워서 러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날씨더라고. 근데 하나 너무 멋있다. 이 날씨에 러닝이라니 진짜 최고.
0: 그러니까.
1: 너무 멋있다.
0: 리스펙.
1: 리스펙.
0: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그럼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트와이스의 시그널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트와이스의 시그널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8453님, 내가 방금 시그널 보냈는데 받았어? 콘텐츠 사랑해.
3: 어, 온다. 어쩐지 방금 이렇게 찌릿찌릿 자꾸 시그널이 온다 했는데 8453 거였어? 어쩐지
4: 받았어.
3: 완전 발받았어.
5: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질문해줘. 다 얘기해줄게. 이수빈이 께서 수빈이가 나 시그널 커버 무대 너무 좋아서 500번 돌려봤어. 콘체즈는 이즈나 커버 무대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3: 이즈나 커버 무대 진짜 많이 했잖아.
5: 맞아. 근데 나도 시그널 진짜 좋아해. 여기
3: 나도.
5: 언제부턴가는 네가 좋아 지기 시작했어 바보야.
3: 바보야. 나는 최근에 한 디바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
5: 맞아.
3: 디바를 되게 엄청 빨리빨리 안무를 나가고 연습을 했었는데 무대에서 되게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
5: 맞아. 그치? 진짜 신났어.
3: 진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5: 그리고 그 TMI에 그 관객분들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더라고.
3: 맞아.
5: 그리고 이 안무를 따라 쳐주셨어.
3: 디바. 맞아.
5: 그래서 너무 신났지.
3: 진짜 재밌었어. 9849님께서 진아가 또 커버 맛집이잖아. 그럼 나중에 해보고 싶은 커버 있어? 오. 저는 나는 완전 진짜 옛날부터 엑소 선배님의 러브샷이나 아니면 럼미라이시라는 노래를 진짜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
5: 완전 다른 느낌의 노래인데 둘 다?
3: 완전 다른 느낌인데 둘 다 이진아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5: 맞아.
3: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5: 나도 완전 멋있는 슈트 입고 멋있는 컨셉으로 커버해보고 싶어. 5339가 보내줬어. 내가 요즘 빠져있는 건 콘치즈와 황치즈. 콘치즈도

0: 황치즈 과자 먹어본 적 있어? 나는 매일 황치즈 산행을 다녀.
1: 진짜 요즘 황치즈 유행이잖아.
0: 다시 유행을 재유행하는 것 같아.
1: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0: 최근에 그 황치즈
1: 쿠키집.
0: 쿠키집? 그거 너무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아니,
0: 맞아.
1: 나는 황치즈를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하나 주셔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0: 맞아.
1: 그래서 그때 숙소에 그한 박스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먹길래 그냥 아무도 안 먹나 보다 했는데 그날 그걸 먹어보고 숙소에 가서 바로 뜯어서 하나 먹었어.
0: 진짜 황치즈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1: 진짜 맛있어.
0: 근데 황치즈에 크림치즈랑 그 화이트 초콜릿 같은 그게 꼭 박혀 있는 게 진짜
1: 맞아.
0: 맛있는
1: 진짜
0: 것 같아.
1: 맛있어.
0: 진짜.
1: 추천.
0: 추천.
1: 채이가 요즘 너무 더워서 냉우동에 빠졌어. 여름 하면 냉우동 먹을 생각에 소확행이야. 사랑이랑 정은이도 여름 되면 꼭 먹는 음식 있어?
0: 냉우동을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냉우동 진짜
1: 나도
0: 좋아하거든?
1: 좋아해.
0: 근데 이걸 많이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1: 진짜?
0: 냉모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1: 진짜 이거 약간 진짜 TMI인데 그 우리 샵 근처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땡초 냉우동이 있거든? 땡초 냉우동 안 들어봤지?
0: 안 들어봤어.
1: 채이 꼭 먹어봐. 땡초 냉우동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강추. 진짜
0: 맛있겠다. 아,
1: 맛있어.
0: 냉우동 먹고 싶다.
1: 배고파 갑자기. 야식?
0: 야식? 냉우동?
1: 냉우동?
0: 8231이 보내줬는데 질문. 홈치즈 만나는 날더 싫은 게 뭐야? 전체에게 우산 주고 비 맞고 온 나야 vs 전체랑 우산 같이 쓰고 온 나야? 잠시만. 너무나도 큰 밸런스 게임이잖아. 더
1: 나야,
0: 싫은 거?
1: 나야 뭐해?
0: 그니까 이
1: 나야
0: 질문
1: 뭐야
0: 뭐야?
1: 지금?
0: 전체가 있다는 말인 거잖아, 그럼.
1: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고를까?
0: 잠깐만, 나 지금 고민되거든.
1: 더 싫은 거.
0: 더 싫은 거? 오케이.
1: 하나, 둘, 셋.
0: 전.
1: 전자. 전.
0: 아, 나 후자.
1: 더 싫은 거?
0: 응.
1: 진짜?
0: 아니야, 전자할게.
1: 난 전.
0: 왜냐면 나야가 비 맞고 온 거잖아.
1: 맞아. 비를 맞고 왔는데 심지어 그 우산도 전체에게 주고 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부디부디.
0: 안돼. 내가 우산 하나 줄게.
1: 당장 어딘데? 전화해.
0: 전화해.
1: 데리러 갈게. 0485가 쩡디 랑디가 추천하는 드라마 있어? 아, 이름이 우리 비슷하네. 나는 선재없고 티어라는 드라마를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 나는 그 연기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선재없고 티어 대본집을 내가 사서 그걸로 할 정도로 난 선업티를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어.
0: 진짜?
1: 진짜 재밌어. 추천.
0: 나는 요즘 빠진 드라마가 있거든.
1: 뭐야? 아, 알것 같아.
0: 근데 말해도 되나 이거?
1: 말해?
0: 내가 참교육에 빠졌단 말이야. 내가 액션 그런 스릴러 코미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어.
1: 저희가
0: 추천.
1: 항상 밤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 요즘에.
0: 맞아.
1: 진짜 자주 보는 것
0: 내 요즘 삶의 낙이 드라마, 영화 보는 게내 삶의 낙이야.
1: 같아. 아니, 근데 약간 나는 완전 로맨스 로코 추천했는데 너 완전 액션.
0: 아, 나는
1: 완전
0: 근데
1: 달라.
0: 로맨스 영화를 단한 번도 본적 없어. 진짜. 정말로. 드라마는 본 적은 있거든. 뭐 여신강림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영화로는 멜로 영화, 로맨스 영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 진짜?
0: 나는 그래서
1: 나도 그렇지.
0: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 보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
1: 야, 너
0: 이런
1: 그거
0: 말
1: 안
0: 소신
1: 돼.
0: 발언이긴 한데 그 로맨스 좋아하는 그
1: 나 있어, 여기. 여기.
0: 미안해요.
1: 미안해, 나안 돼? 전 진짜 좋아해서. 나는 항상 약간 개봉하는 거 있으면은 항상 보러 가는 것 같아.
0: 진짜?
1: 영화도 드라마도 다.
0: 한번 도전해볼게, 나도.
1: 같이 보러 가자.
0: 우리 같이?
1: 싫어?
0: 아니, 같이 보자.
1: 싫어?
0: 아니?
1: 같이 보러 가자.
0: 그래.
1: 친친방 친구들 문자도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
0: 문자도 좀더 받을게. 우리랑 아웅다웅 하고 싶은 친구들, 꽁냥꽁냥 하고 싶은 친구들, 사연 많이 넘겨줘.
1: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언젠가 랑디가 커버해보고 싶다는 그 노래 들을게. 엑소의 러브샷.

0: 엑소의 러브샷 듣고 왔고 문자 계속 소개해볼게. 7406님이 쩡이디랑디 시작보다 엄청 진행이 자연스러워졌다. 긴장 많이 풀렸나봐. 울진아 잘한다 잘한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맞아,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있어.
1: 맞아, 초반보다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아. 고마워 나야. 쩡알쩡알 여기서 잠깐, 우리 콘지즈 만약 고등학생 때 같은 고등학교였다면 우리 서로 어떤 친구였을까?
0: 지금 딱 이미지 그대로였을 것 같아.
1: 진짜?
0: 응.
1: 너 이런 친구였어?
0: 나 완전 이런 친구야.
1: 아, 근데 뭔가 우리 같이 고등학교 다녔으면 안 친했을 것 같아.
0: 응.
1: 그치?
0: 맞아. 너는 완전 모범생. 아, 나도 모범생이긴
1: 아니야.
0: 해.
1: 나 완전 인싸였어.
0: 나도 인싸였어. 정말.
1: 그럼 친했겠다.
0: 그래. 근데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완전 그 댄스 동아리 있었어가지고
1: 진짜?
0: 그 춤 잘 추는 연습생으로 뭔가 소문이 나는 그런 아이였어.
1: 나는 그런 거 안 했었어.
0: 진짜?
1: 어, 댄스 동아리 이런 것도 안 했었어. 친하게 지내자.
0: 그래. 2066 친구가 나는 요새 휘낭시에 빠졌어. 그 중에서도 무화과 크림치즈 휘낭시에를 좋아하는데 랑디 쩡이디는 요새 빠진 디저트 있어? 아님 아직도 지민이 버터떡이 최고야? 나 요즘 진짜? 빠진 디저트 있어.
1: 뭐야?
0: 화이트롤.
1: 아, 너 진짜 많이 빠져. 근데 너 좀 이제 그만 먹어야 돼.
0: 맞긴 해.
1: 맞긴 해.
0: 나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1: 아니 진짜 최근에 나도 정은이도 원래 디저트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최근에 진짜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나도 완전 요즘 빠진 버터떡이 두바이 버터떡 맛집을 찾아보려가지고 두바이 버터떡을 진짜 자주 먹었거든?

0: 근데 이게 참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1: 맞아.
0: 너무 이 달달한 걸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2: 밥도 건강히 잘 챙겨 먹으면서 디저트도 먹는 거.
0: 근데 지민 언니 버터떡 진짜 맛있어.
2: 맞아. 휘낭시에도.
0: 휘낭시에도 진짜 맛있고 이게 그냥 같은 멤버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렇게 시중에 있는 버터떡을 먹었을 때 진짜 지민 언니 버터떡을 이길 만한 버터떡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2: 맞아. 그리고 휘낭시에도 나는 휘낭시를 좋아하지 않은 편이었거든. 근데 휘낭시에 언니가 만들어준 휘낭시를 먹었는데 진짜 휘낭시에 빠져버린
0: 진짜
2: 거야.
0: 진짜 맛있어.
2: 근데 지민 언니 휘낭시에 말고는 못 먹겠어.
0: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2: 근데 이진아만 먹을 수 있네. 어떡해?
0: 어떡해? 어떡해?
2: 어떡해?
0: 지민 언니가 나야에게 구워줄 날이 오기를.
2: 맞아.
0: 2739님께서 요즘 너무 더워서 사는 게 힘들어. 쩡이디 랑디가 여름을 좋게 만들어주라. 콘텐츠가 생각하는 여름의 좋은 점, 낭만 하나씩 알려준다면? 낭만. 나는 약간 그 반바지에 반팔, 그러니까 이렇게 입는 패션을 되게 좋아하거든. 아니면 긴팔에 반바지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입고 한강을 산책하면서 노래를 듣는 거야. 그럼 너무너무 그 완전 낭만 그 자체야.
2: 진짜 낭만 그 잡채다. 어,
0: 잡채? 어. 맛있겠다.
2: 맛있겠다.
0: 정은이의 여름 낭만은?
2: 나는 내가 또 핫걸이잖아. 난 여름이 너무 좋은 이유가 선글라스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0: 아, 요즘 자꾸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 아니, 심지어 밤에! 밤에 실내에서 자꾸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세요, 정은이.
2: 밤에 선글라스는 제 패션이에요. 아,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 아, 근데 솔직히 선글라스가 이 햇빛을 차단하는 위해서 만들어진 안경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맞아. 선글라스 끼면 자신감이 생겨.
0: 정말?
2: 응.
0: 아, 근데 저 요즘 패션을 정은이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밤에 선글라스 끼는 패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아, 근데 눈 건강을 위해 선글라스 잘 끼고 다니면 좋아요.
2: 맞아 맞아.
0: 네. 어, 잠깐 잠깐!
2: 응.
0: 지금 선생님 우는 소리 들린 것 같지 않아?
2: 조용. 공부하는 척 잠깐 노래 듣고 오자.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어. 문자 좀만 더 볼까?
1: 다운이가 여름 좋은 이유 많잖아. 일단 여름엔 정은이 생일이 있음. 이제 40분도 안 남았다.
0: 진짜 얼마 안 남았어.
1: 맞아.
0: 정은이의 생일을 벌써 함께한 지 5년 차인가? 4년 차인가?
1: 4년 차 정도 된 것 같아.
0: 그치, 4-5년 된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다.
1: 그러니까 나는 이번이 20살 첫 성인의 첫 생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생일이 될 것 같아.
0: 너 이제 40분 뒤면 이제 나랑 동갑이 되는 거야.
1: 꺄!
0: 지금까지는 나를 언니라고 부르기 언니라고 부르도록 해.
1: 언니.
0: 응.
1: 그래. 40분 남았으니까 언니라고 할게.
0: 그래. 인생 선배야 내가.
1: 사랑 선배. 사랑 선배님.
0: 그래. 정은 후배님.
1: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이제 야자도 마치고 반말 모드도 맞춰야 하는데 그치 언니? 사랑 언니.
0: 정이. 아쉽지만 우리 많이 친해진 것 같지? 남은 30분 4부에서도 더 친해져보자. 이즈나의 마마미아 듣고 올게. 이따 봐.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내 미래보다 뚜렷한
1: 정은 이목구비?
0: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 영동초등학교.
0: 정은 씨가 졸업한 학교죠?
2: 맞아요.
0: 초등학생 때 타자 1등이었던 최정은 어린이는 또 뭘 잘했나요? 어떤 어린이였나요? 밀착 취재!
2: 제가 타자 1등 맞았어요. 진짜. 그쵸? 최고 타수가 거의 500을 넘었거든요.
0: 진짜 잘했네.
2: 진짜 빠르죠. 그리고 저는 또 춤을 잘 춰가지고 맨날 그 의자랑 책상 다 밀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고 막 그래서 인기쟁이였단 말이야.
1: 오구 그랬덩.
2: 응.
1: 오구 그랬덩.
2: 네, 사랑 언니.
0: 네. 사랑스러운 아기였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들어갑니다. 와우. 다가올 개학날 급식 메뉴 중 숨겨진 하나를 맞춰주세요.
2: 8월 14일 금요일 영동초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보리밥, 황태 감자국, 수제 치킨 커틀릿, 허니 머스터드 소스, 곤드레 나물, 깍두기, 우유, 그리고 이것인데요.
0: 이것은 여름이 제철인 과일의 하나로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은 자줏빛이고요. 검은빛을 내는 종류도 있고 푸른빛을 내는 청 이것도 있죠.
2: 과연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포도, 2번 나 보고 싶었도?
0: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0: 1번 포도, 2번 나 보고 싶어 또?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레드벨벳의 Surfing Boy.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레드벨벳의 서핀브이 듣고 왔습니다. 썸머퀸, 레드벨벳이 무려 2년 2개월 만에 발표한 완전체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트렌디한 하우스 그룹을 위해 보사노바 기타와 레게 리듬을 얹은 곡으로 청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보컬의 매력을 한껏 살렸죠. 멤버 조이 선배님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다고 해요. 뜨거웠던 지난날을 추억하고 새 기억을 써내려가는 서사를 정교하게 담아낸 가사에도 주목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2번 아니고 1번 포도였습니다.
0: 다가올 8월 14일 서울 영동초 개학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보리밥, 황태 감자국, 수제 치킨 커틀릿, 허니 머스타드 소스, 곤드레밥, 곤드레나물, 깍두기, 우유, 그리고 포도. 곤드레밥 나 곤드레밥, 곤드레나물밥.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나도 좋아해.
0: 그 급식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1: 맞아.
0: 그게 이제 간장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1: 맞아 맞아.
0: 그 급식 메뉴 국룰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싶었나 봐요 지금.
1: 아니 근데 내가 그 영동초를 이렇게 떠올리니까요. 급식 메뉴 중에 돈가스가 제일 맛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진짜?
1: 네.
0: 맛있겠다.
1: 돈가스랑 그 소스가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래, 난 또 있어. 나는 카레나 하이라이스 이런 거 자주 나온 거 알죠? 나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밥 두 그릇씩 먹었어.
1: 맞아. 김치까지.
0: 김치까지. 그런 급식이 진짜 맛있어요. 밤 메뉴 얘기하니까 배가 점점 고파오네요.
1: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랑디는 최애 급식 메뉴가 뭐였어요? 통틀어서
0: 하나만 고르면?
1: 응.
0: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마라탕으로 가겠습니다.
1: 마라탕? 오.
0: 아니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급식에 마라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 진짜로?
0: 근데 막 분모자도 들어있고.
1: 어머.
0: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잘 들어있었어. 되게 맛있었어. 약간 육개장 같은 맛이었어.
1: 맛있겠다.
0: 근데 되게 맛있었어.
1: 나는 짜장밥.
0: 아, 국룰이지.
1: 짜장밥에 단무지와 깍두기랑 김치.
0: 깍두기.
1: 그것만 있으면 매일매일 급식 먹을 수 있을 것
0: 진짜
1: 같아.
0: 진짜 맛있어. 지금 진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1: 그러니까,
0: 것 같아.
1: 그러니까 어떡해.
0: 맛있어 벌써.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725님 축하합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어요. 1번 포도요. 사실 전 정은이 보고 싶어도를 고르고 싶었지만 암튼 고3이라 8-10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는 중인데 독서실에서 친구랑 같이 간식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진짜
1: 완전.
0: 화이팅.
1: 진짜 화이팅.
0: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카페, 음료, 간식 맛있게 먹고 힘내요.
0: 공부 화이팅!
1: 화이팅!
0: 진짜 힘내겠다. 화이팅 화이팅.
1: 그럼 저희는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2349님께서 랑이 정이는 팀내 20살 동갑내기 친한 친구잖아요.
0: 맞아요.
1: 평소 서로 닮고 싶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나요?
0: 저는 요즘 닮고 싶은 점이기도 하고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정은이의 성대를 이렇게 열어서 연구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연구를 되게 하고 싶거든요. 발성에 대해. 근데 최근에 정은이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1: 맞아.
0: 정은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정은이한테 야, 난 진짜 너의 성대를 연구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1: 진짜? 나도 비슷한 닮고 싶은 점이 있는데.
0: 진짜?
1: 최근에 녹음을 했을 때 그 좀 더 저음의 목소리를 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아~
1: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는 사랑이보다는 좀 더 하이톤의 목소리여서
0: 맞아.
1: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야.
0: 진짜?
1: 아무리 내려도.
0: 진짜?
1: 근데 사랑이가 한 걸 들었는데 너무 그 중점이 너무 매력적이고 근데 그 음색을 너무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0: 정말?
1: 들었어.
0: 근데 정은이가 정말 고마운 게 약간 저희가 녹음을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순서가 붙어 있어요.
1: 맞아.
0: 정은이가 조금 먼저 와서 이렇게 제 녹음하는 걸 듣고 피드백도 같이 해주고 의견도 되게 많이 내줘서 그래서 최근에도

0: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있죠.
1: 맞아요.
0: 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1: 나중에.
0: 나중에. 4572님, 쩡이디 랑디, 요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알려줄 수 있나요? 오. 언제죠, 쩡이?
2: 저는 최근에 스트로베리 문 봤어요.

0: 거야. 너무 신기했어.
1: 진짜?
0: 심지어 그 동그란 달이었어.
1: 소원 빌었어?
0: 응.
1: 무슨 소원인지 물어봐도 돼? 비밀이야? 응. 알았어, 알았어.
2: 근데 이준아에 대해서 소원이 있어요?
1: 나는 바로 지금! 진짜 아니 정말
2: 에이, 센스 뭐야?
1: 아니 그냥 하는 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난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라디오 DJ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처음에 좀 긴장해서 약간 실수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 너무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재밌고 정이랑도 지금 지금 케미 레전드야.
0: 맞아,
1: 우리
0: 맞아 레전드야 지금.
1: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지금.
0: 나도 DJ 한다는 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단
1: 맞아,
0: 말이야.
1: 저희 한다고요? 이러면서
0: 진짜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거 있잖아 그 마음 그 안에서만 나오는
1: 그 설렘 약간 이렇게?
0: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1: 뭘까? 너무 궁금해.
0: 그 안에서 춤추는 그거 있잖아. 아무튼 그런 느낌 내적 댄스 내적 댄스를 추면서 행복했어.
1: 지금 진짜. 우리 이번 주 3일이나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0: 예이.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갑니다.
1: 오늘은 제가 직접 일기를 써왔습니다. 실리카겔의 김한주가 피처링한 세이수미의 베케이션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최근에 갤러리 정리를 다시 했다. 내 갤러리엔 5만 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옛날 사진부터 쭉 보면서 오랜만에 나의 어린 시절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나도 내 주변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그때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많은 걸 했구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 항상 있어줬던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시간은 참 빠르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는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앞으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면서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또 10년, 20년이 흘러 지금을 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정우의 나의 젊은 책갈피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바로 제가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귀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0: 정말요?
1: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웠어요.
0: 감사합니다.
1: 사랑스는 평소에 일기 자주 쓰나요?
0: 저는 약간 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날 약간 오늘 좀 뭔가 많은 감정들을 느꼈다 하면은 약간 메모장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간 새벽에 좀 이렇게 감성이 확 오는 타임이면은 그때 막 메모장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올해 초반에 좀 열심히 쓰다가 요즘에 좀안 쓰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은이는요?
1: 저도 올해 목표가 365일 꽉 채운 다이어리를 만들기가 목표였는데 금세 또 실패를
0: 맞아.
1: 해버렸어요.
0: 근데 한참 올해 초반에 우리 다 같이 다이어리가 유행이었어.
1: 맞아, 맞아.
0: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쓰는 사람이 줄어들더니
1: 근데 그래도 일기 쓰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0: 금방금방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앱이 있어.
1: 맞아.
0: 일기 앱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날그날 일기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1: 근데 그럼 갤러리에 있는 사진 5만 개를 다 정리한 거예요, 진짜?
0: 아, 다 정리 못했고요. 일단 최근 사진만 그 원래 저희 알죠? 셀카 찍으면 진짜 한 100장씩 찍는 거.
1: 맞아, 맞아.
0: 그중에 이제 한장 쓰인단 말이에요.
1: 맞아.
0: 그래서 그한장 쓰였던 거 빼고 다 지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 근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0: 어떤 생각했냐면요. 정리는 미리미리 하자라는 생각이요.
1: 맞아, 맞아.
0: 이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5만 장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미리미리 그날그날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1: 미리미리 하자.
0: 미리미리 하자. 교환일기 오늘은 저의 일기였고요. 다음 주 야자 시간에는 정은 씨가 일기를 써올 거예요. 그날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저희와 함께한 2시간 어떠셨나요?
0: 어떠셨나요?
1: 좋았다고요?
0: 정은이는 오늘 어땠어요?
1: 처음 DJ를 한 거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편안한 친한 친구 방송반을 처음으로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오늘 첫 DJ라서 사실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정은이랑 하니까 금세 또 편안하게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노래들도 너무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 맞아. 2349님께서 랑디 쩡이디 오늘 첫 DJ라는 게안 믿길 정도로 정말 듣기 편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앞으로 콘치즈와 함께할 2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은아 20번째 생일 축하해.
0: 축하해.
1: 고마워요.
0: 최경아님께서 누구네 집 콘치즈가 이렇게 DJ를 잘하나요? 이즈나 집!
1: 이즈나 집!
0: 이즈나네!
1: 이즈나네! 오, 내일은 전학생이 찾아옵니다.
0: 청량하게 돌아온 파우와 함께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술탄 오브 덕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0: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이즈나의 유사랑,
1: 최정은이었습니다.
0: 또 봐!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여화음악 담당자 앞. 이것은 전공파입니다. 2. 신종파. 주소를 다 적은 뒤에 그래도 못 믿어서 덧붙이는 말. MBC FM에서 새벽 1시에 하고요. 정은임 아나운서와 홍동식 프로듀서가 진행합니다. 참 김현철의 디스크쇼 뒤 음악에서의 사랑이 있는 곳의 앞 시간입니다. 3. 아부파. 밤의 여왕, 밤에 피는 장미, 천사표, 너무 예쁜 언니에게. 4. 오류파. 정운이막, 정은이악, 영화음악 실악, 최명길의 영화음악악.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오는 그 편지들, 받는 사람 안에 적힌 글들을 한번 쭉 분류해봤습니다. 좀 재미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저는 변함없이 여기

슬리버 사운드 트랙에서 칼리스 송, 이니그마의 곡 앞에서 이미 소개해 주셨죠? 정은임 아나운서께서.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4년 8월 4일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20주기가 되는 2024년 8월에,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3부 기획이었죠. 1부는 다큐멘터리, 정은임 아나운서와 정은임의 영화 음악을 기억하는 영화인 그리고 동료들 또 선후배들의 인터뷰가 함께했던 다큐멘터리이고요. 정은임은 누구인가? 정은임의 영화 음악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 2부가 정은임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하나 만들어 봤었죠. 그게 2부였고, 이제 3부는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정은임의 영화 음악을 기억하는 청취자분들, 또 가족분들 다

0: 오였고 변영주 감독님, 김태용 감독님, 그리고 김초희 감독님, 그리고 FM 영화음악 DJ였던 배우 정은채 씨의 진행, 그렇게 공개방송을 해서 총 3부 기획으로 여름날의 재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2024년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방송의 경우에는 영상이 함께 있으니까요. 듣고 볼수 있는 이 여름날의 재회. 아직 못 듣고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검색하시면 돼요. 정은임 뭐 20주기 뭐 특집방송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름날의 재회 정은임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1부, 2부를 묶어서 하나, 그리고 3부를 따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2년 전에 방송 잘 들었는데 다시 듣고 싶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무흐즈 채널에 올려놓았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 제가 이 라디오 일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인 것 같아요. 2년 전 여름날의 재회 특집 방송 만들 때. 그리고 보람도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37회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 라디오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정은임 아나운서 20주기 특집 여름날의 재회가 한국 PD대상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오프닝은 그 특집 방송 가운데 일부 다큐멘터리 중에 한 대목이었고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990년대 정은임 아나운서의 그 방송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시절의 어떤 오프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청취자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죠. 전공파 이렇게 딱 주소 써서 엽서나 편지 보내시는 분, 그리고 아부파도 있었고, 네. 또 오류파도 있었죠. 이름 틀리는 분. 엽서나 편지에서 이제 문자나 뭐 미니창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걸로 방법은 바뀌었지만 정은임 아나운서의 청취자 분류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재밌게 듣다가 조금 좀 뭉클해지기도 하죠.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정은임 아나운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정은임이 누구야? 정은임의 영화음악이 뭐야? 하실 분들이 훨씬 많을 이때 예전에 이렇게 멋진 DJ가 있었다. FM 영화음악 DJ가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좀 일깨워 드리려고 20주기 특집방송 준비한 거니까요. 못 들으신 분, 지금이라도 찾아서 듣고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아, 이런 방송이었구나. 그런 FM 영화 음악을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정은임 아나운서에 비하면 또그 뒤에 또 10년 동안 했던 이주연 아나운서에 비하면 또 저녁 8시에 함께했던 한예리 배우나 정은채에 비하면 아,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DJ이긴 하지만, 뭐, 열심히는 한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4일, 정은임 아나운서 22주기를 맞이해서 2년 전 여름에 다시 만났던 정은임의 영화 음악,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정은임 아나운서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2부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0: 아니요.

0: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1: 영화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죠. 영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막 찾아가서 기웃기웃대고 영화 보고. 그리고 20대 초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또 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그 정은임의 영화음악 같은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무슨 PC통신도 안 했었거든요. 그때 영화음악 시절, 이게 시간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그다드 카페 음악을 되게 자주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
2: 독일 감독 퍼시 에드론의 바그다드 카페는 이방인으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한 카페를 훈훈하게 그려내고 있죠.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밥 텔슨이 부르는 노래 Calling You입니다.

보통 이 노래는 제베타 스틸이 부른 버전을 많이 신청하시고 저 역시 많이 틀어드리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밥 텔슨. 그가 직접 부른 노래 역시 바그다드 카페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소개하는 방송 그 파일에 앞서서 인터뷰한 사람은 목소리로 누군지 다 짐작하셨죠? 유승환 감독. 예요. 유승환 감독 감독 되기 전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목말라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정은임의 영화 음악 일명 정은임의 영화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그때 얘기를 막 해주었거든요. 그 기억에 바그다드 카페 콜링류가 자주 나왔던 것 같다라는 얘기 역시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바그다드 카페 음악을 틀 때쯤에는 이 곡도 많이 틀지 않았을까요? 마침 김지우 씨가 영화 파리 텍사스의 그 라이쿠더의 스코어 파리 텍사스를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 바그다드 카페 틀 무렵에는 파리 텍사스의 음악도 많이 틀었을 거예요. 정은임의 영화 음악에서. 재밌는 게 바그다드 카페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실제로 있었던 이제는 거의 사라진 도시라고 하니까요. 한때 캘리포니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영감의 시작이 된 영화이고 파리 텍사스 역시 미국 텍사스에 실존하는 파리스, 네, 파리스 그 파리라는 그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라서 그리고 둘 다 감독은 독일 감독이고요. 바그다드 카페를 만든 퍼시 에들론도 그리고 파리 텍사스를 만든 빔 멘더스도 모두 독일 감독이고 그래서 항상 좀 짝꿍처럼 함께 이야기가 되는 영화예요. 미국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었어? 미국에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 라는 좀 재밌는 호기심과 함께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바그다드 말고도 미국 여러 곳에 바그다드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켄터키에도 있다 그러고 뭐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뭔 없을까 싶은 생각이 뭐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바그다드라는 도시 그리고 미국의 파리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들 그두 편은 항상 묶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절에 이 음악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라이쿠더의 페리스 텍사스 영화 파리 텍사스의 스코어입니다.

끝나면 그 테이프 위에 또더 씌우고 뭐 이러던 시절이기도 해서 MBC 라디오에도 90년대 방송의 자료는 거의 남아야 온전하게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FM 영화음악 정원입니다의 거의 모든 방송이 고스란히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정음 아나운서의 아버님께서 매일 그 따님의 방송을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로 매일매일 그 방송을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 준비하면서 그때 아버님 만나 뵙고 그걸 어떻게 하루도 안 펴놓고 밤에 안 주무시고 기다렸다가 녹음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약 녹음 기능을 알게 돼서 나중에는 예약 녹음 기능을 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방송을 매일매일 녹음하는 그 정성이 어딥니까?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정은임 아나운서 세상 떠난 뒤에 정은임의 영화 음악을 기억하는 또 청취자 가운데 한 분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일일이 다 파일로 변환을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만약에 1시간 방송이면 그 1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뭐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뭐 눌러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거의 3년치의 방송을 다 플레이 시켜서 일일이 파일로 바꿔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주신 청취자가 또 계세요. 다 특집 방송에 그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말한 그 마지막 방송, 1995년의 마지막 방송도 역시 땡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정은임 아나운서 누군지 몰라도 1990년대, 특히 90년대 초반, 중반 FM 영화 음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지 아마 그 느낌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나름 재밌을 거예요. 예. 그내 인생의 영화 5편 가운데 또한 편이 이 영화죠. 허공의 질주. 저는 정은영 아나운서 덕분에 알게 된 영화고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가 되었고 지금도 리버 피닉스와 정은임과 시드니 루멧 이 삼각형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허공의 질주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ire and Rain.

두곡 들었습니다. 허공의 질주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레니 크라비치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은임 아나운서가 영화 음악을 진행한 시간이 다 합쳐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2003년에서 4년까지는 딱 6개월이었거든요. 다 합해도 한 3년 남짓 정도의 시간밖에 DJ를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 2004년 4월 26일 마지막 방송의 오프닝 곡으로 정은임 아나운서는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6288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한 사람, 고 정은임 아나운서. 저에게 정은임의 영화 음악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이름일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영화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은임 아나운서께 드리고 싶습니다.

8월 4일 하루만큼은 정은임 아나운서를 기억하며 이 곡을 신청합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시간을 넘어서 제가 2년 전에 그 특집 방송 준비할 때 이 영화 이 음악으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을 시작한 거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처럼 잠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정은임 아나운서의 느낌으로 그 방송 준비했었습니다. 여름날의 재회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처럼. 원래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비의 계절인데 아 올해는 폭염의 계절이네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심작심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 하는 레저 스포츠 중에 스노클링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스노클링은 수면 가까이에서 마스크와 순대롱 역할을 하는 스노클을 착용한 채 물속을 관찰하는 걸 말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물 위에 가만히 떠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고기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고 말이죠. 장어나 큰 물고기처럼 자신들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볼까요? 아니면 뭐지 이건? 큰 바위인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요즘은 물속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 됐든 시원한 물속으로 찾아들고픈 8월의 아침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위너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스노클링 하러 가서 바다 거북이 보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는데 왜 스노클링을 제대로 할 생각은 못 했을까요? 몇년 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못하고 뭐 어릴 때 수족관을 가거나 아니면 횟집 수조를 보면 아, 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 말이죠.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좀 짠해지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어느덧 달이 바뀌어서 이제 8월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오래전 8월에 나는 더위와 힘차게 싸우면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같이 추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하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은경님, 서울에서 부평까지 출근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닌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출퇴근 시간을 다 합치면 4시간이 조금 안 되는데요. 이 시간이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오히려 저는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와,

30년 동안 매일 왕복 4시간을 다니신 거예요. 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대중교통인지 뭐 혼자서 운전하면서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이 시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진승환님, 저는 40살이고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내려놓은 채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 새 직장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힘내서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직종을 아예 바꾸셨군요. 그동안 했던 일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신입의 마음으로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동료분들도 잘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적응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유재정님, 아파트 경비일 끝내고 퇴근하고 있어요. 가끔 듣는데 사연은 처음 보냅니다.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분들 더운 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중 하나가 이 아파트 경비일 하시는 분들이죠. 저희 아파트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자주 뵙게 되는데 진짜 이 더위에 밖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 대표해서 마음 제가 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610번님께서요. 새벽 3시에 충북 청주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연천으로 가고 있어요.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병아리들을 농장으로 옮겨서 축사 안에 풀어놓으려고 이동하는 길인데요. 잠 좀 달아나게 신나는 노래 거북이의 빙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찍 출발하셨네요. 병아리들 무사히 잘 옮기시고요. 4992번님도요. 이 시간엔 출근하면 길이 안 막혀서 좋아요. 덕분에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빙고! 듣고 내리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일찍 출근하는 거에 큰 장점 중 하나죠. 여유롭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610번님 그리고 4992번님께서 신청해주신 거북이의 빙고 같이 듣고 올게요.

네, 먼저 들으신 곡은 거북이의 빙고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373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해군 보사관입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부터 부대 방역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든 새벽 시간이지만 방역차 안에서 듣는 영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 덕분에 힘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장병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디님도 파이팅입니다. 노래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다입니다로 끝나네요. 단아까 제를 제대로 쓰시는군요. 역시 부사관님이십니다. 아, 제 친한 친구의 남편도 부사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생각보다 이 부사관들이 정말 할 일도 많고 엄청 바쁘더라고요. 뭐 야근은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이 그냥 쉬어도 되는데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아 진짜 힘들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지켜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우리나라 지키는 것만으로 힘든데 또 방역 활동까지 하셔야 되다니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진승환님, 373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2583번님, 영디 1년 가까이 수원에서 평택으로 출근하면서 항상 새 아침과 함께 했는데요. 둘째가 생기면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 그 시간에 더 육아에 힘써야 할것 같아 평택으로 이사 갑니다. 이전처럼 자주 듣지는 못하겠지만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육아 대디들 모두 파이팅! 아,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요? 아, 물론 2583번님 둘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회사 근처로 이사 가시면은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아기도 건강하게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신생아 기간에는 거의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밥 줘야 되고 깬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자주 만날 수 있겠죠?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게요. 0926번님, 영디, 저 요즘 수영장에서 접영 배우는데 쉽지 않네요. 영디는 접영 잘하시나요? 잘하시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물속에서 멋지게 헤엄칠 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김윤경입니다. 아, 윤경님, 이래서 접영을 맨 마지막에 배우는 거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접영을 배운다 생각하세요. 탈락자들 정말 많을걸요? 저도 접영을 하다 하다가 그 폼이라고 해야 하죠. 느낌이 안 살아서 결국엔 그냥 오리발에 의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리발만 있으면은 그런 대로 잘 되더라고요. 한번 도구의 힘을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접영까지 갔다는 건 수영을 어느 정도 또 잘한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의욕 잃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도윤서님. 영디,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저는 그분의 명언을 볼수 있는 앱을 다운받아들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 글귀가 마음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량함과 소박함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마음에 뭔가 꽉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혹시 신청곡이 가능하다면 너만을 느끼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앱이 또 있군요. 톨스토이의 명언들을 모은 그런 어플인가 보네요. 아, 근데 정말 좋은 뜻이네요. 아이들에겐 선량함과 소박함을 가르치는 일. 아, 그쵸. 특히 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참 중요한데 이래서 어른들의 책임감이 참큰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부터 좀 선량하고 소박하게 살도록 할게요. 윤서님도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 나온 곡이에요. 정구와 유현석, 손호준이 함께 불렀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영남지방 얘기인 줄만 알았던 극한 더위가 이제 서울까지 왔습니다. 폭염의 최고 위험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광주, 전남에 이어서 서울, 경기권에도 내려졌는데요. 아침부터 많이 덥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9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 서울이 36.7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서울, 광주 38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 36도, 부산 34도. 4도로 영남 지역보다 어제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극한 폭염 이어지겠고요. 오늘 경기 남부 포함해서 내륙 지방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곽재니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7년 전인 2009년으로 돌려볼까요? 그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됐죠. 아쉽게도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건 실패했지만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온 국민이 숨죽여 응원했고요. 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를 하는가 하면 다들 마스크를 쓴 채 큰 혼란을 겪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2009년은요, 그 어느 때보다 드라마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꽃보다 남자의 F4 열풍부터 미실 아리를 하게 만들었던

여왕까지 채널을 돌릴 때마다 재미있는 작품들이 쏟아졌죠. 그렇다면 그해 우리는 어떤 음악에 열광했을까요? 2026년의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8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8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09년 8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이때 저의 고1 생활의 여름방학이었죠. 정말 고1 때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많았는지, 특히 꽃보다 남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갑자기 이걸 틀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유치한 게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맛으로 보는 거니까 보다 보니까 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 F4 열풍, 뭐 꽃보다 남자 있었고 이후에 상속자들도 있었고 이런 류의 드라마들은 질리질 않는 것 같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그 다른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9년은요 걸그룹의 전성기가 열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그룹이 있었죠. 2NE1.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NE1이 2009년 여름에 발표한 I Don't Care인데요. 속을 썩이는 남자친구에게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좀 비켜줄래?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매달리지 마! 라고 외치는 가사가 엄청 파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검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좌우로 살랑살랑 흔드는 포인트 안무, 이걸 정말 많이 따라했죠.

아, 당시에 걸그룹 포미닛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포미닛은 4분 안에 각자의 매력으로 무대를 사로잡겠다라고 하면서 2009년 여름에 데뷔했는데요. 데뷔와 동시에 지금 흐르고 있는 핫 이슈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 부분의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서 그땐 다들 어딜 가나 이 부분을 흥얼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절의 포미닛은 정말 노래 제목처럼 매 순간 핫 이슈를 몰고 다녔죠.

2009년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한 걸그룹 하면 카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티걸, 허니에 이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인 워너까지 히트하면서 그해 여름엔 텔레비전을 틀었다 하면 카라가 나왔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워너라는 곡은 복고적인 감성에 트렌디한 사운드를 더해서 카라만의 새로운 색깔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카라는 그해 8월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다 제치고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죠.

자,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저는 2NE1이 워낙에 명곡들이 많긴 하지만 이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 I don't care. 아,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지금 들어도 세련되고 이 곡은 길이 길이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NE1의 I don't care 듣고 오시죠. Hey, playboy.

네, 방금 들으신 곡은 2NE1의 I Don't Care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엔 17년 전인 2009년 8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8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09년 여름엔 드렁큰 타이거가 정규 8집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틀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몬스터였죠.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강렬하면서도 웅장한 사운드에 압도된 분들 많을 텐데요. 편견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메시지를 힙합 비트 위에 거의 포효하듯이 쏟아낸 곡이었습니다. 당시 가요계에는 아이돌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몬스터는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성과 음악성 모두 인정받았는데요. 그 결과 이 곡은 지금까지도 힙합이 가진 힘을 제대로 보여준 명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2009년 8월엔 FT 아일랜드의 3집도 큰 화제였어요. FT 아일랜드 하면 다들 록발라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당시에 그런 노선에서 벗어나서 지금 흐르고 있는 바래라는 곡을 발표해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는 헤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만 바라고 있다, 이렇게 슬픈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가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멜로디는 너무 경쾌해서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죠. 밴드로서 FT 아일랜드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훨씬 더 넓혀준 노래죠. 바래? 좀 더 들어볼게요.

2009년 8월엔 어딜 가나 이 노래가 울려 퍼졌죠. 가요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이 아브라카다브라는 마법사들이 하는 일종의 주문이고요.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져라 라는 뜻인데요. 가사 내용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집착과 질투 때문에 그 사람을 닮은 인형에다가 주문을 건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노래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시건방춤이 아닐까 싶어요. 팔짱을 낀 채로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골반을 흔드는 그 안무. 온 국민이 따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때 푸드아일랜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용기 씨가 연기도 하시잖아요. 아역 출신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깡순이라는 청소년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그 깡순이 시절부터 이용기 씨를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 곡 함께 할게요. 푸드아일랜드의 바래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8878번님. 여름 휴가를 맞아서 본가에 가는 날입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김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자주 갔던 분식집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 집 쫄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쫄면 먹고 고구마 맛탕으로 마무리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살찌게 했던 그곳에서 추억여행 좀 제대로 하고 돌아올게요. 노래는 존박의 이상한 사람 예약합니다. 아, 정말 그 학교와 분식집은 왜 그렇게 다들 맛있을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포장마차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서 컵떡볶이를 먹었고, 고등학교 때는 즉석떡볶이 집이 있어서 그걸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 먹었던 그 컵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고 남은 국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묵 국물 한 스푼 넣고 계란 넣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맛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아, 8878번님. 그곳은 아직 남아있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쫄면 먹고 고구마 맛탕? 완전 단짠이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본가 다녀오시는 거 마음이 충족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존박의 이상한 사람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덥고 지칠 때마다 행복했던 추억 하나씩 떠올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태희입니다. 8050님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애청자입니다. 등교할 때마다 엄마 차에서 굿모닝 FM 듣는데요. 방학이랑 엄마랑 미국 여행을 와서 잔디밭에 누워서 듣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1: 와, 왜 이렇게 부러워?
0: 아직 휴가 못 간 분들이 진짜 부러워할 만한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허허, 진짜 너무

부럽다. 상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상으로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 신선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고요. 어디선가 새들이 짹짹짹짹 기저귀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 좋다. 다 상상되죠? 눈앞엔 푸른 잔디, 파란 하늘엔 하얀 구름 천천히 흘러가고요. 아 좋다.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데. 현실로 돌아오기 전에 딱 3분 12초 정도만 더 상상여행을 이어가 볼까요? 어디든 좋아요. 음악과 함께 여러분, 렛츠고!

8월 4일 화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첫 곡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듣고 오셨어요. 샌프란시스코? 한국하고는 이제 시차가 있어요. 16시간 차이라서 한국이 빠릅니다. 그곳이 이제 오후 한 3시? 예. 낮에 듣는 굿모닝 FM. 좋다. 상상여행 이제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진짜로 여행 간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부러워. 김민정님이, 테디 저는 3주 뒤에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1일 오후 에그타르트 할 거예요. 부럽죠? 사진 보내줄게요. 크크크크. 예, 많이 부러운데요. 많이 부러운데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박영숙님이, 저는 광복절 껴서 휴가인데 변산반도 가려고요. 후후. 좋네요. 변산반도도. 김수경님이, 저는 9월 9일에 베트남으로 여행가요 테디. 하하. 다음 달인데 벌써 땡겨서 이렇게 저에게 부러움을

0: 받으시려고. 부럽습니다. 강지현 님이, 저는 부산으로 상상여행 떠났어요. 송정해수욕장 바닷가예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시원한 파도가 철썩. 진짜 좋아요. 상상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다녀오셨네요. 이게 상상을 뭐 간접 경험을 다 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을 한 걸 다시 상상할 때, 그래서 그 디테일이 나만 기억하는 감각이 쫙 다가올 때 경험만큼 그래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여행 떠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경험하고 오시고, 예, 떠나오셨다가도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경험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디테일하게 우리 다 같이 평화로운 여행 머릿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다녀봅시다. 아침에 2시간은 좀 여행 같은, 예, 좀 편안한 친구가 돼야 되는데, 기분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타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피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코너,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씨와 함께합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도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오늘도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을 앞둔 영화 오디세이 티켓 준비했어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입니다. 오늘도 두 분께 2매씩 드릴 거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이렇게 적어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여행 티맵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긋지긋 무조맨.
4: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든.

0: 들었어요.
1: 7시 10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화모니. 지금 샌프란 날씨를 보니까 하늘은 맑은데 현재 기온이 22도입니다.
1: 아, 그게 제일 부럽다.
2: 부럽다.
1: 너무 부러워.
2: 반면에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영남권에서 견디던 극한 더위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현재 광주, 전남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가 3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강릉 31도, 대구가 36도, 부산은 3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펄펄 끓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서울이 벌써 29도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30도 육박하는 곳들이 많고요. 전국의 열대야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 쪽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쪽 지방으로는 소나기 요란하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마음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이 시간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내용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할게요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2: 짜파구리라고
1: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2: 네, 냉장고에 한우 체크 쌀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으시고 아 아무튼 도착 즉시 짜파구리 알겠죠?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화이팅
1: 아유 짜파구리는 그냥 아줌마 같으세요
3: 아, 아니다 참 다송이 오빠 먹으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한우도 들었고 어?
0: 야,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번호 716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 1등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인데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여유 있게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이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의 뽀미 언니 출신입니다. 당시 나이는 만 17세 역대 최연소 뽀미 언니였다고 합니다. 아 누군지 아시죠? 네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이분이 성시경 난 좋아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저는 성시경 노래 중에 시경이 형 노래 중에 난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난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을걸요? 예, 난 좋아.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조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전화 끊고 바로 물부터 올리세요. 화이팅!
0: 아, 영화 이제 기생충의 한 장면이었죠.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025번님 조여정 요즘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 김혜수 언니랑 투톱 미쳤어요. 테디도 보세요. 아유 봐야 되는데. 김혜수 배우랑 조여정 배우의 그 연기 대결. 와. 아, 두 분 결이도 비슷한 듯 다른 듯 막 있잖아요. 우리가 늘 봐오던 그 내공이. 아, 저 기대됩니다. 볼 거예요. 조방글님께서 정답 조여정. 오늘 거래업체 가야 하는데 여정이 참 기네요. 도닥도닥 화이팅. 달달한 거 뭐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좀 드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그래서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662번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으로 내한한 거 봄? 한국에서 뭐 하셨나 했더니 소금빵을 드시러 가셨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소금빵을 꼭 먹어보라고 했대요. 맛있다고 칭찬하시던데 저도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아, 이제 영화 오디세이 홍보차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거든요. 화장품 쇼핑도 하시고 손종원 셰프님 식당에서 이제 식사도 하셨더라고요.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좋은 것들만 많이 드시고 많이 만드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662번님도 소금빵 맛 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8593번님.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고양이 사료 1톤 기부한 거 봄? 8월 8일 세계 고양이 날을 맞아서 보호소에 기부를 했대요. 실제로 길 고양이들도 입양해서 키우고 있으시더라고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반려묘를 위해서 고급 오마카세도 만들어주시던데 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한번 품으면 다 보여있는 것 같아. 셰프님의 영향력 좋게 멀리 따뜻하게 뻗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8593번님 나초맛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일리스의 빌리온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보는 이슈들 계속 소개 받아볼게요. 9580번님 2026년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 벌써부터 반응 뜨거운 거 봄? 예산 지원자만 257명으로 작년보다 3배 많다고 하는데요. SNS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크크크. 특히 저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 분장한 참가자의 한 표 던집니다 하셨어요. 이게 진짜 분장 맞아요. 근데 확실해? 와, 이 톤 진짜 잘 잡았다. 질감 진짜 잘 잡았어. 와, 이분 될 것 같은데. 예. 이분께 선물 드릴 텐데 선물 뭐 드릴까요? 예, 선물 보여주셔야죠. 아, 감자칩이에요? 아닌데. 예, 9580번님 소시지 드립니다. 5331번님 우리 동네 소식도 전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시지땡 판교점 없어지는 거 봄? 오는 19일을 마지막으로 영업 종료한대요. 그동안 추억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없어지기 전에 영화 많이 보러 가야겠어요. 영화관에 관한 추억들 진짜 많으실 텐데 저도 사라지는 영화관 몇 군데, 예, 사라질 때마다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많이 사랑할걸. 그죠? 5331번님 감자칩 드립니다. 3277번님 이창동 감독 한국 감독 최초로 토론토 영화제 에버트 감독상 수상한 거 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상을 받은 건데요.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씨가 출연을 하고요. 9월 달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기대됩니다. 이창동 감독은 이제 버닝으로 또 큰 상을 받은 우리나라 대표 감독님이신데 가능한 사랑. 어떤 내용이길래 큰 상을 또 받았을까요? 3277번님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10cm의 1마리 가능성 듣고 올게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도 휴가를 계획 중인데요. 네. 태풍 돌핀이 저랑 같은 날 그곳에 도착한다고 해서.
5: 아, 맞다. 아, 그렇네.
6: 아, 네. 아,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보고 좀 미안을. 이제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5: 아, 어떡해요.
6: 네, 네, 힘낼게요.
5: 화이팅.
6: 네.
5: 조심해야 돼요.
6: 네. 오늘 도로 중에 가장 많이 밀리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인데요. 금천 방향 양방향 한 차로씩 막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밤부터 하던 작업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요. 특히 서울 방향이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7km 구간 정체가 아주 심해서 되도록 광명역이나 이전에 빠져나가서 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 목포 방향은 서부간선도로 안양교부터 금천교 쪽으로 밀려 있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더 많이 밀리는데 4km 지점부터 금천 쪽으로 쭉 정체입니다. 반대 도심 방향은 두 길 다 수월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주에 우리 회식했잖아요.
1: 그쵸.
0: 맛있게 잘 드셨어요?
1: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예. 오랜만에 고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0: 그 테이블 너무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1: 네.
0: 쫙 옆으로 이제 해서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오른쪽에 이제 떨어져서 계셨는데.
1: 네네.
0: 구 에너지에 우리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이
1: 일찍 떠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가시지? 그랬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이 형이 낯가렸지? 이렇게 생각을 그때 잠깐 했어요. 또 굿모닝 FM 회식 필승 전략을 알게 되셨다고요?
1: 아, 네. 이제 앞으로도 무조건 작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먹으면 또 우리 막내 작가님이 너무 맛있게 많이 먹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0: 네.
1: 그리고 덤으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웃다가 울었어요.
0: 눈물나게 웃었죠. 그냥 눈물나게
1: 네,
0: 웃었어요.
1: 네. 진짜 너무 소화시키면서 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우리 작가들이 최고예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잖아요.
1: 그리고 다시 한번 테디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그 말씀을 얼마든지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다시 힘내서 깨알 뉴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프로야구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 아, 사실 뭐 이 더위에 경기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1: 네, 그래서 창원 NC파크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는데요. 특히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토요일에는 40.4도, 일요일에는 39.5도까지 오르면서 이 KBO는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폭염으로 경기가 이틀 연속 취소된 건 관련 규정을 마련한 2019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만 이 팬들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에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원정 응원에 떠났던 팬들은 숙박비와 교통비만 부담하게 됐거든요.
0: 예, 미리 취소가 결정됐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KBO는 앞으로 폭염 상황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장별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서 필요하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추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요.
0: 네.
1: 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경기 지연은 물론 취소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0: 예, 올여름 폭염 워낙 심해요. 그래서 선수와 관중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대규모 식품 할인 행사를 시원하게 진행합니다.
0: 휴가철에 장 볼 일 많은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1: 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과 즉석식품, 또 음료와 과자, 빙가류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약 3,800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요. 소비자가 이용하기 쉬운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할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기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등을 최대 33% 할인하고요. CJ제일제당은 이 냉동식품과 두부, 김치 등을, 오뚜기는 라면과 즉석밥, 카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또 롯데 칠성음료는 콜라와 사이다, 커피 등을 최대 57% 할인하고요. 빙그레도 아이스크림과 가공유 등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0: 야, 생각보다 할인폭이 크네요.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폭염을 피해서 천연 에어컨이라 불리는 동굴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이 더위를 피해서 이제 동굴로 가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특히 이 강원 정선의 화암 동굴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암 동굴은 천연 석회 동굴과 옛 금광 갱도가 연결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복합 동굴 관광지입니다. 예. 이 동굴 안은 연중 평균 14도를 유지해서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또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약 1.8km에 이르는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폭염을 잠시 잊게 하는 웅장한 석회 동굴의 신비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1: 강원 정선 화암 동굴. 와, 아직 휴가지 못 정하시는 분들은 여기 듣고 또 솔깃하시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경기 광명의 광명 동굴도 대표적인 여름 피서 명소예요. 이 광명 동굴은 1912년 일제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개발한 광산이었는데요. 1972년 폐광된 이후 4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공간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을 해서 문화관광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예. 동굴 내부는 연중 12도 안팎의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는데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주말에는 약 8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다고 해요. 이에 광명시는 오는 17일까지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시원한 동굴에서 더위도 식히고 색다른 추억도 만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네, 7727번님이 충주 화록동굴도 좋아요. 놀러오세요.
1: 아, 동굴들이 지금 인기가 많네요.
0: 진짜. 네, 저도 여기 가려고 딱 찜해놨었거든요.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1: 갔다 와서 좀 알려주세요.
0: 네.
1: 김정현님이 일요일에 부산 사직 경기장 다녀왔는데요. 폭염 때문에 30분 지연 경기 했거든요. 30분 미뤘다고 더위가 그래도 좀 가시더라고요.
0: 오, 다행이다.
1: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4213번님은 야구장 데이트 가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유유. 물론 표도 없긴 합니다.
1: 아 이럼에도 표가 없어. 진짜 대단하다. 아.
0: 야구의 사랑.
1: 깰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레드벨벳이 신곡을 냈습니다. 오. 서핑 보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외쳐볼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지훈이 아내이자 다운이 엄마 박소라입니다. 남편이 올해 1월부터 갑자기 제주도 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요. 아이와 저의 방학으로 여름에는 한 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떨어져 있다가 함께하니까 아이도 저도 너무 좋네요. 3주 정도 제주살이 하면서 뜻깊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겠네요. 이분 당첨되셨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남코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는 지훈이 와이프, 다원이 엄마 박소라입니다. 36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소라님.
1: 네, 반갑습니다.
0: 요즘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1: 아, 네,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0: 아, 또 좀 시간이 지났다고 힘든 게 나오기 시작하나?
1: 네.
0: 아, 제주도는 어때요? 뭐 하실 예정이에요?
1: 아, 그냥 정말 힐링하러 온 거라. 예. 여기저기 뭐 예쁜 카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 위주로 다니고 있어서.
0: 아, 그치.
1: 네,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0: 아이고,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 5살이에요.
0: 5살. 아, 너무너무 또 좋아하겠네. 제주의 그 네. 풍경들이 그 5살 아이의 마음에는 진짜 오래도록 남아 있을 건데.
1: 네.
0: 좋으시겠어요. 잘하셨어요.
1: 네.
0: 그럼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고 했는데. 네. 주말 부부일 때 장점은 뭐예요?
1: 일단은 편해요.
0: 아, 생활의 어떤 리듬이 좀 편한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1: 네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고. 아이하고 저도 이제 하루를 일찍 마무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0: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이게 주말에 온전히 또 엄마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 루틴이 이제 편하게 딱 잘 네. 짜여 있을 텐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남편분이 남편분 루틴까지 좀 챙겨야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1: 네. 아,
0: 남편분의 느낌은 어때요? 같이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나요? 똑같은 것 같나요?
1: 네, 확실히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랑 아이 없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0: 예.
1: 그냥 주말에만 봤을 때보다 지금은 밥도 더 잘 먹는 것 같고.
0: 그렇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1: 밝아진 것 같아요.
0: 세상에, 너무 좋겠다. 이게 또 일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또 떨어질 네. 때 마음은 얼마나 또 애쓰셨을까 싶기도 해요.
1: 네.
0: 아,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좀 힘들어도 행복하게 계셔야 네.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제 퀴즈 푸셔가지고 치킨도 또 같이 네.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네. 아,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0: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반만 맞추면 되니까 네. 화이팅 한번 해보죠. 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면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52 더하기 83은?
1: 135.
0: 사자성어예요. 산에서도 싸워보았고 물에서도 싸워봄. 산전?
1: 수전.
0: 속담. 고양이에게 이것을 맡기다. 에서 이것은?
1: 생선.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1: 응?
0: 샤샤샤.
1: 패스.
0: 메이플

0: 표소를 영어로 하면 박스?
1: 박스 오피스?
0: 영화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패스.
0: 아,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 기본 법전은?
1: 경국대전?

0: 어, 껍데기는 갈아. 여기 MC 이름하고 비슷해. 아,
1: MC 똑같아. 이름이요?
0: 예. 네.
1: 아, 패스.
0: 아, 아,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1: 아, 아 그거.
0: 그거 그거.
1: 그거 트와이스.
0: 아, 맞아. 정답. 야. 문제 잘 푸시네. 문제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와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어려운 거 다 맞추셨어요. 와 경국대전 이런 거.
1: 아 감사합니다. 예.
0: 트와이스였고 영화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 모두 출연하는 이제 배우는 톰 홀랜드였어요.
1: 아.
0: 껍데기는 가라를 쓴 시인은 신동엽이었습니다.
1: 아,
0: 아하, 잘 푸셨어요. 너무 잘 푸셨고, 선생님
1: 네.
0: 이제
1: 네.
0: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아,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하고, 어,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자.
0: 어, 울컥한다, 소라님.
1: 네.
0: 네, 어, 좋은. 좋은 시간들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죠?
1: 네. 네,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1: 네.
0: 제주에서 멋진 또 풍경 있으면 보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생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금어기가 풀려서 8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이 생선은요. 특히 가을 생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뼈째 먹으려면 오히려 요즘이 가장 맛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뼈가 억세져서 식감이 거칠어지기 때문인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 생선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아, 힌트 드릴게요. 힌트. 오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 생선 이제 먹자고 지금 딱 처리니까 바로 이제 전화하세요. 전화해요. 예. 뭐 하는 거냐고요, 저. 여러분 힌트 드린 거잖아요.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면 정답 제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2AM의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의외로 8월에 먹어도 맛있는 생선 정답은 바로 전어였습니다. 가을 전어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름이 제철이죠. 뼈가 좀 연하고 해서. 4118님이 전어 횟집하는 동생도 전어는 지금이 맛있다고 했는데 진짜였군요. 조만간 전어 먹으러 가야겠어요. 꺄! 지금이래요. 지금 먼저 선수 치세요. 장수진님이 정답 내가 어제 먹은 안주 전어. 먹은 거 다 빼느라 열심히 러닝 중입니다. 아, 전어만 드셨으면은 러닝 뭐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겠냐고요, 그죠? 예, 그 뒤에 더 있겠지. 4만원 오하나버님이 정답 전어. 여름 휴가 보내고 집에 가는 중인데요. 가는 길에 남편이랑 싸워서 분위기가 냉랭했거든요. 근데 방금 반반키 같이 풀다가 분위기까지 풀렸어요. 그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지금 이거 듣고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 눈을 살짝 마주치고 물론 차 세워올 때 그리고 한번 안아줍니다. 토닥토닥 미안해 사랑해 안하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 너무 빠져들었네. 8257번님이 정답 전어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가서 배에서 바로 썰어 먹었던 그 맛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립네요. 아버지도 전어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멋진 추억이 있네요. 음식은 무드가 다 할 때가 있으니까 그 무드는 최고였겠다. 자, 꿀스틱 세트 다 보내드립니다. 선곡표 게시판에 남겨놓을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0: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푸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승현수입니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그냥 보통 출근해서 계속 수업하고 센터 업무 보고 그렇게 보통 한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운동 전후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운동의 흥미를 느끼실 때 가장 보람차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 출근길에 무조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태리님, 아침 일찍 방송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더운 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모습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결혼 1주년이 되는 날인데 남편과 이제 도쿄로 하이록스라는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됐어요.

0: 그래서 여름 휴가 겸 겸사겸사 가는 거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남편 경화.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기 쉽지 않을 텐데 더운 날 고생이 많아. 안 돼, 못해. 다음 주에 시합 잘 하고 오자. 사랑해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생각하는 게 아침 텐션을 밤 늦게까지 그대로 팬들에게 전달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해버 굿데이.
1: 인천 청라에서 PT샵 운영하고 계시는 승현수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밝은 에너지가 확 느껴집니다. 하루 14시간 근무. 그냥 여기 사는 거죠. 자는 거 말고는 그냥 일어나면 씻고 바로 가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이 열정과 에너지가 반드시 행복으로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결혼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부부 동반으로 또 하이록스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정말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지 이제 이 대회까지 도전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건강한 부부이신 거 너무너무 멋지고 부럽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러닝도 하고 근력 운동 결합한 이제 실내 피트니스 대회 같은 게 하이록스인데, 아, 이건 뭐 거의 심폐지구력 뭐 다 모든 게 다 좋아야 돼.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운 인사들 곱게 담으로 제작진이 직접 할 겁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이 헬스 트레이너라면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자세 교정보다 맞춤법 교정에 더 힘쓸 것 같아요. 네. 이휘준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이준입니다.
1: 그건 교관이잖아요.
2: 에이 이렇게 하시던데. 에이
1: 하나 둘 에이 셋 아이 하나 더. 헬스장 다니고 있어요?
2: 아,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2: 예, 아직 계속 다니고 있어요.
1: 가서 뭐해요 가서?
2: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1: 어느 부위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2: 저요, 어깨요.
1: 진짜로?
2: 왜냐하면 어깨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1: 근데 어깨가 진짜 빨리 아프잖아요.
2: 네, 맞아요. 어깨 빨리 지치고.
1: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2: 많이 합니다.
1: 한 2세트 이후부터는 진짜 던지고 싶은데.
2: 진짜요. 그거랑 하체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은.
1: 하체는 뭐 말해 뭐해요.
2: 하체가 제일 힘들고 어깨는 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열심히 하고 있구나.
2: 해야 돼요.
1: 몸이 좋긴 좋아요.
2: 그래요?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1: 아니, 보여주지 마요.
2: 이거 라디오라서 어떻게.
1: 보이는 라디오 때 우리 보여줬잖아요.
2: 그걸로 안 되죠.
1: 그때 백승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2: 그러니까 너무 하얗다고.
1: 하얗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근육량을 보셔야 되는데 피부 색을 왜 이렇게 보시는
2: 그러니까
1: 거예요?
2: 그러니까 안을 봐야 돼요.
1: 자, 언어유의. 언어에 대해서는 이만한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2: 해드립니다.
1: 잘 따라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2: 자, 평소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은요,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표현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굿모닝 뉴스입니다. 이휘돌 리포터 지금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휘돌 리포터, 지금 그곳 상황 어떤가요?
3: 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월급날 돈을 탕진잼 탕진한 듯이 아주 그냥 사람이 없습니다.
1: 예, 전문적이지 않은 말투. 예, 생생합니다. 그곳이 탕진잼, 어딥니까?
3: 탕진잼.
1: 어딥니까 그곳이?
3: 저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1: 아, 이휘돌 리포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3: 네, 장난은 아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3: 네.
1: 먼지잼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네요.
3: 먼지잼. 돈을 다 쓰고 통장에 먼지만 남았다는 뜻인가요? 공감합니다. 월급 좀 올려주시면.
1: 네, 연결 상황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휘돌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3: 괜찮은데? 잘 들리는데?
2: 오늘 배워볼 우리말, 먼지잼입니다.

0: 네, 누가 들어도 스포츠 뉴스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1: 이거 뉴스 아니야 이거?
0: 잘못 찾은 거예요. 뭐예요?
1: 갑자기 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어느 상황극에서 김호경 앵커가 먼지 잼이라도 오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휘돌 리포터가 통장에 먼지만 남았다는 뜻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먼지 잼 이게 뭘까요?
0: 이게 우리말이라고요? 와, 너무
1: 먼지 잼.
0: 먼지 잼. 먼지 잼.
1: 먼지 잼.
0: 뭐 일단 먼지는 네. 맞는데 잼이 뭘까?
1: 잼. 탕진 잼 할 때 그 잼인지.
0: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1: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지 잼. 비가 먼지를 날리지 않을 만큼 조금 옴. 아, 이런 뜻이에요.
0: 비 이야기예요?
1: 비예요. 비. 오. 먼지를 잠재울 만큼 아 조금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잼은 재우다의 줄임말로 추정이 돼요. 이 외에도 비와 관련된 표현이 참 많습니다. 먼저 는개라는 말이 있어요.
0: 는개?
1: 개는 아이. 네, 는개. 이게 안개비보다는 조금 굵은. 근데 이제 이슬비보다는 가는 아... 비를 뜻해요.
0: 아, 뭔지 알아. 이렇게 흩뿌리듯이.
1: 네, 살짝, 진짜 네. 살짝 이슬비보다는 가는.
0: 분무기 살짝, 뿌리듯이 오는 비.
1: 살짝. 거구나. 또 개부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0: 개부심.
1: 네, 개도 이것도 아이. 약간 비속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장마로 큰 비가 지나간 뒤에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퍼붓는 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앉은 고운 흙을 명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이예요. 명개. 이 명개를 부셔낼 만큼 퍼붓는 비라는 뜻입니다. 오. 네. 참고로 여기서 부시다는 뭔가를 깨뜨린다는 뜻을 가진 부수다가 아니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거나 헹구다라는 뜻이에요.
0: 와, 어렵다 어렵다.
1: 그 전에 또 이제 여우비 이거 소나기 같은 거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또 비를 표현하는 우리말이 정말 다양하니까 이게 상황에 맞게 이게 사용하면 참 이게 다채롭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네.
0: 비와 관련된 우리말이 이렇게 많았군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먼지잼, 먼지잼은 먼지를 재운다. 먼지를 재울 정도로 살짝 온 거.
1: 그렇습니다.
0: 아, 좋다.
1: 탕진잼은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0: 예.
1: 전혀 관련 없고 돈은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탕진, 예. 재미를 뜻하는 잼 합친 신조어죠, 신조.
0: 그럼 재미고, 네. 먼지잼은 재운다에
1: 그렇습니다.
0: 나온 겁니다.
1: 네.
0: 아, 재밌네요. 우리말 표현 재밌어.
1: 다양하고 재밌죠,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0: 3000번님이 와, 39년 평생 처음 듣는 단어 먼지잼.
1: 네.
0: 정말 잼나네요. 크크크. 어허. 39년이면은
1: 많이 안 사셨는데?
0: 아니, 그것보다 이런 개그 하기에는 조금
1: 아, 아.
0: 예, 친구들이 많이
1: 느크크. 예.
0: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호응 뒤에 그렇게 붙일까 제가 얘기한 것 같잖아요.
1: 아, 아니. 저는... 제가 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우리 휴진 아나운서 보내 드리면서 우주의
1: 네.
0: 드라우닝. 아, 먼지잼 반드시 외워야겠다. 비에 대한 표현.
1: 좋아요.
0: 예, 외우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우즈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 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8시 1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더위의 지도도 바뀌었습니다. 서쪽은 극한 폭염, 그리고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은 먼지잼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이제 광주, 전남, 또 서울, 경기권에도 내려졌습니다. 영남지방은 폭염주의보로 두 단계 완화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 양산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서울, 광주는 38도, 하남시가 39도, 세종, 전주 37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열대야주의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벌써 30도, 체감온도가 벌써

32도까지 올라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극한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은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내륙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아, 회식 때 많이.
1: 회식 때? 예. 많이?
0: 드셨어요?
1: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인사가 늦었죠?
0: 아니, 그건 아니고.
1: 아, 그날 많이 사주셨는데,
0: 예,
1: 그죠?
0: 아니, 제가
1: 예.
0: 밥을 사드린다 하다가 회식까지 와버렸네요. 회식까지 그럼... 와버렸어요.
1: 아, 그래도 큰돈 쓰셨어요.
0: 아닙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소연 기자님 다 많이 드시나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1: 아,
0: 어, 그 테이블에 근데 고기가 계속 남아있었어요.
1: 아니에요. 저희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민경 PD랑. 네.
0: 예.
1: 많이 먹었어요.
0: 정은님이랑 이렇게 또 테이블이 있었는데 고기만 고기가 소복하고
1: 아 소복
0: 어 소복
1: 계속 시켜서
0: 아, 두 판 정도 먹었죠 두 판
1: 두 판 네, 두 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0: 예. 저기 우리 작가들은 세네 판 먹었는데 근데 금방 없어지던데 너무 달라서 계속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1: 아 저희가 아무래도 대사가 느려서
0: 아 그런 거면 괜찮 만족하게 드셨으면 괜찮아요 혹시나 적게 드셨을까봐 자 그렇습니다 아 뭐 잘 먹었다니까 다행이고
1: 네.
0: 키워드 뉴스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세제 개편안, 두 번째 키워드 이주민, 마지막 키워드는 용의자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세제 개편안입니다.
0: 어제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됐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부동산 세제 관련한 관심이 컸죠.
0: 예.
1: 몇 가지 짚어보면요. 먼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주변 입지도 좋아서 집값이 잘 오를 걸로 기대되는 그런 집을 말하는데
0: 예, 그런 집은 이미 근데 저렴하지는 않죠.
1: 네.
0: 그런데 가격이 더 오를 걸로도 예상이 되고요.
1: 그렇습니다. 집 여러 채를 사서 세금 부담이 커지느니 차라리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사자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이를 두고 10억짜리 집 세 채 가진 사람이 30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 훨씬 많이 내는 건 부당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0: 뭐 일부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걸로 보이네요.
1: 네,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앞으로는 이 종부세 세율 구간이 소유한 집값에 따라 나뉩니다. 보유한 집이 비싸면 그만큼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 정부는 향후 똘똘한 한 채, 즉 고가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시가 45억 원이 이제 넘는 네. 집부터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지네요.
1: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5, 6억 원 집에 대한 종부세 내년엔 지금보다 27% 이상 증가하고요.
0: 예.
1: 내후년엔 지금보다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만약 시가 50억 원짜리 집이라면 2년 뒤엔 지금보다 종부세가 40%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0: 고가, 초고가 집에 대한 세금 네. 부담 강화가 된 건데
1: 네.
0: 집을 사놓고 살진 않은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부담도 강화가 됐어요.
1: 네,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거래세인데 이 거래세 매길 때 기존엔 집을 보유한 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을 덜어줬거든요. 앞으로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을 따져서 세금 부담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래 산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0: 직접 산 기간을 본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집을 여러 채 가진 이제 다주 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1: 네,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소유한 집을 팔 땐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걸 중과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2028년까지만 이 중과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안에 팔 건 팔아라 이런 뜻인데 시장의 매물이 좀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0: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주민입니다.
0: 수만 명의 모로코 이주민이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명이 숨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 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새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는 나라 모로코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 또 경제적 이유로 유럽에 정착하기 위해 스페인 영토 세우타로 몰려들었습니다. 월경 그러니까 국경을 넘기 위해서였는데요.
0: 예, 스페인은 아는데 이 세우타라는 지명이 약간

0: 낯서네요.
1: 그렇죠. 스페인은 유럽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새우탄은 스페인의 영토긴 하지만 아프리카 북쪽 대륙 끝자락에 위치하고요. 모로코와 국경이 인접해 있습니다. 수만 명의 모로코인들이 이 바다를 헤엄쳐서 새우타로 넘어오려고 한 건데요.
0: 아,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군요.
1: 그렇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까지 앞다퉈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익사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방파제 장벽을 넘는 과정에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스페인 당국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당국은 바다에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이 더 많을 걸로 보고 최대 200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0: 사망자가 수십 명. 아,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새우타로 네. 들어가려던 수만 명의 모로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 네, 스페인 정부는 최소 4만 8천여 명, 그러니까 새우타 입국을 시도하던 대부분의 모로코인이 스스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는 여전히 국경 인근 해안과 도로 등에 숨어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0: 스페인 정부의 대응은 어때요?
1: 네, 스페인 정부는 우선 군병력을 새우타에 투입해서 치안 유지와 함께 입국자에 대한 신분 확인과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방을 위해 새우타의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또 추가 진입을 막기 위해서 500m 길이 해상 차단벽도 세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 최근 스페인 정부는 이민 정책을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1: 네, 앞서 스페인 정부는 국내 오랫동안 체류한 미등록 이주자 약 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교적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대규모 월경 이후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두고 스페인 안에서도 논쟁이 불붙었고요.
0: 특히 주변 유럽 나라가 반발을 하면서 국경을 걸어 잠갔죠.
1: 네, 이민자 유입이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해상, 항공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요. 독일과 스웨덴도 스페인 정부의 국경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 야, 진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 그렇죠.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용의자입니다.
0: 지난 6월 경상남도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약 두 달 전이죠. 지난 6월 10일 새벽 6시 반쯤 경남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6시간 전쯤 한 사람이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약 2시간 뒤 집을 떠난 사실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했고요.
0: 예.
1: 이후 이 사람을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왔는데요.
0: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용의자가 잡히지 않고 있죠.
1: 네, 용의자를 추적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찍힌 사람은 반소매에 긴 바지 차림이었는데 손엔 장갑을 끼고 있었고요.
0: 예.
1: 모자를 눌러쓰고 복면도 써서 눈만 간신히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0: 자신이 누군지 이제 드러나지 않게 가렸습니다.
1: 네, 남성은 집에 들어올 때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오다가 입구 초입에서 CCTV를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갈 때도 몸을 돌려서 CCTV를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0: 범행 전으로 CCTV의 네. 존재를 인식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일대 CCTV 영상 등을 추적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키 175cm 정도의 보통 체격 남성으로 확인된다고 밝혔고요. 이 CCTV 영상을 공개한 뒤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라 제보의 신빙성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상금도 내걸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얼른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0: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1: 네, 오늘의 핵심 한 줄입니다. 모로코인 수만 명의 새우타 월경 사태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평화, 안정, 정의. 우리 세계는 이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1: 쉽지 않아요.
0: 양승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목요일날 뵐게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악뮤의 소문의 낙원 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거민박살 허한나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서양고속도로 금천 부근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 작업으로 양방향 한 개 차로씩 막혀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막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부근 정체가 아직은 심한데요. 특히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금천 방향으로 많이 밀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지체가 좀 풀리겠지만 아직은 옆으로 지상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는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지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아직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장수 부근 4차로에도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서운부터 장수 쪽으로 밀려 있고요. 또 안현에서 도리 조남 일대 지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은 장수에서 서운까지 밀려 있고 노지 부근 고장차 있어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gentlemen, the F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Fosse.
2: Fosse.
1: Fosse.
2: Fosse.
1: Come mode.
2: Fosse. Yo.
1: Horn.
2: Yo.
1: Horn.
2: Yo. Yo.
1: Come in Fosse. Horn. No.아, 에너지 주소 고! 아, 너무 경박해. 그만. 초장 박살모드로 고민방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민을 왁부볼처럼 와드득 와드득 부숴주실 분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세요!
1: 그거 하면서 자기도 일어나는 거죠 이제.
2: 예, 저도 기운을 좀 차려야
1: 돼요. 예, 아까 분명히 쥐며느리처럼 굴러서 왔거든요. 예,
2: 아유.
1: 등이 한껏 굽혀져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2: 할 건 해야죠.
1: 그렇지, 그렇지. 왁부볼 말랑이 푹 빠져 있었는데 지금도 해요.
2: 어, 그럼요.
1: 아, 예, 네.
2: 뭐 말랑이, 뭐 크런치, 뭐 이제 그 샤베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1: 그것도 있어?
2: 예, 그 종류가 여러 가지라, 예, 지금 하나씩 모닝빵, 뭐 종류가 많습니다.
1: 아, 그래.
2: 네.
1: 이런 쪽으로는 거의 뭐 전민기 총장님보다 유행이 앞서네요.
2: 저는 솔직히 오빠보다 훨씬 앞서 있다 생각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이고,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고.
2: 그리고 약간 뭐 다이어트 시술,
1: 그렇지.
2: 이런 거라든가
1: 미용 쪽.
2: 어, 거의 전 초반에 딱 나왔을 때 궁금해가지고
1: 아, 다 써보는구나. 네,
2: 먼저 해보는 스타일. 네.
1: 그렇구나. 이게 네. 또 근데 민기 총장님이 또 뷰티 쪽으로는 또 하시니까 이 업무를 하셔가지고
2: 아 그래요?
1: 네.
2: 오.
1: 좋은 건 또 쓰고 계셔.
2: 아 그래서 오빠 피부가 그렇게 매끄럽군요.
1: 아, 그분 타고난 것 같은데 거기에 노력도 하는 것 같아.
2: 맞아. 근데 그게 안 관리를 하면
1: 네,
2: 유지가
1: 티나죠,
2: 안 돼.
1: 티나지. 아,
2: 유지가
1: 티나요.
2: 안 돼.
1: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민 박살 화났나?
2: 야!
1: 예, 여러분들 고민 박살 내보겠습니다.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2: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살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애플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 박살 허한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긴 고민 바로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2: 오늘은요. 닉네임 남편은 키링남 님이 보내주셨어요.
1: Let's go. 뚜.

0: 남편이 최근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는데요. 심심한지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으면
1: 여보 어디 가?
0: 아, 나 아파트 부녀회 모임 간다 그랬잖아.
1: 어 부녀회 나도 가면 안 돼?
0: 아 여자끼리 모이는 데를 당신이 왜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찌개나 데워 먹고 계세요.
1: 치, 알겠어.
0: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저 혼자 노래교실 가는 날에도 같이 가겠다고 찡찡거리는 겁니다. 겨우 떼어놓고 갔죠.
1: 자자 회원님들 다같이 크게 따라하세요. 자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0: 맞죠?
1: 크게 나에게만 찾아온 거 맞죠? 잘한다 박수 박수.
0: 어머 전화 누구
1: 어머 누구세요? 자 손도 보세요.
0: 쌤 아우 죄송해요. 아유 우리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1: 아유 사랑이 넘치시네 남편분이 얼른 받고 왔어요.
0: 아우 정말 내가 못 살아 정말. 여보세요. 아이고 왜 그래? 나 노래교실 간다 그랬잖아.
1: 아니 여보 나 지금이라도 진짜 거기 가면 안 되나?
0: 어?
1: 나도 이참에 노래 실력 키우고 좋잖아.
0: 아우 정말 진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끊어 그냥. 아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다음 주엔 피부 관리 받으려고 예약했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1: 여보 요즘에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라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어?
0: 분명히 이럴 것 같거든요. 어디 나갈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떼놓고 가지 싶어가지고 고민이 정말 많아요. 아우 껌딱지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남편은 키링남님께 녹용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퇴직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부녀의 모임을 따라가려고 하시고 노래교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좀 같이 가보고 싶어하는 예, 이런 키링남이 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다.

0: 하셨는데 지금 나이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1: 그래도 퇴직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
0: 정년이 되셔서 퇴직하신 거겠죠?
1: 한 60대 정도 되셨을까요?
0: 그렇죠. 60대 네. 중반 정도 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남편분께서 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과 이런 관계들도 좀 소원했던 것 같고.
0: 그렇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얼마나 열심히 또 일을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0: 이게 또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이입이 많이 되는 거 저랑 안나 씨 비슷한 거 같네.
1: 일을
0: 하고 있어서 그런가?
1: 소처럼 해서 그런가요?
0: 아, 그래서 그런가? 이게 자꾸 아니 퇴직하면은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으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어요.
1: 우리 또 사연자님은 이제 본인만의 이 인프라 구축이 이미 돼 있는 거지.
0: 아, 그것도 서운해.
1: 그동안에. 그것도 그러니까 서운해. 일을 하면서, 아니,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남편이 자영업 하니까 예. 12시쯤 나가서 새벽 1~2시에 들어와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럼 이제 그동안 뭐 할 게 없잖아요.
0: 함께 할 거는 없지, 아예.
1: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취미생활을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0: 그 시간에 이제 채우는.
1: 네.
0: 나름 버티고 있는.
1: 맞아요.
0: 효율적으로 쓰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이제 자꾸 함께 하려고 해서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민인 것 같아요.
1: 왜냐면 노래교실 같은 거 친구들이랑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데.
0: 그 맛이 있지. 네. 또 남편이랑 가면 모두가 불편해.
1: 아, 또 남편 챙겨야 되잖아 또.
0: 아니, 친구들도 다 불편해.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응 좀 보겠습니다.
1: 아우, 정은정님께서 아이고 남편들 정말 젊을 땐 그렇게 밖으로 돌더니 나이 드니까 쫄쫄 따라다닐라 그래요. 아내들은 애들 다 키우고 이제 해방인데.
0: 아, 또 이런 경우가 있어.
1: 맞네.
0: 아,
1: 사회생활 우리 아버님들은 다 하시고.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만 해서 지금 소원해진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잘 안 모여.
1: 이제 놀 거 다 놀고
0: 다 놀아서 안 모여서 아내를 괴롭히는 느낌이 좀 있구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1: 그럴 수 있어.
0: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또 보겠습니다.
1: 이수키님, 정년 퇴직한 우리 남편은요. 제가 헬스장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부럽네요. 즐기세요.
0: 아, 오히려. 그래, 함께 하고 싶은데 또 안 가는. 사실 이런 분이 더 많아.
1: 쇼파랑 거의 일심동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정년하시고 네. 집에서 이제 그냥 나 이제 쉴래 네. 하면서 완전히 늘어나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맞습니다.
0: 에너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좋은 점도 있는데 이수키님 말처럼.
1: 근데 왜 그 본인 친구들을 만나러는 왜 안 가시는 걸까요? 힘들어서 그런가?
0: 그때는 잘 모르겠어. 제가 그 나이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저도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안나 씨도? 20대, 30대, 40대 다르잖아. 아,
1: 친구들 만나는 패턴이 완전 다르죠.
0: 만나자고 하기도 쉽지 않아.
1: 그렇기는 한데.
0: 근데 이게 더 가면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래서 정년을 퇴임한 또 친구가 있지 않을까?
0: 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네. 네.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또래 네. 친구들은 잘 못 만나시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확실히. 많이 이제 뭐 사연들이 있으니까 사정들이 있으니까 다 이게 너무 한번 엇갈리면
1: 다 아니까
0: 중간에 이어붙이기 쉽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0: 50대
1: 맞아요.
0: 이후부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기도.
0: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 많이 없을 수도 있다.
1: 맞아요.
0: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죠 뭐.
1: 또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또.
0: 아, 그거 쉽지 않지.
1: 네.
0: 근데 새로운 친구 사귀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 동호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어차피 지금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1: 그러니까.
0: 거기가 제일 좋은데 일단은 제일 1번 친구는 아내잖아.
1: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
0: 모르지.
1: 뭘 등록을 하거나 내 취미를 뭘 하려고 하는 게 좀 여자분들보다는 좀 느리다고 해야 되나?
0: 우리 때 지금 40대 초반 중반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지금 이제 정년을 하신 이제 저희 큰형님 세대 아버지 세대는 네. 더 그럴 거예요.
1: 그러니까
0: 정말 일만 하셨을 거예요.
1: 왜냐면 저희 경주도 남편도 저는 뭐 아침에 뭐 필라테스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복싱을 하고 싶다고 한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0: 안 되잖아. 체력도 안 되고.
1: 근데
0: 시간도 안 되고.
1: 아, 등록을 안 해요.
0: 못 하는 거죠.
1: 아, 제가 어제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등록해 줄까? 내가 찾아볼까? 그랬더니 내가 다 해줘 버릇해서 그런가?
0: 아니 원래 잘 못해요.
1: 아, 그렇죠.
0: 네.
1: 왜 그런 거예요?
0: 미안해요 그건.
1: 누구한테 미안해요?
0: 모든 여성분들한테 미안. 남자를 들을 대신해서.
1: 아
0: 너무 미안해요. 남자들이 의외로
1: 스스로 약간 네. 진취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0: 있어요. 그게 있어.
1: 네.
0: 경험해본 거는 누구보다 잘하려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이 생각보다
1: 쉽지 않구나.
0: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활동적인 편인데도 그게 좀 쉽지 않아. 저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 그렇구나.
0: 또 도전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긴 있어요. 너무 도전 많이 해서 문제인 분들도 있어요.
1: 맞아. 그런 분들은 이제 일을 다 벌리는 스타일들.
0: 그렇지. 벌리는 분들이 있고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좀 잘하고자 하다가 어느새 이제 새로운 건 좀 두려운.
1: 그렇구나.
0: 그거 한 번 더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

0: 그런 마음 때문에.
1: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대충 해놓고 그만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니까.
0: 저는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말아 약간 그치, 이런 마음이에요.
1: 이런 분들이면 할 수 있는데.
0: 아 그렇구나.
1: 아깝잖아요.
0: 아, 또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네. 네네.
1: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들.
0: 김진아님. 원래 남자는 나이가 들면 1번 아내, 2번 여보, 3번 마누라래잖아요.
1: 어.
0: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나은 것 같아요. 크크크.
1: 사실 진짜.
0: 맞아.
1: 너무 무관심이거나 너무 진짜 호응을 안 해줘서 나야 문제가 되는 네. 부부들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에 너무 많이 오니까.
0: 맞아.
1: 이런 분이 좀 귀하긴 해요.
0: 귀여우시잖아요. 또
1: 에너지가 있고.
0: 저 시아버지 시어머님은 원래는 이제 젊으셨을 때는 아버님이 진짜 무뚝뚝하셨대요. 말씀 없으시고. 네. 근데 지금은 계속 말 시키시니까 어머님이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만 얘기해 계속 이러시거든요.
1: 대부분 비슷하네. 아, 대부분 에스트로겐이 올라오면서
0: 예. 호르몬적으로
1: 예. 그렇게 되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0: 맞습니다.
1: 이유대님은 노래교실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귀가 쪽팔려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할걸요. 아 이것도 그럴 수 있어.
0: 아, 근데 또 신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1: 근데 이런 부분이 약간 상상만이지만 그런 게 있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 밖에서의 모습을 사실 이제 잘 관찰하지 못한 채
0: 네.
1: 20, 30년 흘러버렸잖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노래교실 갔을 때 우리 남편이 한번 마음먹으면 얼마나 잘하는지도 볼 수도 있어.
0: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또 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1: 의외로 나보다 사회생활 더 잘해서 분위기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
0: 내 친구들을 다 데려가.
1: 다 데려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지.
0: 그건 갑자기 노래교실 선생님으로 자기가 이제 꿈을 정했다고 하실 너무, 수도 있잖아요.
1: 넘어가는데.
0: 제2의 인생.
1: 아 그렇지. 어쨌든 예, 어떤 모습일지 사실 응원해주고 기대해주고 하는 게 좋은데 약간 조금 불편한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좀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0: 네.
1: 생각도 들어요.
0: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데려가시는 거 어떤가.
1: 그래 스페셜 이벤트로 네. 생각하시고
0: 네.
1: 내 일정한 이 생활 루틴에 조금 활력을 넣는다. 약간 긴장도 되고
0: 네.
1: 설레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어떤 패턴이니까
1: 그러니까.
0: 네. 우리 사연자님도 좋을 것 같아.
1: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연자님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지금 해결책이지만
0: 그렇긴 해요.
1: 예. 남편과 함께하는 어떤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스페셜하게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0: 네.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1: 그러니까. 예. 안 해본 입장에서도
0: 맞습니다.
1: 예, 남편과 함께했을 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0: 맞아.
1: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예, 저기 죄송합니다.
0: 해보고
1: 아니면은
0: 오빠 나오지 마 이제.
1: 아, 저 이제 잠깐 입 닫고 있을게.
0: 네.
1: 자, 어쨌든 두 분의 앞으로의 행복을 너무 응원합니다.
0: 맞습니다. 예.
1: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경험담 받아볼까요?
0: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나 여기까지 따라가 봤다. 방금 사연의 주인공 남편은 키링나님은 남편이 모임에 자꾸 따라오려고 해서 고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남편, 아내, 남친, 여친은 물론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본 적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동생 소개팅하는데 몰래 따라가 봤어요. 등 아빠 낚시 모임 따라가서 갓 잡은 회 얻어먹고 왔어요 등등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예, 이런 경험 있어요?
0: 따라간 적. 아, 글쎄요.
1: 잘 없죠.
0: 예. 네, 전 또 직업이, 집에만 또 있으면 좋겠다 생각.
1: 직업이 또 저희들은 또 사람들 늘 새로 만나고 해야 되는 거라 또 새로 만나러 가면 존재감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0: 생각났다. 그 전 남친. 그러니까 지금 남편 말고 다른 분 있죠.
1: 예, 예.
0: 그분 회사 회식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매번 갔어.
1: 아 정말?
0: 왜냐면 오라는 거야 자꾸.
1: 아 그거는 스페셜 손님으로.
0: 그래서 맨날
1: 초청된 거네. 초청된
0: 회식을
1: 거.
0: 따라갔어요.
1: 야.
0: 네.
1: 재밌긴 했어요.
0: 힘들었죠.
1: 그래. 네. 이거 봐 초청된 거잖아.
0: 네, 네,
1: 네. 이게 직업 특수상 우리는 뭐 따라가서 덤 1, 2 아니고 네. 가면 주체가 될 수도 있어.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한테는
0: 힘들죠.
1: 좀
0: 네. 책임감.
1: 경험이 많진 않아.
0: 웃겨야 하는.
1: 저도 가면은 노래하러 가는
0: 안
1: 거지.
0: 안 돼 오빠.
1: 이거 봐. 이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아, 가고 싶겠냐고. 자 여러분들의 사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가 보셨어요?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모두 보내드립니다.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박사 허한나, 코미디언 허한나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건네주고 싶고 계시는 이야기, 나만 그랬어? 하는 주제는 나 여기까지 따라가 봤다 였거든요. 바로 소화해보도록 하죠.
1: 4284님, 전 친구 아버지 친구 모임에 따라갔어요.
0: 어?
1: 1박 2일 캠핑이라 재밌을 것 같아서. 친구? 아버지?
0: 친구 모임.
1: 친구 모임? 우리 아버지도
0: 우리 아버지
1: 아니고?
0: 친구 모임이 아니야. 친구의 아버지 친구 모임인데.
1: 그러니까 제가 태희 오빠 아버지 모임을 따라간 거잖아요.
0: 네. 완전히 남이네. 완전히 남 모임에.
1: 와, 이건 파워 2가 아니면.
0: 야. 1박 2일 캠핑이라 재밌을 것 같아서요?
1: 반나절도 아니고 하루 자고 왔어. 그 아버님들이랑. 와우.
0: 대박이다 진짜.
1: 난 진짜 무섭다.
0: 첫 사연부터 셉니다.
1: 4284님 나 만나기 두렵다.
0: 야, 이건 보통 아니야. 김경민님은. 지인이
1: 재혼을 하면서
0: 신혼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서 흔쾌히 따라간다. 아, 진짜 민폐 캐릭터네. 아,
1: 그 초혼이면 안 갔을 거야.
0: 초혼이면 안 갔는데
1: 재혼이니까
0: 또 아마 두 사람 다 이제 친한 경우일 테고. 이게 뭐 신혼여행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한번 가자. 해서 간 건가?
1: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재혼 커플님들도 둘이 노는 것보다
0: 그러니까
1: 그 경민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0: 재혼이면 그럴 수 있나?
1: 재혼이면? 아, 초혼이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런 사람 있다고 듣기는 했어.
1: 네, 뭐 날짜만 맞으면.
0: 아, 근데 그게 재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이 인생에 처음 겪는 어떤 경험인 거잖아.
1: 아니면 누군가 같이 뭐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0: 아,
1: 뭔가 그런 것들일까요?
0: 아, 우리는 매셔라 하고 간 건가?
1: 재밌네요.
0: 어쨌든 대단한데 많이
1: 대단해요.
0: 따라가시나요, 여러분?
1: 예. 근데 예, 많이 저기가 괜찮네요. 성격들이.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그냥 보내 주실 때 몰랐는데.
1: 대단한데?
0: 보통이 넘으시네요, 다. 예. 더 보겠습니다.
1: 익명으로 보내 주셨어요. 엄마가 저 따라서 나이트 같이 간 적이 있어요.
0: 아, 어머니가?
1: 네.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서 아직까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익명입니다. 라고.
0: 근데 어머니가 관리를 너무 잘하셨나 보다.
1: 친구인 척하고 이제.
0: 그러니까 언니인 척하고.
1: 예, 예.
0: 아, 대박이다.
1: 아, 제가 예전에 나이트를 갔는데 예. 그 무대가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예.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그 바깥에 벗어져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게
1: 한 켤레가.
0: 야.
1: 이게 뭐지 하고 또 봤더니 그 따님분들이랑 어머님 거의 이제 할머님이 신발을 벗어놓고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서
0: 세상에.
1: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이게 올라가는 마음가짐이 다르네.
1: 아, 그렇죠. 정말 신나게 놀고 계셔서
0: 그러니까.
1: 모두가 다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0: 아, 그런 느낌인가?
1: 좋습니다.
0: 예. 8141번님이 번번이 소개팅 실패하는 직장 동료 소개팅을 제가 따라가서 보고 난 뒤에 망하는 이유까지 분석해줬습니다.
1: 진짜? 이거 옆 테이블에 그냥 있었던 건가? 그쵸?
0: 근데 이거는 그래.
1: 거의 이거 지금 오빠랑 얘기했던 그 모태솔로
0: 예.
1: 그 약간 뭐 은지 씨나 서인국 씨 역할을
0: 그렇지, 그렇지.
1: 한 거잖아요.
0: 그 역할을 한 거지. 끝나고 이제 다시 멘토링 해주고.
1: 네. 오지랖이 대단하세요.
0: 에너지들이 다들 좋으시네.
1: 대단한데?
0: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1: 1847님. 저는 할아버지의 부부 동반 모임에 할머니 대신 갔어요.
0: 뭐라고?
1: 그러니까 할아버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안 가시고 우리

0: 아칠님이 따라가셨어요.
1: 어.
0: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너무 같이 가기 싫어하셔서 제가 따라갔는데 저는 나름 즐거웠답니다.
1: 여기 완전 인기 슈퍼스타였겠네.
0: 거의 용돈을 휩쓸었을 것 같은데.
1: 휩쓸었네. 네. 이쁨 완전 받았겠는데.
0: 네.
1: 야, 여러분들 다들
0: 대단하다.
1: 너무 정상인으로 제가 너무 대했던 것 같아요. 보통이 아니신.
0: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 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
1: 정말 대단한 사람이.
0: 미안해.
1: 우리 둘은 할 수 없는.
0: 너무나 특별하다.
1: 거의 초능력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비타민 음료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넘치시는 것 같은데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약속했으니까 드릴게요.
0: 네?
1: 저희 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구문의 팬테입니다. 고민 박사와 안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아, 여기까지 따라가 봤다. 사연이 계속 와가지고
5: 계속 오고 있나요?
3: 빨리 빨리 소개해 주세요.
5: 9338님. 저는 시아주버님 동창회에 따라갔다 왔어요. 명인함을 따라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고 보니까 동창회였어요. 아 이건 속았네.
3: 속았네.
5: 예, 예, 예.
3: 아주버님이 또 이렇게 좋아하네.
5: 아 좋아하네. 아. 분위기 좀 또 잘 또 이렇게 맞추는 친구여가지고.
3: 아하.
5: 명인함이었는데 동창회였다.
3: 대단하다. 대단해. 0638님이 친구 시어머님이랑 대중탕 같이 가서 목욕하고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훈한 일일까요?
5: 근데 여기 아 시어머님이요?
3: 시어머님이랑.
5: 아 어머니가 아니라.
3: 야.
5: 친구가 근데 여기서 더 그거는 친구가 없어야지.
3: 그러면은 진짜 인정. 그거는 정말 없는
5: 비타민
3: 일이고.
5: 비타민 음료 두 개 줘야 돼 이거는.
3: 그건 없는 일이고. 친구도 시어머님이랑 대중탕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 그쵸, 사실. 근데 그건데 친구를 데려와서.
5: 와.
3: 야, 흔한 일 아닙니다.
5: 대단하십니다.
3: 비타민 음료 두 분도 드립니다.
5: 능력이다 이거.
3: 아, 아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또. 바로 인사드리고 가죠.
5: 갑자기 오빠 갑자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3: 예, 빠지네. 여러분 해보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곧 돌이 되는 우리 애기 이유식을 먹이는 중인데요. 요새 한 입 먹일 때마다 입 안에 있던 밥을 다시 꺼내서 요리조리 관찰하고 쪼물락거리다가 다시 먹는 버릇이 생겼지 뭐예요. 한 숟갈 먹이는데 5분. 오늘 아침으로 문자 한 통 다 쓸 동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울고 싶어요 라고 7420님이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우리 사연의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렸고요. 그쵸, 이유식 먹일 때 일단 의자에 앉히는 것부터가 난관의 시작이죠. 입도 안 벌리고 이렇게 꼬셔보고 저렇게 꼬셔보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네, 알아서 잘 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 인내 시간이, 네, 파이팅 하십시오. 7420님. 8월 4일 화요일, 이것은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